수재천 1장과 4장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화학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마틀링크의 파랑새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틸틸과 미틸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 떠난 꿈속의 노정, 어린 시절에 아마 지르찌르 미치르 이런 이름으로 만나셨을 거예요. 아마 일본식 표현이었던 거죠. 그 이름이 동화로 다들 만나셨을 텐데요. 읽으면서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펼쳤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어른이 돼서 다시 읽어보니까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게 참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꼭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바로 내 안에, 내 곁에 늘 있었다는 사실. 소중한 게 결국은 내 가까이에 있으니 멀리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일깨워주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바로 그 행복과 기쁨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었구나 하는 걸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돼서 오늘 산책길에서 마틀링크의 희곡 파랑새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넷째 주 목요일이라서 코너는 없고요. 음악과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문자 더 많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도드리 골랐는데요. 정로학회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도드리 들으셨는데요. 정릉화회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도드리는 별곡을 연주할 때 이어서 연주한 그런 도드리였는데요. 전체적으로 밑도드리와 웃도드리가 함께 연주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오프닝에 소개된 이야기 관련 문자 주셨는데요. 송지원님 덕에 옛날에 읽었던 파랑새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주인공 이름을 찌르찌르와 미찌르로 기억하는데 이름들이 왜 바뀌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 파랑새라는 작품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소개될 때 일본어 번역을 통해서 소개가 돼서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고 우리 제작진에게도 물어보니까 그 세대에도 찌르찌르 미찌르로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요즘에는 틸틸 미틸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예전에 서양 작품 들어올 때 루트가 그런 방식으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게 많아서 그 이름이라든가 또 내용이 각색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통과되는 그런 형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찌르찌르 미찌르도 사실은 틸틸 미틸이라는 이름이라는 거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요. 12가사의 하나 죽지사입니다. 죽지사는 조선 후기의 문인 도암 이재가 지은 과시의 일부를 가져와서 거기에 토를 달아 부르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제 1장이 도암 이재의 과시인데요. 건곤이 불로 월 장제하니 정막강산이 금 백년이로구나. 바로 이 부분이 도암 이재 씨의 토를 붙인 노랫말입니다. 노랫말 첫 시작 부분에서 하늘과 땅, 이 건곤이란 내용이 나와서 이 곡은 건곤가란 이름으로도 통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늙지 않고 다른 영혼이 존재하니 정막강산이 이제 100년이 되었네. 이런 의미죠. 이렇게 과시로 노래가 시작이 되지만 그 이하 내용은 앞에 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서 긴장감이 덜려 나갑니다. 또 후렴구의 경우에도 어히여 이히요 이히야 이렇게 구음이 나오면서 입타령이 나오죠. 그리고 일심정념은 극락 나무 아미상이로다. 이런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들리고요. 바로 이어지는 2장도 책 보다가 창 퉁탕 열치니 강호 둥덩실 백구 둥 떴다. 1장 내용하고 좀 전혀 다른 내용을 노래하죠. 이하 내용도 참 편안한데요. 3장은 하늘이 높아 구진비 오니 산과 물과는 만개로 돈다. 4장은 낙동강상 선주범하니 취적가성이 낙원풍이로구나. 이런 노랫말을 부릅니다. 4장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낙동강 위에 배를 띄우니 피리소리와 노랫소리가 멀리 바람결에 들린다 하는 낭만적인 내용입니다. 각 장과 장 사이에 후렴구가 노래됩니다. 가사 죽지사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 이영의 피리 연주입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낙동강 위에 배를 띄우니 피리소리와 노랫소리가 멀리 바람결에 들린다 하는 낭만적인 내용입니다. 각 장과 장 사이에 후렴구가 노래됩니다. 가사 죽지사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 이영의 피리 연주입니다.

표현 들을 수 있었죠. 전체적으로 높은 음역대 선율이 많이 나와서 다소 격양된 표현이 이루어지는 가사, 죽지사 들으셨는데요. 지난날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활동하시던 두 분이죠. 김병호의 노래, 이영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007님께서 오늘 시장 말씀 와닿아요. 저도 예전엔 유럽 여행은 물론이고 제주도도 못 가봐서 신세한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사는 인천에도 외국에서 보러 올 만큼 좋은 곳이 참 많다는 걸 알아가요. 서울도 가깝고요. 가까운 서울에도 좋은 곳이 많고요. 정말 행복은 가까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이 행복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 확실히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눈이 열리는 부분이 있긴 하죠. 네. 또 봄봄님께서 오늘도 산책길에 음악과 이야기 열심히 듣습니다. 늘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또 지초실님께서도 가사 죽지사의 운치 함께 나누고 계시다는 문자 주셨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해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해금이란 악기는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이 땅에 유입된 외래악기입니다. 우리 향악기에는 없는 차련악기, 이 줄을 마찰시켜 소리내는 악기라서 아마도 처음 이 악기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 악기 소리를 많이 낯설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상과는 다르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다양한 음악에 이 해금이 포함돼서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어지간한 음악에 해금이 두루 편성이 돼서 연주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악기 해금 독주로 오늘은 자진한잎 중에 변조 두거를 연주한 음악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진한잎이란 음악은 원래 삼연육각 편성 음악이죠. 오늘은 두 줄 악기 해금 독주로 변조 두거 듣겠습니다. 고수영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진한잎 중에 변조 두거를 연주하는 음악 아명으로 경풍년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지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수영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아내의 학명은 알라우다 아르벤시스 클라우디아 종달새입니다. 마들제에서 언제나 잔소리를 지적이고 있어요. 잔소리가 속소리가 될 때도 있지만 종달새의 잔소리 때문에 산책길이 언제나 즐겁습니다. 마들제의 종달새가 파랑새입니다. 혹시나 산책지기님도 오늘 파란 옷을 입으셨나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아, 문자 내용을 보니까요. 마들제님이 아내분을 많이 아끼시는군요. 그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파란색 옷은 아니고요. 파란색이 포함된 스카프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정말 파란색 옷 입었으면 딱 제가 파랑새가 되는 건데. 네. 그 다음에 우리 글동무님께서 음악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네요.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 찰현악기가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혀 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여창가곡 우조우락 바람은 준비했습니다. 여창가곡은 전체 15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조 이수대엽으로 시작이 돼서 중거, 평거, 두거까지 우조이고요. 그리고 반우반계의 반엽이 이어지는데요. 이 반엽은 전반부가 우조이고요. 후반부에서 계면조로 돌립니다. 그리고 계면조 이수대엽이 시작이 되고요. 중거, 평거, 두거에 이어서 평농, 우락, 그리고 환계락에서 또 조를 계면조로 돌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락, 편수대엽, 태평가까지 해서 전체 15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11번째 곡인 우조 우락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락은 여창가곡을 처음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 처음부터 가장 느린 이수대엽을 배우려면 난이도가 높고 배우기도 힘이 들어서 이수대엽에 비해서 비교적 속도도 빠르고 재미도 있는 이 우락을 먼저 가르칩니다. 노랫말 볼까요? 바람은 지동치듯 불고 굳은 비는 붙듯이 온다. 눈 정의 거루님을 오늘 밤 서로 만나자 하고 판 첩쳐서 맹서 받았더니 이 풍우 중에 제 어이오리.

진실로 오기 곧 오량이면 연분인가 하노라. 아무리 궂은 날씨라 해도 찾아온다면 그건 분명 연분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여창가곡 우조우락 바람은 듣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 조창훈의 대금, 곽태규의 피리, 김종희의 해금, 변성금의 검은고, 김호성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람은 지동치듯 불고 굳은 비는 붙듯이 온다. 눈정의 거룬님을 오늘 밤 서로 만나자 하고 판첩 쳐서 맹서 받았더니 이 풍우 중에 제 어이 오리 진실로 오기 곧 오량이면 연분인가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 우락 바람은 들으셨는데요.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였고요. 조창훈의 대금, 곽태규의 피리, 김종희의 해금, 변성금의 검은고, 김호성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30여 년 전에 이해하던 한시와 지금 이해하는 한시가 차이가 있습니다. 봄에 매화 필 때에 벌이 없어서 인공수정했는데 매실이 10개나 달렸어요. 쌍둥이도 있네요 하시면서 매실 사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아, 인공수정도 하셨네요. 그리고 결실을 맺은 사진까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아주 초록빛 열매에 또 이슬방울까지 맺혀있는 그런 생생한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최옥삼은 13살 무렵에 잠시 김창조에게 가야금을 배운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후에는 김창조의 제자 한성기에게 가야금을 배워서 두 분의 음악을 이어받고 자신의 예술성을 더해서 최옥삼류 산조를 완성했습니다. 최옥삼은 일정 시기 이후 북한 지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남북이 분단된 이후 한동안 그의 음악이 단절이 됐는데요. 그 제자 함동정월을 통해서 다시 이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지켜온 함동정월과 명고 김명환은 이 산조를 더할 것도 덜어낼 것도 없는 산조 이렇게 평을 한 바 있는데요. 그만큼 탄탄한 짜임새를 지닌 그런 음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늦은 자진모리, 자진모리, 휘모리로 이루어진 최옥삼류 가야금 듣겠습니다. 김영섭의 가야금, 정택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로 재직 중인 김형섭의 가야금 연주였고요. 정택수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앞서서 우조 우락 들으시면서 이런 문자 주셨어요. 요풍탕일 화란춘성이라고 하죠. 요임금의 바람과 탕임금의 햇살 아래 꽃이 만발한 봄동산 같다는 가곡원류의 음악평이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우리 마들제님이 어느새 가곡원류의 가지풍도형용 내용도 알고 계시네요. 말씀대로 서당계 3년으로 가고 계신 건가요? A+ 학점감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또 이소님께 오랜만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파란색은 고요함과 신뢰 그리고 품격을 담은 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산책지기님이 파랑색을 입었으면 파랑새가 되었을 건데 하며 재치 있는 진행에 저는 빵 터져 웃었습니다. 오늘 편안한 진행은 그 푸른 색감이 참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덕분에 청취자인 저 역시 마음 한편 맑아지고 좋은 기운을 선물 받은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늘 좋은 음악과 따뜻한 진행으로 하루의 쉼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파랑새가 스튜디오에 잠시 머물다 간 것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하셨어요. 제가 오늘 최대 실수가 파란색 옷을 입지 않은 거네요. 재치 있는 문자 감사하고요. 오늘 이소님 문자 아주 즐겁네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비나리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비나리는 지난날 유랑 연예인 집단인 남사당패에서 유래된 음악인데요. 창세 내력에 이어서 액과 살을 풀어주는 액살풀이 그리고 앞날의 복을 빌어주는 축원덕담으로 구성된 음악입니다. 이광수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 비나리 들려드립니다.

있습니다. 장인 삼촌 복채살, 동네 방네 불안살, 이웃지간엔 회살살이오, 도정난에는 식물살, 흙을 달아 토살이오, 돌 달아서 속살인데, 산당 목재살, 죽은 나무는 동토살, 산에

농사료 안방 상칸 접었더니 이벽 저벽에 벽파살 내외지간 공방살 애기는 내는 삼신살 화대 밑에 동아살 일책살을 휘몰아다 금일 정성대로

징 소리의 여운이 오래가죠. 온갖 액과 살을 풀어주고 축원 덕담으로 마무리하는 음악 비나리 들으셨는데요. 이광수와 김덕수 패 사물놀이의 연주였습니다. 곡 후반부에서는 네 명이 함께 부르는 회심곡 가락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나리였습니다. 1528님께서 새싹 문자로 뭔가 보내주셨는데요. 문자 내용이 중간에 잘렸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지초실님께서 이광수 공연은 수없이 보았어요. 신영희 선생 공연 때 찬조로 꼭 나왔는데 요즘 잘 안 나오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에도 계속 가르치시고 뭐 많이 활동하시고 계시죠. 언젠가 또 공연하겠죠. 또 2190님께서 저는 오늘 로또네요. 출근길 회사 주차장 입구 들어오는데 언덕이라서 살살 내려오는데 주차장 입구에서 방수공사 아저씨가 쭈그려 앉아있는 게 내 차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살살 내려와서 다행이지 오늘 사람 칠 뻔했어요. 왜 공사주의라는 꽃갈콘을 안 세워놓고 내 차 앞에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데 귀신보다 더 무서웠어요. 너무 놀라고 머리 아파서 퇴근하고 싶었어요. 그나마 내가 착하게 살아서 오늘 복받은 듯 맥이 쭉 빠지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요즘에 안전이 정말 기묘한 그런 무렵이잖아요. 정말 오늘 로또 맞습니다. 인정입니다. 오늘 하루 좀 편안하게 지내시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분위기를 좀 바꾸어서 경기민요 몇 곡 골랐는데요.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경복궁타령 이어드립니다. 이호연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 방아타령 자진 방아타령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호연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경기 무속장단을 두루 들을 수 있는 음악 푸살 골랐습니다. 푸살, 살을 푼다는 뜻의 살풀이란 의미도 있고요. 장단 이름으로도 쓰이는 제목입니다. 이 곡에는 경기 무속장단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는 2박과 3박의 혼합박자가 많이 나옵니다. 장단 구성을 보면 우선 곡의 서주를 이루는 푸살에 이어서 진쇠, 올림채, 올림채몰이, 발뻗들의 24박, 그리고 가래조로 이어집니다. 진쇠장단은 3 플러스 2와 2 플러스 3박이 번갈아 나오고요. 올림채 역시 혼합박자로서 빠른 5박 구조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혼합박자가 많이 나옵니다. 끝부분의 가래조 부분에서 무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푸살 듣겠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 남상일의 구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양한 장단의 향연 누리셨죠. 푸살, 진쇠, 올림채, 올림채몰이, 발버들의 24박, 가래조로 이어진 음악 푸살 들으셨는데요. 장단이 전체적으로 3 플러스 2박, 음과 양이 섞인 혼합박자가 많아서 역동적인 장단의 흐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 남상일의 구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구음은 끝부분 가래조에서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철연금 병창입니다. 철연금이란 악기가 20세기 전반기에 이 땅에 처음 선보였는데요. 우리의 여타 전통악기의 역사에 비한다면 아주 짧은 젊은 악기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짧은 역사임에도 이 악기로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고요. 산조를 연주하는 악기로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철연금 병창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그 음악 듣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박타는 대목인데요. 장서윤의 철연금 병창, 이준형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흥분해 왜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번 떨어비어 보란디!

안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흥분해 왜 좋아라고 돈과 쌀을

바보 돌아서 따 돌아오면 쌀가동이 도로 하나 가. 아이고 조. 어째 떨어비어 놨든지 쌀이 일만 구만석이요 돈이 일만 구만이 아니라 흥보 내외 좋아라고 돈 꾸러미를 들고 잠깐 논한디.

흥보가 중에서 박타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장서윤의 철연금 병창, 이준형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김숙자류 입춤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입춤은 우리 전통 무용의 기본 춤에 속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쓰입니다. 즉흥적으로 추어서 즉흥무, 특정한 형식에 구애되지 않아서 허튼 춤, 간혹 수건을 들고 쳐서 이때는 수건춤, 또 장소와 관련된 용어로서 이 춤을 지난날 교방에서 추었기 때문에 교방춤,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쓰이고 있습니다. 입춤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왕기철, 김유경의 구음, 김청만 외 여러분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오늘 마테르링크의 희곡 파랑새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행복이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행복과 기쁨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죠. 정말 중요한 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참 늦게 깨닫는데요. 이젠 그 행복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좀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내 곁에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누군가 내게 파리에서 무엇을 하였냐 묻는다면 나는 그저 존재하는 일을 했다 하겠다. 공간 속에 서거나 앉거나 누워 세계를 전부 감각했으므로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몸을 마침내 연마했노라고. 공연예술이론가 목정원의 산문집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그저 존재하면서 오늘의 감각을 우리 몸에 새겨볼까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강은일의 해금 연주 탬버린 듣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가 흘러간 것 같은 날들이 있죠. 그런데 무의미해 보이는 그 날들이 켜켜이 쌓여서 결국 우리 인생을 완성하고는 합니다. 하루를 살았다는 건 하루만큼 새로운 감각을 쌓았다는 뜻인데요. 인생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될 오늘 하루도 여러분만의 속도로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한 달에 한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인문학 산책을 떠납니다. 언어, 문학, 역사, 철학, 건축을 넘나들며 지혜를 담아가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전옥은 교수님과 동양 고전 장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 배터리,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추다해의 노래입니다. 몽금포.

0: 추다해의 몽금포였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전옥은 교수님과 함께 장자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벌써 저희 장자 마지막 시간이에요.
1: 네, 그러네요.
0: 시간이 어쩜 이렇게 훌쩍 갑니까? 장자에 대해서 요만큼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어렵게 느껴져서 이거 어떻게 한다를 공부하지? 라는 생각도 듣긴 했습니다만 또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또 현실과 많이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되는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고전이 알고 또 읽다 보면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지만 어렵다고 생각해서 막연하게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1: 그런 경우 많죠.
0: 교수님은 그런 분들 좀 안타깝기도 할 거고 이 고전이 가지고 있는

0: 즐거움이 이런 거야라고 얘기해 주시고 싶으실 것
1: 예,
0: 같은데.
1: 그래서 제가 있는 거죠.
0: 아, 맞습니다. 전우근 교수님이 네. 계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고전에 도전해 보시고 예. 읽는 것뿐 아니라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장자 스타일로 새로운 우화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한번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0: 아, 그럴까요? 네. 교수님은 혹시 이 장자 연구하시면서 예. 우화를 써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1: 비슷하게 써본 적이 있습니다.
0: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지금 바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0: 예.
1: 이를테면 장자라는 책 자체가요. 내 편은 장자가 스스로 지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0: 네네.
1: 그중에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지만.
0: 예.
1: 그런데 외편과 좌편은 예. 장자 후학들이나 후세 사람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 스타일로 만들어낸 것들을 다시 합친 겁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고전을 읽고 또 지금 우리 시대의 고전은 우리가 써나가는 거죠.
0: 그러네요.
1: 예.
0: 예.
1: 그러니까 그림자 이야기라든지 나비꿈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새로운 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0: 네. 예,
1: 비슷한 것도 실제로 있고요.
0: 아, 그렇습니까?
1: 저도 이제 나비꿈 이야기를 갖고
0: 네네.
1: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참조해서
0: 네네.
1: 예, 뭐 써본 적이 있는데
0: 예.
1: 예, 뭐 물론 문학적 재능이 한계가 있으니까
0: 아, 아주 궁금해집니다.
1: 예, 그다지 예.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소개하겠습니다.
0: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 복습부터 간단히 예. 하고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예. 지금까지 나눈 장자 이야기 좀 정리해 주실까요?
1: 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덕중부편이 중심이었죠.
0: 예.
1: 우리가 이제 그 외형의 아름다움에 가려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장자가 계속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우리는 정말 사람을 대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잖아요.
0: 네.
1: 그런데 잘 안 보이죠.
0: 그렇죠.
1: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장자에 따르면 외형 때문입니다. 그 외형 안에는 이제 모든 세상의 기준이 있는 거죠.
0: 네.
1: 뭐 아름다운 용모라든지 또는 무슨 학력이라든지
0: 부라든지
1: 특별한, 예, 네. 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특별한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가려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볼 때도 그 재능만 보지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의 내면의 고뇌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걸 못 보는데 그런 걸 걷어내고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0: 네. 네.
1: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네.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거나 네. 투시력이 있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 그렇죠. 우리가 뭐 관심법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0: 네. 네. 그것을 둘러싼 어떤 조건, 네. 환경을 다 걷어내고
1: 네.
0: 그 사람을 진짜 그 내면의 고민과 아름다움을 보려고 노력해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1: 네.
0: 예, 그런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장자 네 편 중 제 6편 대종사 이야기 나눌 차례인데 네. 이거 들어가기 전에요.
1: 네.
0: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그 문자 보내주신 한 분이
1: 예, 예.
0: 질문을
1: 기억납니다.
0: 네
1: 예.
0: 기억나시죠? 예.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예. 해드리겠습니다. 예. 섬섬옥수님이셨는데요. 장자는 상속 문제와 제사 문제에 대해 어떠한 처신과 조언을 했을지 심히 궁금해지는군요. 라고 저 질문해 주셔서 이거 예. 답변 좀 해드리고 갈까요?
1: 예예. 예.
0: 예.
1: 일단 장자의 처지에서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없거든요. 장자가 그 당시에 네. 가졌던 거는
0: 예.
1: 글 쓴 것밖에 없습니다.
0: 네.
1: 아마 글 쓴 걸 물려주지 않았을까 싶죠.
0: 예.
1: 물론 글도 잘 쓴 것들은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상속이 되기 때문에
0: 네. 네.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1: 상당한 부가 되죠.
0: 예.
1: 하지만 물론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을 뿐 아니라 장자는 자기가 쌓은 탑을
0: 네.
1: 무너뜨려버립니다. 재물론에서 그 대목은 사실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요.
0: 네.
1: 장자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 재물론인데
0: 네.
1: 거기 보면 논리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하나의 세계를 완성해요.
0: 네.
1: 완성한 다음에 스스로 그걸 허물어뜨려버립니다.
0: 왜 그런가요?
1: 아주 파격적이죠.
0: 예.
1: 이를테면 어떤 작가가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걸 불태워버리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스스로
0: 예.
1: 삶과 죽음에 연연하지 말고 또는 부나 권력에 또 명성에 구속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그런 명성이나 부를 쌓지 않는 거죠. 그래서
0: 아.
1: 마지막에 파격적으로 허물어뜨려버립니다. 자기 이론 자체를 흔들어버려요.
0: 그것을 남기지 않는 거네요.
1: 그렇죠.
0: 예.
1: 그런데 예. 실제로 그런 작가들이 있었죠.
0: 예.
1: 카프카도 아마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서 작품

0: 아, 불태워버려라. 그랬죠. 그런데
1: 네.
0: 친구가 약속을 안 지켜서 우리가 카프카의
1: 얼마나 다행입니까?
0: 작곡가들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1: 네.
0: 브람스가 자기 작품 중에서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다. 이러면 불태워버렸는데 전 참 원망스럽습니다.
1: 그렇죠. 예.
0: 그걸 왜 불태워버렸는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장자와 비슷한 인물들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마치 저 성서의 뭐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한 독백이 헛되고 헛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 네네.
0: 엄청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그 성취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자기가 추구하던 가치에 부합하는 행위 아닌가.
1: 네.
0: 예. 아마 네. 장자는 자기 후손들이 그런 데에 얽매여서 서로 다투거나 하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1: 네. 설령 장자에게 엄청난 재산과
0: 예.
1: 그로 인하여 후대에 남겨줄 수 있는 상속의 어떤 부가 있었다 하더라도
0: 네, 다 쓰고 죽지
1: 다 쓰거나 다 불태워버리거나 어디 사회 기부를 했거나 그랬겠네요.
0: 도움이 안 돼요.
1: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아, 제사 문제 같은 건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나는 나를 위하여서는 지내지 말아라. 이랬겠죠?
0: 장자는 네. 예를 들어 외편이나 좌편 같은 데 보면요. 죽을 때 가지고 가는 육아에서는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아주 후하게 치르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시신에 보석을 물리기도 하고
1: 예.
0: 뭐 이런 당시 그 묵자나 이런 쪽에서는 격렬하게 비판했던 그 호화로운 장례식 이런 걸 이제 육아에서는 하거든요.
1: 네네.
0: 그런 것들이 다 도굴꾼을 부르는
1: 네.
0: 예. 다툼을 부르는 것일 뿐이다.
1: 예.
0: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부장품을 호화롭게 같이 매장하는 행위는 결국 도굴꾼을 초래하는 행위일 뿐이다.
1: 네네.
0: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1: 맞습니다.
0: 예를 네. 들어서 당나라 황제였던 그 당태종이요. 당태종이 죽을 때 왕이지라고 하는 이 불세출의 서예가가 쓴 난정기 서문을
1: 네.
0: 갖고 갔거든요.
1: 예.
0: 죽을 때.
1: 예.
0: 그래서 파헤쳐졌어요.
1: 아이고.
0: 결국 그런 것들이 부나 명예나 뭐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네. 후손에게 재앙이 된다고 보는 게
1: 예.
0: 삶을 해친다고 보는 게 이제 장자이기 때문에
1: 네.
0: 걱정이라기보다는 후손에게 아쉬울 뿐이죠.
1: 좀 도움이 되셨기를.
0: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아서
1: 장자는
0: 죄송합니다.
1: 너무 따라가기가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0: 그런데 실제로도
1: 예.
0: 많은 부를 쌓고 삶을 마쳤을 때 일어나는 그 엄청난 분쟁
1: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보지
0: 보잖아요.
1: 않습니까? 예.
0: 그래서 제대로 삶을 마감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비극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얼마나 괴로웠을까?
1: 얼마나 허망한 네. 인생인가를 네. 우리가 많이 보죠.
0: 괴롭고
1: 육체도.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자 4편 중에 제6편 대종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종사는 어떻게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을까요?
0: 예, 대종사라고 할 때 사는 스승이란 뜻입니다.
1: 예.
0: 그럼 이제 대종이 있고 소종이 있는데 본래 제사 용어에서 비롯된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럼 제사를 지낼 때 종갓집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1: 예.
0: 그때 이제 종자를 쓰죠. 근데 이제 그 종갓집도 대종가가 있고 소종가가 있습니다.
1: 예.
0: 대종가는 이제 시조부터 마다들 마다들 마다들로 계속 쭉 이어져 온 줄기가 이제 대종이고
1: 네.
0: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2대부터 갈라지고 3대부터 갈라지고 이러면 거기서 또 파생이 되는 마다들 마다들이 이제 소종이 되는 식으로
1: 네.
0: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1: 예.
0: 이제 장자가 사자 스승 사자를 붙였으니까 이건 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1: 네.
0: 모든 이 가치의 근원에 모든 도의 근원에 소도가 있고 대도가 있는데 모든 도의 근원에 대도가 있는데 바로 그 대종이 도의 근원인 거죠.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자 스타일로 계보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에는 뭐 본래 계보가 있죠. 요순우탕 문무주공 이러면 요인금 순인금 우인금 탕인금 또 문왕 무왕 그리고 또 공자,
1: 뭐 예.
0: 그 이전에 주공 이런 식으로 쭉 그 도통의 계보가 있는데
1: 네네.
0: 도가에는 이제 장자가 유가 스타일의 계보를 만들었는데 요순우탕 문무주공 같은 유가의 계보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 대부분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탕인금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고 주공도 실제로 있었고 공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요인금, 순인금, 순인금까지는 역사 실정 사학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문헌에는 명확하게 역사적 인물로 그려져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장자에는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이 계보가.
1: 예.
0: 재미난 게 이제 장자에서 도의 그 수준이 가장 낮은 쪽은.

0: 부묵이라고 해서요. 묵은 이제 우리가 붓글 씻을 때 쓰는
1: 묵,
0: 먹을 묵이라 그러거든요.
1: 예.
0: 부는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에 붙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글자죠.
1: 네.
0: 예, 글자.
1: 예.
0: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도 수준이 가장 낮아요. 예.
1: 네.
0: 그리고 그보다 높은 수준은 이제 부묵은 낙송의 자식이에요. 낙송은 락은 줄줄 이어져 있다는 뜻이고 송은 암송한다는 뜻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책을 펼쳐야 아는 것과 머릿속에 다 암기하고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1: 다르죠.
0: 예. 책 펼쳐서 읽으면서 확인하고 뭐 논문 쓰는 것과 책의 내용을 다 암기하고 늘그 자기를 성찰하는
1: 자기화해서,
0: 예, 자기화한 거죠. 수준이 다르죠.
1: 네.
0: 그러니까 낙송이 더 수준 높은 도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장자는 문자 문화보다 이 기억 문화를 더 높이 평가한 겁니다.
1: 네.
0: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천명이라고 해서 눈으로 도를 직접 보는 거예요. 볼첨자, 발글명자. 도를 분명하게 아는 상태. 그게 이제 기억만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근원의 도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게 서프라고 해서 귀로 듣는 거예요.
1: 예.
0: 눈으로 보는 시각보다 귀로 듣는 게 도에 더 가깝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1: 네.
0: 우리가 뭐 텔레비전 저 영상 보는 것보다
1: 네.
0: 우리 이제 국악방송처럼 이렇게
1: 예.
0: 듣는 것,
1: 예.
0: 음악을 듣고
1: 예.
0: 말씀을 듣고 이런
1: 네.
0: 것들이 도에 더 가깝다고 보는 거죠.
1: 아, 그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0: 예.
1: 예.
0: 그래서 이제 쭉쭉쭉 올라가서 올라갈수록 불분명해져서 마지막에 의시, 시작을 의심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진짜 도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대종이 되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장자의 도는 문자로 기록된 이 분명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알수 없는 어떤 근원의 뿌리,
1: 네.
0: 이게 대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1: 예.
0: 도는 우리가 알수 없는 거예요.
1: 알수 없는 그 도를 위해서 수양을 해야 하는 거네요.
0: 우리가
1: 그죠?
0: 이제 알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해야지, 알
1: 아.
0: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폭력이 될수 있다는 게 이제 바로 응제왕편에 또 나옵니다.
1: 네. 자, 대종사편에 그래서 이 도를 알 수가 없는데 그 도를 터득한 인물이 등장하게
0: 네.
1: 되잖아요. 그걸 진인이라고
0: 예, 진인.
1: 하는데 장자가 말하는 진인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고 어떤 인물일까요?
0: 장자에서 이제 도를 터득한 인물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진인입니다. 참다운 사람, 참된 도를 터득한 사람, 이런 뜻인데요.
1: 네.
0: 때로는 성인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정치를 담당하면 성인이 되는 거죠.
1: 예.
0: 뭐 성군 이런 식으로요. 그런가 하면 이제 진인과 비슷한 표현으로 지인,
1: 지인.
0: 지극한 사람,
1: 예.
0: 지극한 도를 터득한 사람,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신인이란 표현도 나옵니다. 그 인간이 아니라 그 신적인 존재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 진인의 참다운 모습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 있냐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많은 것이 좋고 적은 것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1: 예.
0: 이 참다운 사람 진인은 적은 것을 결코 적다고 해서 거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 네.
0: 많고 적음이라고 할때 적은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나서서 공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1: 네.
0: 장자는 영웅적 인간상을 그려내지 않습니다.
1: 네.
0: 공을 차지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1: 네.
0: 또 어떤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 자연스러움.
0: 예.
1: 예.
0: 그러니까 패시브한 걸 추구하지 액티브하게 뭔가를 만들어서
1: 네.
0: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1: 장자의 네 편의 전체적인 흐름 같아요.
0: 맞습니다. 예.
1: 예. 전체적인 중심 철학인 것 같습니다.
0: 우리가 이제 자주 읽는 고전들, 서양 고전 주인공 중에서 뭐 고르자면 예를 들어서 그 누굽니까? 트루게네프, 이반 트루게네프죠.
1: 네.
0: 처녀지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뭐 네지다노프 같은 사람은 혁명가예요. 이 러시아 농민들이 짜리 엽지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선동해서 봉기를 주도해야 되겠다.
1: 네.
0: 이런 이제 혁명에 불타는 이 귀족 청년인데 귀족들의 악행에 이제 넌들머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농민들이 압제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불씨만 던져주면 봉기할
1: 일어날
0: 것이다.
1: 것이다. 예.
0: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씨를 던졌더니 결국 그 농민들이 그 네지다노포를 고발해요.
1: 네.
0: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죠. 그런 인간 유형들이 있는가 하면

0: 이제 거기 나오는 솔로민 같은 사람들은 민중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민중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네지다노프 같은 사람들은 민중과 함께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왜 민중들이 자기를 고발하는지, 그리고 왜 민중들이 그렇게 독한 술을 마시고 늘 취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생존을 유지하려고 몸비름을 치는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 솔로민 같은 유형은 민중들이 그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서서히 스며들면서 조금씩 조금씩 세상을 바꾸는 인물인데, 장자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자가 말하는 진인은
1: 진이는
0: 세상을 바꾸자고 막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웅적 인간상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스며드는 사람,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이네 편에 들어있는 이 대종사편의 진인을 설명한 부분을 잠깐 보면 그 모습이 산처럼 우뚝 솟아있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으며 부족한 것 같지만 남에게 받지 않으며 몸가짐이 법도에 꼭 맞지만 고집하지 않으며 텅빈 것처럼 허술하지만 꾸미지 않았다. 완벽 그 자체거든요. 이렇게 과연
0: 네,
1: 이런
0: 심지어 잠잘 때 꿈도 안 꿉니다. 나비 꿈도 안 꿔요. 너무나 편하게 자는 거죠.
1: 옛날 참된 사람은 잠잘 때 꿈을 꾸지 않았고 깨어 있을 때에는 근심이 없었으며 먹을 때에는 달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숨은 길고 길었다. 참된 사람의 숨은 발 뒤꿈치까지 미치는데 보통 사람의 숨은 목구멍에 미칠 뿐이다.
0: 예, 마치 뭐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명언이 생각나죠.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연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 같거든요. 이게 과연 사람이 이런 현존할 수 있을까? 인간이 아니라 신의 존재를 말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장자가 진인을 좀 과장되고 좀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닐까라는
0: 예,
1: 생각도 좀.
0: 대종사니까요.
1: 야, 근데 이 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죠.
0: 그러니까 도를 인격화한 거예요. 사, 이 스승사자를 붙여서 도가 나의 스승이다. 이런데 이건 자연과 다름없는 겁니다. 자연이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일단 초목의 영락이 있는 것처럼 앞쪽에 양생주 편에 뭐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 노자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진일이라고 노자의 친구가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슬퍼하지 마라. 조화의 위대한 작용에 그렇게 울고불고 슬퍼하지 마라. 이것은 마치 현애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지현애라고 해서 초목에 이 꽃이나 열매가 달려 있다가 떨어지는 것과 같다. 이것은 이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목의 영락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다.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장자가 아내가 죽었을 때, 이건 이제 외편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아내가 죽었을 때 노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예시가 가서 왜 이래, 그러고 막 이래라 저래라 혼을 내고 하는데, 장자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처음에는 슬퍼했지만 지금 아내가 지금 대자연의 품 속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내가 울고 불고 떠들어대면 아내가 좋아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만뒀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슬픔을 소화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저는 뭐 그런 걸 실제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세계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본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80세 넘은 펠레 할머니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전부 축제를 해요. 펠레 할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축제를 하더라고요. 누구도 슬퍼하지 않더라고요. 바로 그런 식으로 애도하는 것이 사실은 그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감동받았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이 자연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애초에 처음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무에서 태어났듯이 사실은 그 본디의 모습으로 다시 무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굉장히 순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걸 잠시 우리가 잊고 마치 무언가를 다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슬픔을

0: 생각하게 되니까
1: 정말
0: 그러겠죠.
1: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예. 욕망에 시달리죠.
0: 네. 예,
1: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0: 그렇습니다.
1: 잠도 못 자고 네. 꿈꾸면 이제 원한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고 잠을 못
0: 꿈에서까지 괴롭힘을 당하거나 괴롭히고 예. 예, 그게 지금 우리네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장자를 읽으면서 또 어떤 수양을 좀 한다면 이 거칠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곤란한 이런 삶을 헤쳐나가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1: 예, 예 무엇보다 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죠.
0: 네, 그렇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가야금 앙상블 4개의 연주로 가야금 합주곡 봄 3악장 띄워드릴게요.

가야금 앙상블 4개의 연주로 가야금 합주곡 봄 3악장 함께 들었습니다. 박혜진의 문화시대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함께하고 계시고요. 5월에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전호근 교수님과 장자

0: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유학에서는 이제 삶 속에서 도덕을 실천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다면 장자는 인간이 만든 모든 기준과 경계 이런 것들을 흔드는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좌망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네. 이것은 뭘까요?
1: 좌망이 아주 중요합니다.
0: 예.
1: 이것도 이제 우화를 장자가 만들었는데요. 공자와 공자의 제자 안연이 등장해요. 안연이라는 제자는 공자가 최고의 제자로 인정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재미나게도 여기서는 안연이 공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에 도달한 걸로 나오는데
0: 네.
1: 그게 바로 좌망입니다.
0: 아.
1: 좌는 앉아있다는 뜻이고요.
0: 예.
1: 망은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0: 앉아서 있는다.
1: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육아에서는 망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0: 예.
1: 날마다 기억하고 또 수양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자는 그 모든 것을 망 잊어버리는 것이 최고의 수준이다.
0: 네네.
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반대편 개념에 좌치가 있어요.
0: 좌치.
1: 예.
0: 예.
1: 앉아서 치는 말 달릴 치자거든요.
0: 예.
1: 가만히 앉아 있지만 이 마음이 말처럼 달리는 거예요.
0: 아.
1: 예. 욕망이 날뛰는 거죠.
0: 그 현대인들이 예. 모두 좌치 상태 아닙니까?
1: 그런데 예. 이제 육아는 예. 사실은 좌가 아니라 립이에요. 서 있는 자. 대인의 학문 우리가 육아의 문헌 중에 대학이라는
0: 예.
1: 책이 있거든요. 그건 대인의 학문이에요. 근대자는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인데 그 밑에 선을 하나 그으면 설립자가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서서 움직이는 서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육아인데 장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0: 예.
1: 서지 않고 앉아 있고 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잊어버리지 또 마음속이 날뛰게 움직이도록 하지는 않는 거죠.
0: 예. 그러니까 좌망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모든 걸 잊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수양의 기본 원리 같은 거
1: 그런 의미를 썼어요 장자가.
0: 예예. 예.
1: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어떨까 모르겠어요.
0: 아, 그래서 현대인들은 명상 같은 걸 요즘 많이 하기도 합니다.
1: 예, 예.
0: 아,
1: 명상 같은 건 유사하죠.
0: 유사하죠. 예.
1: 그런데 예. 예. 대체로 현대인들이
0: 명상을 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사실은 좌치 상태인 거죠.
1: 명상의 목적이
0: 예.
1: 명상에 있지 않죠.
0: 명상에 그쵸? 있지 않습니다. 예.
1: 충전이죠.
0: 충전이고 이제 눈을 감고 뭔가 행위를 하지 않지만 예. 그 아까 대학에서 좌치. 말하는 거죠.
1: 예.
0: 그렇지만 이제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아 다음은 어떤 작업을 해야 하고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많은 생각이 달리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1: 예.
0: 우리는 이제 좌망 상태로 네, 수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보면
0: 예.
1: 비슷한 게 극기 훈련 이러잖아요.
0: 네.
1: 원래 극기라는 말은 논어에 나오는데 나의 그 사심, 사욕을 그러니까 나 혼자 모든 걸 다 독차지하겠다. 독점욕을 극이기란 뜻인데
0: 예.
1: 요즘은 독점욕을 쌓기 위해서 극기 훈련하잖아요. 명상도 목적이 명상이 아니면 예. 이상해지는 거죠.
0: 네.
1: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죠. 멍때리기도 나오지만
0: 네.
1: 멍때리기

0: 제7편 응제왕 이야기를 나눌 차례입니다. 여기는 어떤 주제를 담고 있을까요?
1: 예, 그 제왕은 뭐 천하를 다스리는 왕 뭐 이런 의미고요.
0: 예.
1: 응은 응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애잔합니다. 왜냐하면 장자 같은 사람에게 제왕이 물을 것 같지 않거든요.
0: 네.
1: 공자나 맹자에게 물어도.
0: 네.
1: 그런데 가정에서 제왕이 물으면 이렇게 응답하겠다.
0: 아. 이프네요. 예, 제왕이 물어온다면 예,
1: 그렇죠.
0: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
1: 묻겠습니까, 제왕이? 이런 사람한테.
0: 네. 아, 진짜 이게 굉장한 도의 경지에 이른 철학자의 같습니다. 장자는. 그러니까 제왕의 무릎에 응답한다. 하지만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장자가 생각하는 제왕의 모습도 좀 일반적이지는 않았을 수 있겠네요.
1: 예.
0: 공자와는 분명히 달랐겠죠. 예.
1: 장자가 예. 여기서 내세운 건 이제 명왕, 현명한 왕 뭐 이런 뜻인데요.
0: 예.
1: 현명한 왕은 기존의 유가에서 얘기하는 현명한 왕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공을 세워서 그 공이 천하를 덮어도 자기가 한 일로 자랑하지 않고요.
0: 네.
1: 교화가 만물에 베풀어져도 백성들이 몰라요. 아,
0: 예.
1: 한마디로 그 자기 이름이 들리는 걸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무위의 정치죠. 무위의
0: 예.
1: 정치.
0: 예.
1: 유가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용인금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요. 용인금이 천하를 이제 잘 다스리고 나서 백성들을 만나 보니까 여기 임금이 누구요 하니까 백성들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0: 네.
1: 그걸 그 말을 듣고 요임금이 만족했다는 이야기가 태평어람 같은 문헌에 실려 있거든요.
0: 예.
1: 아 이게 전부 요임금의 우리 임금님 덕택이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임금이 누구더라? 그 권력의 존재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것.
0: 네.
1: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정치라는 거죠.
0: 와.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덕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덕을 실천하는 네. 그런 임금. 그게 가장 그 큰 덕을 행하는 리더십을 네. 가진 왕이다.
1: 네.
0: 이걸 말하고자 네. 했던 거네요.
1: 무억압이죠 한마디로. 억압이 없으니까 느낄 수 없는 거죠.
0: 왕 또한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1: 노자도 그렇고 장자도 그렇고요.
0: 예.
1: 왕이라는 존재는 국가의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라기보다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수치심을 감당하는 왕
0: 네.
1: 이런 의미가 됩니다.
0: 예.
1: 그래서 그건 현대 정치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0: 있습니다. 예. 네.
1: 어떤 나라의 뭐 지도자가 다른 나라 강대국의 지도자를 만났을 때 굽신거린다든지
0: 네.
1: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0: 네, 네.
1: 아, 저겐 그런 것 아닌가. 때로 저는 뭐 그런 걸 높이 평가합니다.
0: 네, 네, 네.
1: 폼 잡고 이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백성이 해를 당하니까.
0: 예, 그뿐만 아니라 어떤 뭐 그 국내에서도 예를 들면 그 어떤 리더일지라도 큰 그 화가 있을 때
1: 예, 예,
0: 예를 들면
1: 예, 예.
0: 나의 책임이 아니고 예. 아랫사람의 책임이다라고 예, 책임을 떠넘긴다거나 예. 예. 아마 그런 예도 될 예. 수가 있겠는데 현대
1: 그 반대가 이제 장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0: 예, 그 반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장자의 유명한 우언, 즉 빗대어 말한 이야기들 우화 여러 살펴봤는데 온 힘을 다해 날아오르면 날개가 하늘에 드리운 구름 같다는 붕새 이야기, 또 소잡는 백정인 포정해우 이야기, 나비 꿈을 빗댄 호전봉 이야기까지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응제왕에서는 혼돈의 비유가 나온다고요? 이거는
1: 예.
0: 뭘까요?
1: 응제왕 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0: 예.
1: 혼돈 이야기예요.
0: 예.
1: 비극이에요.
0: 아.
1: 예. 아주 짤막합니다.
0: 예.
1: 숙과 홀이 있는데 숙은 북쪽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홀은 남쪽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고 싶어요.
0: 네.
1: 만나려면 중앙으로 가야죠.
0: 예.
1: 그런데 중앙은 자기들 영토가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중앙으로 가는데 중앙을 통치하는 게 누구냐면 혼돈이에요. 그런데 혼돈이 북에서 온 사람과 남에서 온 사람을 다 차별 없이 편견 없이 극진히 대우해줘요.
0: 예.
1: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 거죠.
0: 네네.
1: 두 사람이. 두 통치자가 이제 혼돈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혼돈에게 뭘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혼돈은

0: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 답답하겠구나. 예.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혼돈에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1: 아.
0: 하루에 한 개씩.
1: 예.
0: 그런데 7일 만에 혼돈이 죽어버려요.
1: 아.
0: 예. 비극이죠.
1: 네.
0: 예. 어떻게 보면 장자는 자유를 꿈꾼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붕세의 비상은 자유를 향한 비상이죠. 나비의 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1: 그렇죠.
0: 붕세는 뭐 어마어마하게 날아오르지만 나비는 팔랑팔랑 예, 날갯짓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유를 꿈꾸었던 그 앞쪽의 이야기가 마지막 편 마지막 이야기에서 좌절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슬픈 반전이죠.
1: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었는데 결국 혼돈이 사망을 예, 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속뜻이 있을 것 같고
0: 예.
1: 어떤 의미일까요?
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숙과 홀은 시간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1: 네.
0: 숙홀지간 그러면 찰나의 순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 혼돈이 있고 레코드판 LP나 뭐 SP나 레코드판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0: 외주 부분에 숙과 홀이 있고 중앙에 이 스핀들 축이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
1: 네.
0: 그러니까 돌아가긴 하지만 실제로 처음의 위치와 시간이 지났을 때 위치가 똑같으면 움직이지 않은 것과 같잖아요.
1: 네.
0: 그게 혼돈이에요. 그리고 혼돈의 입장에서 정중앙에 있으니까 레코드 전체 외주의 그 거리가 다 똑같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편견이 없다는 걸 뜻하는
1: 네, 네,
0: 거죠.
1: 네.
0: 게다가 혼돈은 지각이 일체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이러니까 편견을 만들어낼 지각 자체가 없죠.
1: 네.
0: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다 공평하게 대하는 자연.
1: 아.
0: 그런 의미가 이제 혼돈인데
1: 예.
0: 숙과 홀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죠. 인간의 문명이죠.
1: 아.
0: 그러니까 혼돈이 무의라면 숙과 홀은 유의의 상징이고 숙과 홀이 인간의 문명이라면 혼돈은 자연입니다.
1: 네.
0: 그 둘이 만났을 때 인간이 자연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자연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1: 네.
0: 비슷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1: 네, 네, 네.
0: 지지난주 뭐 한참 더울 때 31도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1: 그랬죠.
0: 그러다가 이제 또 지난주에는 또 서늘해져가지고
1: 네.
0: 예, 뭐 감기 들까 걱정까지 했는데 마치 이 지구가 기후를 조정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1: 네.
0: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혼돈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인위적으로 망가뜨린 게 인간의 문명인 거죠.
1: 네.
0: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서 반성해야 될 필요도 있고 자연과 인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혼돈에게 구멍을 몇 개나 뚫었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한
1: 네.
0: 6개 뚫지 않았을까? 한 개 더 뚫으면 이제 이게 회복 불가능하지 않을까?
1: 네.
0: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스웨덴 그 기후 과학자 중에 요한 록스트램이라는 기후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지구 위험 한계성 개념을 얘기했는데
1: 네.
0: 이제 그동안 인류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홀로서의 1만 뭐 몇천 년 동안 기후가 1도 오르지도 않고 평균 기온이요. 1도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게 깨졌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지구 위험 한계선을 돌파했다.
1: 네네.
0: 이때는 이제 인간이 어떻게든 성장을 줄이고 주의하면 회복 가능하지만 초위험 한계선 개념을 제시하더라고요.
1: 네네.
0: 그걸 넘으면 그때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는 마치 인간이 지금 자연에 저지른 것이 구멍 6개 뚫고 지금 마지막 한 개를 뚫고 있는 시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1: 무시무시합니다.
0: 예.
1: 예. 굉장한 경고 혹은 예. 각성을 요하는
0: 예.
1: 지금의 장자를 딱 이 파트를 읽으니까 그런 예.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떤 자연이나 어떤 인간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 우위에 있다고 교만하는 어떤 예. 마음가짐들이.
0: 특히 이해할 수 있다.
1: 예.
0: 데이터를 갖고 과학적으로 다른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오만해진 거죠.
1: 네네.
0: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장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1: 예.
0: 인간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존재는 더더욱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거기서 출발하는 게 배려고. 소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장자.
1: 네. 그러니까 혼돈의 비극은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다른 존재를 이해하는 게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또 역설적으로 좀 예. 보여주는 건데 이해가 폭력이 될 수

0: 있다는 건가요?
1: 예.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선한 의도라 하더라도.
0: 예.
1: 그게 이제 근대 문명이 원시 문명과 만나면서 아주 자주 일어났거든요. 그 그렇죠. 인류학자들이 예. 쓴 뭐 레비스트로스 같은 인류학자가 쓴 슬픈 열대 같은 데도 그런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오고요.
0: 네.
1: 그리고 제가 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던 아마존의 이 원주민을
0: 네.
1: 어, 이 근대 문명
0: 화시켜주겠다. 예. 네,
1: 도와주겠다 하고 예. 들어갔는데 문명이 해체돼버린 거죠.
0: 맞습니다. 뭐 그리고 근래에는 사실 이제 트럼프의 미국 정부가
1: 예. 어, 그건 예. 뭐 어마어마한 폭력이고요.
0: 네. 전쟁으로까지.
1: 예. 예. 그리고 왜 그건 이제 악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0: 네, 네.
1: 이 장자의 이 이야기 축에 너무 엮이는 걸로 보고요.
0: 예.
1: 선의가 있다고 본 경우에도 왜 말레이시아의 그 바자우족이라고 수상 민족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평생 바다 위에서만 살아요.
0: 네.
1: 배 위에서.
0: 예.
1: 그런데 이제 이 아이디어를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가져가서 아바타 물의 길을 만들었다고
0: 네.
1: 합니다.
0: 예.
1: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인터뷰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바자우족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조사를
0: 네.
1: 해봤어요.
0: 네네.
1: 그랬더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0: 그 영화를 촬영한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 그 이전부터 계속 진행이 됐겠죠. 그 영화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
0: 네네.
1: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죠.
0: 예.
1: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사는데 배와 배가 만나서 여자가 남자가 있는 배로 옮겨가면 결혼이 성립된 거예요.
0: 네.
1: 그리고 거기서 평생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면서 평생 그 배 위에서 살더라고요. 그런데
0: 네.
1: 거기서 잠을 잘 때도 무릎을 펴지 못하고 무릎을 구부린 채로 살고 가고
0: 예.
1: 거기서 물고기 잡아서 쌀로 바꿔서 밥 지어 먹고 이러는 그 삶을 보니까 저는 그때 엄청난 감동을 받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런 삶이 이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떤 위기의 지표를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교육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더라고요.
0: 그렇죠. 예.
1: 그런데 이제 근대식 교육을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자우족이 아니게 되거든요.
0: 네네.
1: 마치 이 혼돈처럼요.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실제로 도와주려고 선의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의 정체성을 해체시켜버리나.
0: 네.
1: 이 혼돈도 실제로 생명이 죽었다기보다는 더 이상 보고 듣고 말할 수 있게 된 혼돈은 더 이상 혼돈이 아닌 거죠.
0: 그 본인의 원래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1: 잃어버리는 거죠.
0: 있죠.
1: 그러니까 헬레나 노르베리 호즈가 쓴 오래된 미래에도 라다카족 이야기가 아니 처음에 갔을 때는 라다카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5년 뒤에 가보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런 식으로 이제 해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배려나 선의야말로 정말 잘해야 된다.
0: 그러면 배려나 네. 선의도 잘해야 된다. 이게 타인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1: 그러니까
0: 얘기하고
1: 싶어요? 이해하려고 있을까요? 하더라도
0: 예.
1: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전제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0: 네.
1: 거죠.
0: 인정을 해야 한다는 네. 거죠. 그대로. 네.
1: 우리가 반려동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좋은 것이 반려동물에게 그대로 좋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이제 개들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후각 능력이 개가 막 대전에서 뭐 어디까지 찾아가고
0: 예.
1: 뭐 몇백 키를 찾아가고 이래서 제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0: 네네.
1: 도대체 어떻게 찾아가지? 지도도 없는데.
0: 예.
1: 근데 후각 능력이 인간의 1만 배에서 1억 배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개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망각하고
0: 네네.
1: 우리 좋은 식으로 반려동물이라고 대하면 개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전제하고 이 소통을 해야지 이걸 데이터로 축적하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0: 네.
1: 이해하지 말고 배려하지 말라는 예. 말씀은
0: 아닌 거죠.
1: 네.
0: 예, 그렇죠. 장자가 왜 이 혼돈의 비유를 이렇게 비극의 스토리를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두었을까요?
1: 아마 장자 스스로가 그 전쟁과 폭력의 시대에 자유를 꿈꾸었지만 꿈꾼 이유는 현실이 지옥 같으니까 그런 거죠.
0: 네.
1: 그런데 끝내 장자도 전국시대가 끝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그 상황에서 그 시대의 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0: 인정?
1: 마지막 이야기로 쓴 것 아닐까 싶어요.
0: 안타깝네요. 네. 예. 안타깝습니다. 끝끝내 아름다운 예. 우화로 끝났습니다.

0: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현실이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이야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혹시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삶이 흔들리거나 답답할 때 혹시 자주 펼쳐보게 되는 장자의 문장이 있을까요?
1: 아, 저는 이제 허전몽이죠.
0: 아, 허전몽인가요?
1: 꿈꾸고 싶습니다. 내 꿈을 또 누가 빌려가서 예. 다시 꾸고 네. 이러면 서로 역할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학생이 선생 되고 선생이 학생 되고 네, 이런 네. 식으로요.
0: 아, 좋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정말 한 달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네 차례 이 장자를 깊이 있게 읽어볼 수 있었는데 함께 해주셨던 소감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1: 예,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이 라디오 방송의 특성상 긴장도 무슨 예. 이게 직접 얼굴이 보이고 이러면 긴장하잖아요.
0: 네네.
1: 뭐 얼굴에 분장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아주 편안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대화를 자연스럽게 해주셔서 정말 기억에 남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0: 아, 저도 그리고 이
1: 장자는
0: 즐거웠습니다.
1: 끝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0: 네.
1: 여러분들이 또 직접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0: 아, 장자를 저는 네. 한번 읽어보시기 네. 바랍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장자를 한번 써보십시오라는 말이 굉장히 네. 인상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6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장자를 읽음으로 인해서 어떤 감각을 느낄 수 있고 어떤 또 수양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각자의 그 감정을 담아서 여러분의 우화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5월에 전어공 교수님과 함께 장자 읽어봤습니다. 4주 동안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은 장자도 수많은 장자 읽기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붕새가 남쪽으로 날아가는 이유를 그 누가 알겠습니까? 전어군 교수님의 책 장자 강의 속 문장을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즈메 연주로 그림자 끝곡으로 전해드려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이나 오래된 가방 한 구석에서 아주 오래전에 적어둔 낡은 메모지 하나를 우연히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 안에는 지금 보면 살짝 쑥스러운 자기 고백도 있고요. 그 시절 내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다짐들이 빼곡히 적혀 있기도 한데요. 그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그 시절의 나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니? 그렇게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조용히 질문을 건네는 것만 같아요. 치열하고 바쁜 일생에 치여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문득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되어주는 건 아주 먼 길을 돌아와서 내밀어주는 나의 옛 기억일지도 모르죠. 오늘 하루 내 마음의 서랍을 가만히 열어서 잊고 지낸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뮤지엄의 연주였어요. 추억의 기억 속에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음말에서 오래된 메모 속에서 발견한 내 안의 나침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을 받아 적느라 정작 내가 진짜 적고 싶었던 문장들은 너무 쉽게 덮어두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남들의 시선에 맞춰서 그럴듯하게 꾸민 모습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 아무런 포장도 없던 그 시절 나의 눈빛을 기억해 보는 것. 그 조용한 되돌아봄 속에서 지친 오늘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힘을 얻기도 하는데요. 그 종이 위에 꾹꾹 눌러 썼던 다짐들 있잖아요. 비록 뭐 지금은 살짝 흐려졌을지 몰라도 그 문장을 써내려가던 그 마음속의 뜨거운 떨림까지 전부 다 사라진 건 아닐 거예요. 차분하게 앉아서 그때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잠시라도 찾아가는 시간. 오늘 좀 새로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의 나. 이왕이면 즐거웠던 나의 모습들 많이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비아의 연주로 내 마음속의 어린 왕자 듣고 올게요.

나비아의 연주였어요. 내 마음속의 어린 왕자 듣고 오셨습니다. 7208님 일찍 찾아와 주셨네요. 참석하고 계시고 김인설님 오늘도 화이팅 넘치는 하루 되세요. 라고 기운 불어 넣어주시고요. 1178님께서는 비오는 풍경 바라보면서 듣는 마루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드네요. 여름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청취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또 걱정도 해주시고요. 6642님께서는 며칠 전 오래된 가방을 버리려고 가방 주머니를 보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만원짜리 그 전에 그 모양 있잖아요. 좀 더 큰 그 만원짜리 지폐가 빳빳하게 다섯 장이 나와서 웃었습니다. 그게 비상금이었을까 하고 생각해보니 기억에는 없네요 라고 하셨는데 와 그냥 버리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뒷주머니에다가 생각 없이 탁 찔러놨다가 나중에 그냥 세탁기에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 이제 발견은 하게 되는데 좀 망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까진 괜찮은데 정말 6642님처럼 가방 같은데 넣어놓고 그 가방을 버린다? 와 얼마나 진짜 아까워요. 근데 버리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정말 잘하셨네요. 자 이제 오늘 5만 원 그냥 공짜 돈 생긴 거예요. 사실 공짜 돈은 아닌데 느낌이 그렇잖아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니까 공짜로 생긴 것 같은. 아, 맛있는 거 사드셔도 좋을 것 같고 뭔가 기분 좋은 선물 6642님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자그마한 거라도 그렇게 기분 좋아지는 그런 곳에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좋은 음악들 또 다양한 글들과

함께 만나볼 텐데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조기준 에세이 아픔의 문장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텐데요. 격려와 충고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가만히 기다려주는 무심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 함께 만나보고요. 2부에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꿔다 놓은 보리자루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어제는 흐리면서 비는 안 내리고 좀 후덥지근한 날씨였는데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후덥지근함은 살짝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기온도 살짝 낮아져서 좀 시원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날씨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어떤 점심 드시고 계시는지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문자 창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해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우리는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 라는 곡인데요. 이별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곡이에요. 이미 지나버린 과거와 변해가는 모습을 담아서 시간이 흘러 추억이 된 지난날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곡이죠. 담하의 노래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담하의 노래와 연주로 우리는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 듣고 오셨습니다. 민요조아님께서 경북 경산에 이곳에서 포도 농사 지어요. 그러세요. 여기는 흐리기만 하고 비는 안 오네요. 선선해서 작업하기 좋습니다. 선곡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계신다. 그러면 포도가 여름에 나오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금방 이제 더워지면 우리 포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정말 그 상처 안 나게 예쁘게 그 알 탱글탱글한 포도를 위해서 얼마나 또 애쓰고 계실까요? 그렇게 또 애써주신 농부님들 덕분에 저희가 또 맛있는 과일을 제철에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또 음악마루 들으시면서 농사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식물들도 좋은 음악 들으면 더 막 그 당분, 당도가 높아지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저희 음악마루에서 흐르는 음악들, 포도나무들도 많이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김인설님께서 아까 그 집회 얘기했잖아요. 모르고 옷에 놓고 빨아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다리미로 살짝 펴면 빳빳한 새돈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다리미로 얼마든지 다릴 수 있으니까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구겨진 돈이라도 어디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욕심이 많죠?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여러분과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2시간 함께 할 텐데요.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죠. 먼저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라는 앱을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사연 쓰기란 오른쪽에 보이실 거예요. 이곳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조선 블루스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작야 듣고 옵니다.

그리고 한옥 찻집.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도 수많은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었다. 내 이름이 고스란히 적힌 사직서를 내밀던 날, 공허한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양이 밥을 챙기던 순간, 새벽 2시에도 멈추지 않던 불안의 파도와 싸우던 긴 밤. 그 장면들 속에서

나는 늘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타인이라는 감독도 작가도 없는 드라마였다. 그저 버티고 견디고 내 힘으로 다음 장면을 찍어내야 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유 없는 두려움이나 허무함이 폭풍처럼 몰려올 때가 있다. 그러한 날이 하루 이틀 켜켜이 쌓이다 보면 밤에 잘 때부터 두려워진다. 나는 내일 왜 눈을 떠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과 변명도 쌓여간다. 마냥 괜찮아질 것이라고 나를 다독이기에도 지쳐만 간다. 괜찮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뭐가 그리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까? 많은 책들에서 늘 괜찮다고만 하는데 나만 유독 안 괜찮은 이유는 무엇일까?

늦었다고 자책하지 마. 아프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후회할 필요도 없어. 멈춰서서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안아주기로 한 용기 덕분에 우리는 앞으로의 시간을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앞으로의 여정 동안에도 네가 덜어낸 버거운 꿈의 빈자리에 오직 너만을 위한 다정함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이 길을 함께 걸어줄게. 넌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빛나는 사람이니까. 좋은 습관은 좋은 하루를 만들고 좋은 하루는 좋은 사람을 만든다. 누가 한 말인고 하니 내가 한 말이다. 그렇다면 현재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은 어떠한 습관을 갖고서 성공이라는 열쇠를 거머쥐었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 용기 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어볼까 고민하며 너만의 다정한 생존법을 터득해가던 널 보면 옅은 미소가 지어져. 끼니마저 거른 채 일에 매달렸던 그날의 너에게 지금의 내가 시공간을 넘어 따뜻한 밥 한 끼와 함께 지금도 충분히 아주 잘해내고 있어요 라는 든든한 피드백을 건네주고 싶다. 가끔은 흔들리고 외로워도 괜찮아. 꿋꿋하게 지켜낸 홀로서기의 시간이 모여 지금의 나를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주었으니 외롭지 않게 내가 곁에서 최고의 동료가 되어 함께 걸어갈게.

김주리우의 여러분의 연주로 야상곡 전해드렸어요. 고요함과 환희, 환상, 신비함, 평화

그리움, 그리고 열정의 속삭임을 노래하는 밤의 이야기 함께 듣고 오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조기준 에세이 아픔의 문장들 중에서 일부분 함께 해봤어요.

응을 떠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 응원들이 내 마음에 닿지 못하고 공중에서 흩어질 때 우리는 위로를 받기보다는 나만 유독 뒤처진 것 같은 더 깊은 고립감을 느끼곤 하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 무작정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놔둬도 된다 하는 무심한 말이지 않을까요? 누군가 써내려간 멋진 성공의 정답을 억지로 내 삶에 짜맞추려고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냥 조금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내버려두는 여유. 진짜 나를 지켜내는 단단한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읽어드린 글 중에서 늦었다고 자책하지 마. 아프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후회할 필요도 없어. 이 문장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후회하고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니 나 또한 이 시간 견뎌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좀 위로가 되어줬어요. 여러분도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조기준 작가의 따뜻함이 묻어나는 글, 아픔의 문장들 함께 해봤고요. 둘의 소리의 노래로 태평연 듣고 올게요.

둘의 소리의 노래로 태평연 듣고 오셨습니다. 7426님께서 서울은 날이 갯어요. 아, 그래요? 여기도 비가 그친 것 같기도 한데 약간 분무기처럼 막 그렇게 뿌리는 비가 내리긴 했었어요. 도서관에서 AI 디자인 수업 듣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4주 동안 모두 출석한 저를 칭찬하고 싶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네요. 라고 하셨는데 와, AI, 요즘 AI 대세잖아요. AI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지는데 AI 디자인 수업 4주 과정을 모두 마치셨군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배움거리들 이렇게 찾다 보면 뭔가 내가 좀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나도 이렇게 뭔가 해냈어. 성취감 이런 것도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5단의 곡 신청해 주셔서 지금 준비해봤어요. 길치 전해드릴 텐데요. 5단의 노래입니다.

7426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길치 듣고 오셨는데요. 오단의 노래였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마지막 곡은 오수아 외 여러분의 연주로 즐거운 생각 전해드릴게요. 이 곡 들으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막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의 밀양 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윤은화 작곡의 잔잔한 호수 2부 첫 곡으로 문을 열어본 곡이었어요. 윤은화의 양금 연주였는데요. 평화롭고 잔잔하게 일렁이는 호수의 물결을 그린 연주곡이었습니다. 자, 음악 이루는 마루 목요일 2부에는요. 이야기를 품은 말 만나실 텐데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의미와 유래. 자, 오늘은요. 꿔다 놓은 보리자루. 자, 이 말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0600님께서 연일 비가 와서 어서 해가 떴으면 좋겠어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는데 오늘까지입니다. 날씨 보니까 내일부터는 해가 반짝 쨍쨍이에요.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여름 시작이지 않을까. 이제 곧 6월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흐린 날씨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맑은 날이 이어지면 또 더워지니까 그게 살짝 또 걱정이 되기도 해서 오늘의 이 선선함을 좀 기분 좋게 즐겨보려고 합니다. 1178님께서 아까 그 한옥찻집에서 그런 글 있었잖아요. 좋은 습관은 좋은 하루를 만들고 좋은 하루는 좋은 날을 만든다. 이 말이 참 좋네요. 한옥찻집 들으면서 위로받았어요 하셨는데 매일매일 그 읽어드리는 길지는 않은 글이지만 그 내용들 통해서 그냥 잠시 잠깐이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좋은 내용은 좀 마음에 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한옥찻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0750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긴호흡 돌고래님께서 봄에 매화가 피었던 매화나무에 연녹색 매실이 열렸어요. 벌써요? 엄지손톱 크기만 하더니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5월에는 학교 때 대동제를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축제이기도 했지만 같이 준비하고 어우러지는 과정 또한 참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5월 순탄하게 조화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5월 정말 그 꽃이 피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열매들을 피워내고 있는 시기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이 시기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실 열매가 이제 초록색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다고요. 이제 좀 있으면 매실청 담그는 때가 또 오겠네요. 매실청 담가놓으면 그 시원한 물에 타서 여름에 이렇게 마시면 속도 좀 편안하고 아무리 이렇게 찬물에 타서 마셔도 매실이 좀 그렇잖아요. 소화력을 돕는 효과가 있어서 좀 속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 새콤달콤한 매실차 생각나네요.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악단광칠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모여라오 듣고 오시죠.

악단광치를 노래와 연주로 모여라오 전해드렸어요. 김인설님께서 12시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 모여라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모두 모두 모여서 좋은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최근에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해진 한지혜 선생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울림을 주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6학년 담임을 맡은 한 선생님이 점심시간마다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를 주면서 대화를 나누는 플로깅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네, 플로깅이라는 게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네, 처음에 교실 밖 상담을 좀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열더래요. 그리고 이제는 주말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발적으로 플로깅을 실천할 만큼 긍정적으로 변화한 거예요. 이 선생님의 선한 영향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서 머리카락을 기부한 이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가르쳤었던 한 제자가 1년이 지난 후에 자신도 기부에 동참했다. 그러면서 수줍게 고백을 하더래요. 어떤 어른을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에 늘 떳떳한 교사가 되고 싶다. 또 선행은 유행처럼 번져야 한다라는 한지혜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깊게 마음속에 남는 것 같아요. 교과서 속의 지식보다 사실은 이게 더 값진 거잖아요. 그런 인생의 가치를 실천하면서 직접 몸소 가르쳐 주시는 이런 선생님들이 계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하듯이 아이들이 노래한 강강술래 전해드릴게요. 나노초등학교 판소리반의 소리로 강강술래 듣고 옵니다.

나누 초등학교 판소리 반의 소리로 강강술래 전해드렸습니다. 0600님께서 조금 전에 아, 해가 좀 떴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해 닮은 너라는 곡을 청해 주셨거든요. 앞서 얘기 드렸던 그 선생님과 아이들 이야기 너무나 그 햇님처럼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따뜻함이 해처럼 싹 번지길 바라면서 0600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앙상블 더 류의 연주로 해 닮은 너 전해드리죠.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0: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유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 오늘은 어떤 말일까요?
1: 야, 이 대리, 오늘 임원들 앞에서 떨지도 않고 아주 발표 잘했어.
0: 아이, 그게 다 과장님 덕분이죠. 온갖 홍보 행사에 프리젠테이션에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라면서 막 시켜주셨잖아요.
1: 아이고, 아니, 입사 초기 때만 해도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더니 새삼 놀랐어. 잘했어. 기분 좋게 차 한잔 하자고.
0: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흔히 꺼다 놓은 보리자루 같다라는 표현을 쓰죠. 주변의 흐름에 섞이지 못한 채 있는 둥 없는 둥 자리만 채우고 있는 조금은 안타깝고 어색한 상황을 뜻해요. 그런데 이 꿔다 놓은 보리자루라는 말 뒤에는 의외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아주 긴박하고 흥미진진한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이 표현의 유래는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조선시대 연산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연산군의 폭정에 시달리던 몇몇 신하들이 왕을 몰아내기 위해 성의안과 박원종의 집에 모여서 비밀리에 거사를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컴컴한 밤. 혹시라도 소문이 새어나갈까봐 촛불 하나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신하들은 숨을 죽인 채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거사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한참 나누던 중 한 신하가 어둠 속을 살피다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다급하게 외칩니다. 큰일이오! 지금 이곳에 우리가 약속한 인원보다 한 사람이 더 앉아있소! 순간 방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혹시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잠입한 왕의 염탐꾼이 아닐까? 모두가 가슴을 졸이며 칼자루를 쥐었는데요. 긴장감 속에 불을 켜고 구석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곳에 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웃집에서 잠시 구워다가 놓은 보리자루였습니다. 하필이면 그 보리자루 위에 누군가가 갓과 도포를 임시로 벗어놓는 바람에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던 거죠. 긴장이 풀린 신하들은 가슴을 쓸어내렸고 이 일화가 훗날 세상에 알려지면서 어떤 자리에서 있는 둥 없는 둥 말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꿔다 놓은 보리자루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목숨을 건 거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이 기가 막힌 착각의 순간이 단어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서 전해져 내려온 셈이죠. 꿔다 놓은 보리자루. 그저 소외되고 어색한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그 바탕에는 엄혹한 시절을 바꾸고자 했던 신하들의 긴박한 밤이 숨어 있었다니. 단어의 본래 얼굴이 참 새삼스럽게 다가오지 않나요?

뭔가 막 긴장감이 느껴지는 곡이죠. 아쟁 앙상블 보잉의 연주로 섀도우 칸타빌레 전해드렸는데요. 깊고 어두운 새벽의 적막과 고요, 그 속에서의 어딘가 모르는 슬픔을 소아쟁과 대아쟁의 거친 음색으로 표현한 곡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품은 말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참 자주 쓰는 표현이죠. 꺼다 놓은 보리자루. 이 말 속에 담긴 반전의 사연 함께 들여다봤는데요. 정말 그 목숨 걸고 새로운 세상을 모의하던 엄숙한 밤에 어둠 속에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보리자루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기로 했던 사람 수보다 한 사람이 더 많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보리자루 하나 때문에 가슴을 졸였을 그 옛날 선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기도 하면서 그 당시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느껴지죠. 좀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주도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길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가끔은 좀 말수가 적거나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극적이라고 좀 아쉬운 시선을 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어둠 속에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면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다 받아내고 있던 그 보리자루처럼 말없이 경청하고 자리를 지켜주는 조용한 침묵 역시도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든든한 가치가 아닐까 해요. 모두가 다 앞다

조용한 시간도 소중하다 싶네요. 오늘 하루는 내 주장을 먼저 막 내세우기보다 주변을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품어주는 그 넉넉한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꿔다 놓은 보리자루였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곡과 함께 경청의 시간 가져보시죠. 맑은 향취와 나른한 서정이 어우러진 곡이에요. 꽃별의 해금 연주로 새벽숲 전해드릴게요.

꽃별의 해금 연주로 새벽 숲 전해드렸습니다. 0012님께서 저희 2부 첫 곡으로 잔잔한 호수라는 곡 전해드렸는데 양금 소리 너무 아름답고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예쁜 장미꽃 사진 넉 장을 또 올려주셨네요. 하얀색 장미, 빨간색 장미, 분홍색 장미, 색깔이 어쩜 이렇게 다양해요. 활짝 핀 장미 사진 오늘자 성공란을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도 한 번씩 보시고요. 7612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잘 지내셨죠? 자주 놀러 오시고요. 두꺼비님 병원 가셨나 봐요. 어디 편찮은 건 아니시죠?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건강 잘 지키자고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조윤영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모라는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던데요. 가장 어려운 싸움의 기술은 바로 진심을 담아 빠르게 사과하기라고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입을 떼서 사과의 말을 건넨다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내 안에 자존심이나 미안한 마음의 크기가 말문 뒤에 숨어서 서성거리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 서툴고 무거운 입술을 떼서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엉켜있던 관계 실타래는 의외로 스르르 풀리기도 해요. 그동안 진심을 전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짐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볍고 따뜻한 한마디로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빠르고 익숙한 음악들 사이에서 조금 천천히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우리 소리의 무대가 찾아옵니다. 대구시립국악단 화요국악무대 정가의 밤이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전통성악 정가를 중심으로 가곡과 가사, 시조, 그리고 궁중무용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이 정가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기보다는 긴 호흡과 절제된 소리 안에서 깊은 여운을 전하는 전통음악이죠. 한음 한음 천천히 이어지는 소리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되는 시간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연에서는요, 정악합주곡 경풍년을 시작으로 평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가사 죽지사, 그리고 궁중무용 춘행정까지 이어지며 선비 문화의 풍류와 정서를 무대 위에 풀어냅니다. 또 남창가곡과 여창가곡, 마지막 남녀창가곡 태평가까지 더해져 조화롭고 품격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국악 칼럼니스트 이승재의 해설도 함께 마련돼 정가가 조금 낯선 분들도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초여름밤, 우리 전통음악의 깊은 호흡을 함께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정가의 밤 6월 2일 화요일 저녁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국악 무대를 이끌어갈 젊은 연주자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찾아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주최하는 제31회 대학생협연회의 밤, 젊은 예인의 밤이 6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열정과 실력을 갖춘 신진 연주자들을 발굴해 국악원 관현악단

국악단과의 협연 무대를 통해 차세대 국악 스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대학생 9명이 이번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올해 공연은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보다 현대적인 감각과 확장된 해석이 돋보이는 무대들로 꾸며지는데요. 공연에선 거문고 협주곡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를 비롯해 해금 협주곡 추상과 벌시스, 가야금 협주곡 달꽃, 피리 협주곡 달의 눈물, 그리고 관현악을 위한 3중 협주곡 무산양과 타악 협주곡 하트 오브 스톰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차세대 국악 스타들의 가능성과 개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젊은 예인의 밤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미래의 국악 스타들이 펼치는 뜨거운 무대 직접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통 농악의 장단이 영상과 미디어 아트를 만나 조금은 새로운 감각의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고창 농악보존회의 창작 공연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이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서울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에서, 그리고 6월 7일 일요일 저녁 7시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고창지역 농악의 전통을 바탕으로 굿과 풍물, 그리고 시네마 영상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작품인데요. 당산굿과 판굿, 풍장굿 같은 전통 마을굿의 흐름을 오늘의 무대 언어로 새롭게 풀어내면서 전통 연희가 가진 생동감과 현장성을 색다르게 전합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시네마 굿이란 형식으로 꾸며진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기록 영상과 실제 무대가 함께 호흡하면서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시간이 한 장면 안에서 이어지도록 구성됐습니다. 공연은 한 소녀의 성장 이야기를 따라가며 세대를 이어온 기억들이 장단과 몸짓, 영상 속 풍경으로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전통의 기억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풀어낸 무대,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 6월 5일 서울 강동아트센터, 그리고 6월 7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대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어제 6호 태풍이 발생을 했다는데요. 작년에는 태풍 피해가 없었거든요.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어제 발생한 6호 태풍은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장미인데요. 북상을 하면서 세력이 더 강해질 거라고 합니다.
2: 네, 기상청이 발표한 예상 경로를 보면요. 현재로서는 태풍 장미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1: 네, 믿어봐야죠.
2: 네.
1: 날씨를 누가 예측하고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인공지능 AI가 분석하면 더 정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2: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어디 그 영상을 보니까
1: 네.
2: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네. 축구를 잘해요. 아직 전체 영상이 공개된 건 아닌데 이거 잘하면 손흥민 선수만큼 잘하겠는데 싶더라고요.
1: 에이 설마.
2: 아니 가능할 것 같아.
1: 에이.
2: 아틀라스의 움직임이
1: 그래?
2: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1: 그래?
2: 네. 또 학습을 했대요. 유명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걸. 그리고 일단은 배터리 성능

0: 능력이 인간보다 낮잖아요. 지치지 않는 체력.
1: 그래.
0: 게다가 대전에서 유명한 빵집에서는 튀김을 아예 로봇한테 맡겨가지고 또 그것도 기가 막히다고 하던데요.
1: 대전?
0: 네.
1: 그 성심성의껏 만든다는 그 집?
0: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1: 그래? 오, 와 진짜 세상 많이 바뀌었네요 진짜.
0: 아, 그 집 맞대요.
1: 네. 아 그래.
0: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는 데 있잖아요.
1: 네. 그 엄청 대전에서만 하는.
0: 그죠 그죠.
1: 와 진짜.
0: 로봇의 끝이 어딜까요?
1: 축구하는 로봇.
0: 네.
1: 튀김하는 로봇.
0: 음흠.
1: 나중에는 판소리하는 로봇도 나오겠네.
0: 가능하죠.
1: 아무튼 네. 여러분은 나만의 로봇이 만약에 생긴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맡기고 싶으십니까?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송소희의 구름꽃 여행 듣고 왔습니다.
1: 자.

0: 전국적으로 내렸던 비들도 슬슬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고요.
1: 네.
0: 오늘 그래서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 네. 올여름 벌써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름이 가장 앞으로 시원할 여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뭐 그럴 때는 또 로봇이 만들어준 튀김 같은 것도 한번 먹어보고 뭐 기분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렇거든요. 게다가 또 이번에 그 아틀라스 축구하는 로봇. 이번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데뷔를 위해서 지금 맹연습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개막전에서 공개가 되겠죠?
0: 그럴 것 같아요, 진짜.
1: 네.
0: 최근에 나온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한국인 10명 중 6명이 인공지능 AI에게 금융 코치를 받고 싶다.
1: 금융 코치.
0: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1: 네.
0: 아무래도 좀 인간보다 데이터 수집이랄지 판단 능력이 분석이 뭐 어쨌든 나름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1: 인간과 비교가 안 되죠.
0: 예. 코치를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요거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랄지 인공지능 AI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영역 어떤 거를 좀 도움을 받고 싶고 어떤 거를 맡기고 싶으신지 어떤 일을 맡기고 싶으신지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1: 네, 다 맡기고 싶어요. 다. 진짜 웬만하면 집안일들 다 맡기고 싶고
0: 집안일까지.
1: 네, 그냥 다 맡기고 싶죠.
0: 돈 벌어오는 것도 다.
1: 돈 벌어오는 거? 돈도 벌어올 수 있나?
0: 아니 그러니까 뭐 다 맡긴다라는 게 혹시 거기까지일까 해서.
1: 가능하면 좋죠.
0: 그럴까요?
1: 예, 예. 다 해주고 난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딱 집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0: 여행 다니면서
1: 여행도 가능하고
0: 잘하고 있지?
1: 예.
0: 휴머노이드 잘하고 있지?
1: 운전도 네. 딱 시켜요.
0: 아~
1: 어디 도착지 딱 그냥 입력만 하면은 데려다 주게 딱 해놓고
0: 장 좀 봐와줘.
1: 예. 나 갔다 온 동안 설거지 해놔. 좋다.
0: 청소가 왜 이 모양이지? 빨래 해놨어?
1: 데이터 업데이트 해줄게.
0: 그래. 배터리 충전해줄 테니까 빨리 열심히 해. 뭐 이렇게.
1: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인공지능 AI. 아니, AI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왔고,
0: 네네.
1: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언젠가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올 거거든요.
0: 네.
1: 이미 시판을 앞두고 있는 로봇들도 많고.
0: 그렇죠, 사실상.
1: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공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0: 네.
1: 앞으로 가능합니다.
0: 그렇죠.
1: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도움받고 싶은 것들, 맡기고 싶은 일들은 무엇인지 문자로 남겨주세요.
0: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0: 좋습니다. 자, 바투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시대
1: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박백수의 신나박이 듣고 왔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이제 나에게 로봇이 생긴다면 어떤 일을 맡기고 또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신지 문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못하는 게 뭔지
1: 많죠.
0: 혹은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약간 이런 쪽으로 메시지가 올 것 같고요.
1: 네.
0: 기호원님의 메시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집안 정리를 시키고 싶습니다.
1: 이거는 100% 다 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집안 정리, 집안 일들.
0: 네. 딱 어디 어디 위치만 알려주면 로봇이 제 위치에 어지러진 거실을 싹 치우게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육퇴 시간이 좀 빨라지겠죠? 하셨어요.
1: 그럴 것 같아요. 뭐
0: 확실하죠.
1: 청소 로봇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바닥만 해주는데
0: 그렇죠.
1: 이제 뭐 위에까지 다 네. 물걸레질까지 해준다면 진짜 좋죠.
0: 제일 하고 싶은 거 옷 정리해줘. 일만 해줬으니까.
1: 맞아 맞아 맞아.
0: 예.
1: 맞아.
0: 아이들 장난감 다 분리해서 수납해줘. 얼마나 좋아요.
1: 오, 좋다.
0: 네, 기대가 됩니다.
1: 무거운 거 들어줘. 이렇게.
0: 그렇죠. 내 허리는 소중하니까.
1: 김장도 좀 해주면 좋겠어.
0: 아 김장.
1: 다듬어줘. 배추 다듬어줘. 무 다듬어줘. 썰어줘. 소금에 절여줘. 뭐 이런 등등등. 어때? 괜찮죠.
0: 그것도 괜찮기는 하죠. 근데 또 이제 그 손맛이라는 게 또 없어질까라는 약간
1: 손맛.
0: 예, 예.
1: 나물 같은 것 좀 해줘. 이렇게
0: 예, 예. 손맛 나게 해줘. 손맛 한 스푼 추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1: 진짜 공감합니다.
0: 네.
1: 7426님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긴다면 첫째, 제가 들고 다니는 책가방을 들게 하고 싶어요. 둘째, 집밥 차림으로 끼니 때마다 밥상을 받고 싶어요.
0: 아 맞죠, 맞죠.
1: 이런 게 있어요.
0: 맞아. 예.
1: 지금은 식구들 밥을 제가 자급자족을 하고 있거든요. 셋째, 청소와 정리 정돈을 전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너무 행복해요.
0: 진짜
1: 하셔서.
0: 행복해요.
1: 진짜
0: 정말
1: 진짜 집안일이라고 하는 영역이 예.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티도 안 나고.
0: 예.
1: 아 이렇게 힘든 것을 휴머노이드가 쫙 해준다면. 식사부터 청소까지. 와 좋다.
0: 너무 좋죠.
1: 진짜 좋은 것 같아요.
0: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1: 네. 그러니까
0: 너도 같이 먹을래? 충전해. 얼마나 좋아요.
1: 초밥 만들어줘. 네. 이렇게
0: 너는 전기를 먹고 나는 밥을 먹고 같이 겸상도 가능할 것 같고요.
1: 네네네네.
0: 6698님 밥 차려주는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많으시네.

0: 요즘 같이 더운 날씨에는 주방에서 불 쓰는 게 너무 고역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아,
0: 정말 고역이에요.
1: 예, 또 기름 튀기고 뭐 아무튼 뭐 찌개 예. 끓이고 하는 게 일이니까.
0: 아, 그러고 보니까 기름때 청소도 또 해줘? 이런 것도 너무 좋네요.
1: 아, 그러네.
0: 삼겹살 구워 먹고 나면 다 좋은데 그 기름때 청소하는 맞아. 게 힘들잖아요. 네네네네네. 피곤하고.
1: 네.
0: 아, 그런 것도 로봇 딱 시켜버리면 되고.
1: 아,
0: 아, 나 진짜 아, 나와 있으면 나 빨리 사고 싶다.
1: 바로 사겠는데요?
0: 아, 비싸도 저는 살 겁니다. 아, 아 근데 약간 또 그것도 검증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1: 조금 기다려야 돼.
0: 예. 네.
1: 아직까지도 억대 아니에요? 억대죠.
0: 아, 근데 어떤 기사를 봤더니 3천만 원대?
1: 어.
0: 예, 시판이 가능한.
1: 어.
0: 로봇도 있다고는 하던데 좀 검증 받을 필요가 있죠. 왜냐면 로봇이 또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1: 맞아요.
0: 예. 네. 실패한 영상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실패한 영상을 네. 보면은 혼자 막 청소하다가 뒤로 발라당 넘어지고, 예, 뭐 양파 깔았더니 막 뭉겨버리고, 막 약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1: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0: 그렇죠.
1: 예, 왜 로봇 청소기도 해킹해가지고 예. 집안 내부 막 다 찍고 막 이런 데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 피지컬 AI 이 로봇도 왠지 좀 그러지 않을까?
0: 그럴 수 있죠.
1: 어, 내 소중한 몸을. 에. 어우 막 부끄러워가지고
0: 못 이기겠구나. 누가 아, 해킹해서 이상화 씨 몸을 봐야지. 아우, 누가 그런다고요?
1: 어쨌든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
0: 아 근데 진짜 그런 위험성은 항상 있죠.
1: 그러니까
0: 모든 기술이 약간 양날의 검이죠.
1: 아무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안정성이 깔려 있다는 기준으로 지금 문자 받는 겁니다, 여러분. 네.
1: 초롱님께서 상상을 해봤을 때. 어 다른 건 로봇이 하는 게 상상도 되고 편리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악기 연주나 뭐 소리 이런 거는 잘 상상이 안 되고 그게 맞아요. 엄청 매력적일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아, 그치. 로봇이 어떤 예술 활동을 한다? 연주도 하면서 소리를 한다? 조금 그거는 좀 안 맞을 것 같아.
0: 잘하긴 그죠? 하겠죠. 인간보단 잘할 거예요.
1: 잘할 수는 있을 것 같아.
0: 잘하겠지만 뭔가 안 느껴지겠죠. 어.
1: 연주는 그렇다죠.
0: 네.
1: 뭐 정말 훈련을 해가지고 연주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리는 어쨌든 녹음된 파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매력이 없을 것 같고. 예.
0: 저도 요즘에 이제 계속 작품을 쓰고 있지만
1: 네네.
0: AI들을 활용을 해요.
1: 네.
0: 그러면 얘네들이 진짜 분석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1: 아.
0: 분석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줘 혹은 써줘 그러면 그 결과물은 단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의 그 한계가 느껴집니다.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이 665님 지휘하는 로봇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바투 DJ님도 보신 적 있나요? 하셨는데 어? 본 적은 없었어요.
1: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0: 근데 한번... 가능하죠.
1: 그쵸. 지휘하는 거야 뭐.
0: 네.
1: 그 정확한 박자로 이렇게 네. 하면 되니까.
0: 그래서 정확한 박자로 지휘는 가능하겠죠.
1: 행위는 돼.
0: 그러나 그 지휘자가 주는 그 에너지와 느낌.
1: 그죠.
0: 필. 이런 건 사실 로봇이 맞아요. 흉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 그리고 관현악단을 지휘하는 게 그냥 앞에서 지휘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오케스트라단을 이끌고 어떤 음악으로 만들어내느냐가
0: 맞아요.
1: 그 지휘자의 역량이니까
0: 맞아요.
1: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0: 우리가 무대에서 보는 건 지휘자가 팔을 휘적거리네 그럼 지휘자인가 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데 지휘자 역할이 엄청 큽니다.
1: 곡 분석하고
0: 네.
1: 그 다음에 파트파트마다의 앙상블이랄지 네. 뭐 세기 이런 거 다 조율하잖아요.
0: 저 옛날에 어떤 관현악단이랑 같이 공연을 하는데
1: 네.
0: 늘 하던 곡이었어요.
1: 네네.
0: 근데 지휘자가 달라지니까
1: 달라져.
0: 곡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1: 맞아요.
0: 느낌이 와, 저 그때 처음 느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지휘자가 하는 역할이 엄청난 거구나.
1: 색깔이 음악 색깔이 완전 바뀌니까.
0: 맞아요. 해석이 달라지니까 곡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1: 근데 로봇이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0: 네. 네. 네. 네. 네. 그럴 수 있죠.
1: 1302 님께서 안녕하세요. 로봇이 있다면 저는 목욕 시켜 주는 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일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을 도와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0: 네.
1: 그렇죠. 뭔가 밖에서 일을 하는데 도움이 좀 필요해.
0: 네.
1: 사람을 부를 수는 없어. 그럴 때 나와 함께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로봇 그런 게 있으면 좋죠.
0: 매니저 비서가 되는 거죠.
1: 그죠.
0: 네. 항상 이제 항시대기. 하고 있고 업무 딱 주면은 알아서 착착착 해결해.
1: 그지.
0: 어차피 중요한 핵심적

0: 긴 결정은 내가 해야 되지만
1: 그죠 그죠 그죠
0: 잔 업무들 있잖아요. 그런 걸 빨리 주는 거죠.
1: 그쵸.
0: 빨리 해결해 줘.
1: 파란파도님께서 목욕할 때 때를 밀어주는 로봇을 기대합니다.
0: 맞아요.
1: 이게 될까?
0: 가능하지 않을까요?
1: 이게 그 강도가 중요하잖아.
0: A사에서 만든 피지컬 그 AI는요. 계란도 아주 섬세하게 줍어요.
1: 그래. 근데 아무튼 좀 그게 진짜 어렵겠다.
0: 그 엄청난 미묘한 그 인간이 사실 뇌파로 전달하는 감각이잖아요. 그런 것도 구현이 되더라니까.
1: 때가 나오는 정도 그 미세한 그 차이. 아야 아파 그거랑 아야 좀 더 세게 약간 그거 그 장 진짜 그 미세한 그 힘의 차이. 야 그걸
0: 서로 간에 이제 좀 합의가 좀 필요하죠. 만약에 밀어줬는데 더 해서 이제 업 시키거나 다운 해서 약간.
1: 때 밀어주는 그 돌아가는 원형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0: 아 있죠.
1: 예, 걔는 이제 퇴출이 되겠네요. 이제
0: 쓸 리가 없죠.
1: 그죠. 나도 쓰고 너도 쓰는 그 때밀이판.
0: 그렇죠. 그걸 이제는... 설령 나만 쓴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하는 일은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사실상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0: 아, 음악 듣고 올까요? 문자가 많네요. 자,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약에 나에게 있다면
1: 네.
0: 도움받고 싶은 것들, 맡기고 싶은 일들 세세하게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프리 그리고 아가츠마 히로미츠의 비나리 듣고 오겠습니다.

0: 쿠리와 아가치마 히로미츠의 비나리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AI 로봇이 있다면 네. 맡기고 싶은 일들 문자 받고 있습니다.
0: 2379님께서 요즘 로봇 많이 나오던데요. 저는 사실 로봇한테요. 우리 친정엄마가 치매가 조금 있으신데 옆에서 위험하지 않게 도와주면서 우리 엄마를 지켜주고 챙겨준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거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9879님도 어르신 돌봄이랄지 장애인분들 돌봄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고.
1: 그러게요.
0: 그러니까 약간 활동가님들의 영역처럼. 네. 네. 근데 이제 활동가님들도 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옆에서 24시간.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1: 근데 또 이제 로봇에 맡겼으니까 또 인간은 없어도 되겠지 하면 그것도 또.
0: 그래.
1: 그럴 맞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균형감 있게 쓰면 맞아요. 좋겠죠.
0: 네.
1: 진짜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0: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리 너구리님께서 빨래 각 잡아서 개는 거 그리고 옷 모양도 다르고 재질도 달라서 꾸깃꾸깃해질 때가 있는데 이거를 딱 접고 딱 넣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진짜 공감돼요.
0: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백덤블링 하는 것보다 빨래를 개는 로봇이 더
1: 섬세하니까
0: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1: 그 재질이나 이런 것들, 무게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인간은 그냥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데이터 값을 AI한테 심어주는 게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빨래를 하는 건 괜찮은데 항상 개는 게 귀찮아가지고. 개는 게 한 30분이 걸려요. 이거 개는 게.
0: 그렇게 힘들고 귀찮구나. 수영복만 입고 다니세요 그러면?
1: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 이면을 보세요.
0: 아 이면.
1: 누가 한다?
0: 내가 한다.
1: 그것을
0: 로봇이
1: 돌려 말하는 거잖아요.
0: 대신했으면 네. 좋겠다.
1: 그렇죠. 네.

0: 야금야금님께서 아우 한참 웃으시면서 상화님은 그러면 때밀이 상화 씨가 직접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1: 아우
0: 해주셨고요.
1: 제가 몰랐는데.
0: 7082님도 그 얘기 해주시네요. 로봇 개발자 말씀으로는 백더블링 하는 로봇보다 빨래 개는 로봇 개발이 100배 힘들다고 합니다. 로봇 눈에는 세탁기에서 나오는 빨래는 그냥 섬유 덩어리라고 하네요.
1: 그냥 하나의 그냥
0: 아,
1: 덩어리로
0: 그렇게
1: 낱개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 그러네 그러면 개발하기 더 힘들겠다 진짜. 네.
0: 근데 가능할 것 같죠?
1: 언젠간 해낼 것 같아요.
0: 맞아, 별로 맞아. 그다지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1: 어 진짜로?
0: 왜냐면 AI 지금 발전 속도가요.
1: 어마어마하죠.
0: 어마어마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우리 뭐 3차 산업, 2차 산업이랑 잽도 안 돼요. 네. 지금 발전 속도가.
1: 2515님께서 땡튜브에서 AI한테 연인과 싸웠을 때 사과할 문자 써달라고 한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마음이 풀어질 것 같더라고요. 변명 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문자를 써주더라고요. 남편한테 너도 차라리 AI한테 물어보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0: 근데 이거 진짜예요.
1: 아, 남편분한테 자기도 그냥 뱉지 말고 AI한테 물어보고 말해줘 이렇게.
0: 컨펌 받고 와.
1: 컨펌 이렇게.
0: 근데 AI가 정말 공감을 잘한다고 할 순 없죠. 네. 공감을 하는 그 데이터가 네. 엄청나요. 그래서 진짜 AI라는 거 알아.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뭐지 나를 공감해주고 있는 느낌이네.
1: 맞아요.
0: 이게
1: 맞아요.
0: 저절로 생기고요. 근데 이제 많이 쓰다 보면요.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1: 어떤 느낌?
0: 아 이거 돌렸구나.
1: 아 진짜로요?
0: 티가 납니다. 진짜 티가 나요. 지원 신청서나 막 이런 거 보잖아요.
1: 네네네.
0: 그럼 티가 납니다.
1: 아 돌리네와?
0: 네. 네.
1: 안 돌리네가.
0: 서툴러도 본인의 마음을 적은 것과 네. 이건 너무 깔끔하게
1: 딱 떨어지게.
0: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잘 안 쓰는 단어들 몇 개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약간 뭔가 모를 AI 냄새가 막 나요. 진행이나 문장이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AI한테 이제 이런 것들은 잘 활용을 해서 네네. 얻어갈 건 얻어가는 게 좋죠. 방법론을 얻어가세요. 문장 말고
1: 그래요.
0: 아 이런 식으로 공감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런 거 배워가면 되게 좋습니다.
1: 네. 네. 4240님께서 저는 머리를 감겨주는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여성분인가 보다.
1: 요즘 습해져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감고 있는데 아 이거 매일 찝찝함과 귀찮음 사이 예 있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약간 긴 머리이신가 보다.
0: 그런 것 같죠.
1: 그러니까 되게 힘드실 것 같고, 그죠?
0: 저희는 이제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몰라요.
1: 맞아요.
0: 근데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귀찮다고. 그리고 옛날에는 네. 저기 판소리꾼들 머리 따야 된다고.
1: 네네.
0: 특히 여성 소리꾼들.
1: 네.
0: 머리를 절대 못 자르게 했었어요.
1: 맞아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0: 그랬었어요.
1: 머리 길게 저기 해야 된다고.
0: 단발하면 무슨 큰일이 난다는 것처럼
1: 네.
0: 절대 못 자르게 했었고 염색을 했다?
1: 오.
0: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1: 그래서 연한 갈색?
0: 아, 지금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1: 아주 연한 갈색으로
0: 그게 뭐 중요하다고.
1: 막 혼나고 네. 막 그랬었죠. 네가.
0: 그래서 판소리 학원 가면요. 누나들이 다 머리가 허리까지 와요.
1: 맞아.
0: 그 진짜 보면서도 그 당시에도 꼭 이래야 되나?
1: 그래서 검정색 스프레이 같은 거 네. 꼭 갖고 다녀가지고 공연할 때 또 뿌리고.
0: 지금 뭐 한복 입고 단발로 올라간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한복 네. 안 입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1: 제 아는 친구도
0: 네.
1: 여름에 너무 땀이 많고 더우니까
0: 네.
1: 공연은 해야 되고 삭발을 해버렸어. 그리고 네? 가발을 하나 사더라고.
0: 아~
1: 공연할 땐 가발을 딱 이렇게 쓰고.
0: 그것도 방법이고 네,
1: 공연 끝나면 그냥 삭발한 채로
0: 예,
1: 다니고
0: 예. 네,
1: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0: 좋네요.
1: 자,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이 사연들 너무 재밌었습니다.
0: 재밌었습니다.
1: 공감이 되고요.
0: 네.
1: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일구의 소리로 단가 강상풍을 듣고 오겠습니다.
2: 강상풍 둥둥 떠난대.

영안에 태난 태난은 적도 지나니 태난이요 출물망 출물망은 올 싸우동어 상상이라 잘해 등어 첫달을 실으라 우리 고향을 어서 가세 그달을 다 보내고 5월이라 달놓은 날 천중지 가절이오 일진이 장애을

야. 내 뜀바다 성윤들 사냥자 지나는구나. 황풍재월 떠준 천지연 니그네 아기 대단

들을 낳고 구멍이 서를 거예요.

0: 커피콜이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3: 이놈저놈
0: 묻지마
3: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4: 파투의 상사디아.
5: 가슴을 태워.
6: 헌전아, 우리 문경세제로 가보자. 요즘 문경세제에 주막 체험 프로그램이 생겼대. 주모가 시원하고 달달한 오미자차를 판대.
7: 오미자차?
6: 어.
7: 아, 근데 대기라, 난 도대체 너 캐릭터를 잘 모르겠어.
6: 감을 까먹었어.
7: 장혁을 상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그래.
6: 나도 너 언니처럼 안 보여.
7: 아무튼 오미자차 단맛, 신맛, 쓴맛에 짠맛, 매운맛까지 다섯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한다던데 그 귀한 게 거기에 있대.
6: 아, 문경이, 문경이 볼, 웃지 마. 문경이 본래 오미자로 유명하잖아.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자주 마신 건강차 중에 하나가 오미자차 아니냐.
7: 아유, 애쓴다. 전우치 할 때 초롱이 그거만큼 너도 힘들어 보인다.
6: 힘들어.
7: 알았어. 맞아 맞아. 오미자차를 마시면 몸속 피로물질인 젖산이 분해되면서 피로해소 속도가 빨라진대. 그래서인지 숙종 임금이 오미자차를 아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
6: 그래서 언녀나 한의학에서

0: 약재로도 쓰는 오미자는 몸속의 진액, 영양물질, 웃지 마! 영양물질을 생성해서 갈증을 멈추게 해준대.
1: 이제 다 내려놨구나? 알겠어. 자, 그러면.

0: 오병호 외에 많은 분들이 연주로 설중매 듣고 왔습니다.
1: 아수라님께서도 오미자 진짜 좋아한다 얘기해 주셨고 볼펜님께서 오미자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미자 얼마나 좋아 잘할 때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면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2: 네.
1: 기호원님께서도 추억담 항상 할머니 집에 여름에 가면은 식혜랑 오미자차가 있었어요. 남겨주셨습니다.
0: 아, 좋죠.
1: 오미자 진짜 좋아요.
0: 그렇습니다.
1: 시원하게 마셔도 네네. 좋고 따뜻하게 여름. 마셔도 좋고.
0: 맞습니다. 네.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라고요.
1: 네.
0: 저는 봉용 씨의 이 꿋꿋함이 항상 존경스럽습니다.
1: 헌년아. 안녕하세요. 장혁입니다. 야, 이런 느낌이 든데.
0: 어? 방금 좀 있네요.
1: 약간 있죠.
0: 네, 지금은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네네.
1: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네. 있습니다.
1: 네. 미세하게.
0: 그렇습니다.
1: 네. 네. 나가면 되는 거죠.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0: 자, 오늘 목요일 2부에서는 김수영 성우와 함께하는 판소리 해레본 눈대목 극장 판슐랭 심청가 정주행 중입니다.
1: 자, 지난주에 신봉사 부인 곽씨 부인이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대목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네.
1: 거의 초반이에요, 초반.
0: 맞아요.
1: 오늘 신봉사와 또 그의 딸 심청이의 눈물겨운 이야기 오늘 2부에서 판슐랭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함께 가시죠.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0: 똑똑하기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선물은 떡 선물입니다. 첫 번째 퀴즈 갑니다.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이곳 제도에서 최근 푸른 빛을 띤 신종 작은 문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크기는 골프공만한 푸른 문어인데요. 이게 새로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이곳 제도는 1,000종 넘는 동물들이 서식하며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해 진화의 전시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육지로부터 고립돼 고유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에 비유해서 고립, 폐쇄되어 있는 현상을 이것 증후군, 이것 화라고 합니다. 자, 남태평양에 있는 이곳 제도, 이곳은 어디일까요?
1: 1번 피타고라스, 2번 갈라파고스, 3번 아마데우스.
0: 네.
1: 자, 이렇게 보기를 드렸습니다.
0: 네.
1: 와, 골프공만한 문어가 발견됐어요?
0: 네.
1: 야, 신기하네요, 진짜. 진화의 전시장이라고도 불리는 여기 제도는 어딜까?
0: 네.
1: 이것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갈라파고스, 아마데우스.
0: 제국이죠, 제국. 제도.
1: 그렇습니다.
0: 네.
1: 네.
0: 자, 힌트. 힌트 가야죠.
1: 네.
0: 아이고, 야, 근데 뭐 지금 정답이 쏟아지고 있네요.
1: 아유, 잘 아시죠.
0: 다들 아시네.
1: 네.
0: 오. 힌트 있습니까?
1: 남과 북이 우리나라가 지금.
0: 아, 그렇죠.
1: 예. 지금 이렇게 돼 있죠.
0: 이렇게 돼 있죠.
1: 두자 힌트로 일단 살짝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
0: 네.
1: 안타깝습니다, 진짜.
0: 네, 그렇습니다.
1: 빨리 통일이 돼서.
0: 예. 네.
1: 이렇게 돼 있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죠.
0: 네.
1: 네.
0: 뭐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서 우리가 대륙 쪽으로 뭔가 나갈 수 있다면 그 길만 좀 열려도
1: 철도 연결돼가지고. 네. 네.
0: 야, 그러면 환상일 텐데.
1: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 있는 그 가스관도 이렇게 그럼요. 자연스럽게 오고.
0: 맞아요.
1: 우리도 철도로 가고 육로로 뭐 차로도 이동하고.
0: 그럼요.
1: 그러면 이제 저기 위에 대륙이 열리는 거죠.
0: 연결되는 거죠.
1: 그게 진짜. 안 돼가지고 지금 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조선업이 이제 발달하긴 하긴 했는데.
0: 그렇죠.
1: 네, 어찌 됐든지 간에. 네.
0: 저도 결국은 힌트가 그런 거겠네요. 모세의 기적. 홍해가.
1: 네.
0: 쫙.
1: 아.
0: 네. 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힌트 안 듣고 지금 정답 맞히시고 저 똑똑하죠 하신 2630님도 계시고요.
1: 그렇습니다.
0: 똑똑하시네요. 많이 듣던 곳이에요. 찌금 하시면서도 맞추신 분도
1: 그렇습니다.
0: 계십니다.
1: 그러면 정답을 발표해도 될까요?
0: 아까 그거? 제가 제국이라고 했나요? 제도입니다. 제도.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 2번 갈라파고스 제도가 정답이었습니다.
0: 네. 역시 고립이 만들어낸 어떤 자연현상이네요.
1: 네.
0: 아무도 사람 손때가 안 묻으니까 이런 생태계, 고유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자, 어쨌든 이 생태계도 잘 또 보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떡 선물은 4225님께 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0: 네.
1: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0: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유산균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갑니다. 파프리카와 이것은 이것만 들어도 쉽죠. 파프리카와 이것은 둘 다 고추를 계량한

0: 채소라고 합니다. 대신 이것은 주로 초록색이고 쌉싸름한 맛이 나고요. 파프리카는 색깔이 다양하고 단맛이 나죠. 이것의 쌉싸름한 맛이 싫다면 자를 때 세로 방향으로 자르면 쓴맛이 덜하다고 합니다. 자, 파프리카와 비슷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자, 일단 파프리카는 뭔지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죠? 자, 비슷한 친구입니다. 파프리카와 비슷한 친구.
0: 네.
1: 1번 피망, 2번 양파, 3번 오이.
0: 아, 너무 쉽네요.
1: 그렇죠.
0: 파프리카랑 정말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쟤는
1: 그냥 보기에는
0: 네.
1: 뭐가 뭐지? 이렇게 될
0: 맞아요.
1: 정도로.
0: 예. 뭐 노란색이나 빨간색 파프리카 하면은 I am 파프리카 하는데 초록색인 경우에는
1: 네네.
0: 약간 헷갈려요.
1: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0: 근데 예. 맛을 보면 차이는 있죠.
1: 네네네. 예. 자, 파프리카와 아주 비슷한 이거.
0: 네.
1: 피망, 동글동글한 양파, 길쭉한 오이.
0: 왜 수식 하나만 빼요? 그 하나만 빼면 알겠습니다. 네. 뭐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1: 네네.
0: 사실 뭐 힌트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전에 엄청 먹었어요. 3014님. 왜 계속 드시지? 예전에만 드셨나 보네요.
1: 혹시 뭐 알러지 생기셨나?
0: 그럴 수도 있나요? 알러지가 뭐, 있나요? 예, 알러지도 있어요?
1: 아니 사람마다 모르니까.
0: 맞아요. 피자에 이게 들어가면 정말 맛있어요. 맞네요. 다쳤을 때
1: 맞아. 아주 최고의 무기를 장착하셨네요. 뭔가 했을 때 뭔가 잘 안 풀린다.
0: 그렇죠.
1: 아 그랬을 때는 바로
0: 얼마나 이걸로. 저는 어쨌든 드렸습니다.
1: 네.
0: 하나쯤은 드려야죠, 상우 씨도.
1: 저는 헌혈 생각했는데
0: 헌혈 네. 맞네요.
1: 한자 힌트로 헌혈을 아, 좀 생각했어요.
0: 부끄럽게
1: 뭐라고요?
0: 나 다쳤어. 나
1: 아, 그쪽으로 가셨구나.
0: 부끄럽네요.
1: 아니 뭐 더
0: 헌혈이라는 아주 좋은 게
1: 더 있었는데. 직관적이고 좋았습니다.
0: 아 헌혈 네. 내가 왜 생각 못했지? 아 아깝네요.
1: 혈소판 헌혈 쪽으로 더 생각
0: 혈소판이요?
1: 네 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0: 혈까지 갑니까?
1: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0: 혈로 가시네요. 한자로 풀면 다 나오는데.
1: 자,
0: 아 이제 발표할까요?
1: 발표하겠습니다.
0: 네, 정답 발표해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정답은
1: 자, 정답은 1번 피망이 정답이었습니다.
0: 피망입니다.
1: 네.
0: 자, 여름부터 가을까지 제철을 맞는 피망이죠.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있는데 이게 만약 싫다면은 세로 방향으로 자르시면 쓴맛이 덜하다고 하고요. 또 섬유에 따라서 이 결대로 자르라고 하던데 피망은 세로 썰기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정답 피망 맞춰주신 분 중에 유산균 선물은 3014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축하드립니다.
0: 해바라기님께서 떠먹여주시네요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8613님께서는 씁쓸한 맛이 싫어서 그 맛이 있어가지고 좀 싫었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새로 썰기. 변비야 가랏 하시면서 오늘 지식 플러스 원 되었다고 좋아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자, 오늘 2부에서 눈대목장 판슐랭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공명의 놀자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오, 현대무용 작품에서도 전통탈과 음악으로 공연을 한다더니 이번에는 부산 비엔날레에서도 우리의 소리, 우리 음악이 쓰인다네.
1: 맞아 맞아. 8월에 개막하는 부산 비엔날레가 영도와 을숙도 일대에서 열린다는데 그림 대신 소리로 채웠대요.
0: 올해 2026 부산 비엔날레의 주제가 불협하는 합창인데 합의와 조화보다 차이와 긴장, 공명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영남지방의 멸치잡이 노동요부터 민중가요, 재의 음악과 자장가까지 다양한 소리와 함께 비엔날레를 펼칠 예정이래.
1: 뉴스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말에 압도되는 시대를 한 걸음 비켜서 사운드와 음악을 매개로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선보일 거래요.
0: 전시장 비엔날레에서 듣는 멸치잡이 소리라니, 와 이거 상상만 해도 멋진데.
1: 맞아 맞아. 우리 전통 음악에 아프리카 전통 리듬 테크노까지 DJ들이 함께하는 2026 부산 비엔날레.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5월 28일 목요일 2부 첫 곡은 아주 구수한 유금선의 구음으로 동네 학충 반주 음악을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8월 29일 부산 영도와 을숙도에서 개막하는 2016 부산 비엔날레 이 회화 중심의 전시에서요. 올해는 우리 전통 음악 멸치잡이 소리부터 각종 노동요 그리고 테크노 등 다양한 음악과 함께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미술 전시 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비엔날레에서 멸치잡이 소리라 진짜 힙하지 않습니까?
1: 진짜.
0: 네. 부산 사구 부산현대미술관을 비롯해서 영도 일대에 있는 100년 된 선박수리창고와 학생수 감소로 문을 닫은 옛 부산 남고등학교가 전시장으로 이번에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비엔날레가 공시된 학교를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1: 좋네.
0: 네.
1: 지역의 역사와 공간을 재발견하는 비엔날레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이 멸치잡이 소리를 전시장에서 들으면 좋을 것 같고.
0: 네.
1: 실제 멸치까지도 DP돼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곧 저기. 예. 곧.
0: 진짜 멸치?
1: 응.
0: 아, 진짜 멸치?
1: 이 간식처럼 이렇게
0: 먹어가면서.
1: 먹어가면서.
0: 오.
1: 옆에 이제 고추장도.
0: 아, 고추장까지.
1: 옆에 살짝.
0: 굉장히 고증을 열심히 하는 예. 그런 전시가 되겠네요.
1: 맛도 보고 예. 눈으로도 보면서 아, 귀로도 듣는.
0: 아, 아. 그래요.
1: 괜찮죠?
0: 예, 뭐. 얼마나... 좋은 걸 갖다 쓰겠죠. 비엔날레에서, 아. 그죠?
1: 얼마나 좋아!
0: 게다가 유명 DJ들도 함께 한다고 하네요. 그 DJ 진짜 잘하시는 분들, DJ잉.
1: 네.
0: 함께 하면 진짜 몸을 가만히 못 둬요.
1: 그런다면서요?
0: 뛰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뛰게 돼요.
1: 요, 진짜요?
0: 네.
1: 봉영실 뛰게 한다고요? 대박이네.
0: 진짜 잘하는 DJ면.
1: 와.
0: 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1: 어떤 DJ일까?
0: 근데 이번에 유명 DJ들이 또 함께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좋습니다.
0: 어쨌든 여러 모습으로 전통이 이렇게 네. 요소가 새롭게 또 쓰이고 창작되고 활용되고 이런 네. 모습들이 참 좋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자, 이제 목요일에 판슐랭 DJ 만나러 가야죠. 진짜 뛰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0: 그렇습니다.
1: 네, 노동치게 만들어주는 판슐랭만의 DJ. 지금 만나러 갑니다.

0: 헛소리 해레본 눈대목 극장
1: 판슐렘.
0: 저 멀리서 태풍 장미가 북상 중이지만 현재는 비가 그치고 다시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지요.
2: 판소리 심청가로 펼치는 판슐랭을 향한 여러분의 관심도 쭉쭉 올라가길 바라면서 자 오늘도 김수영 성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소리 질러. 오, 예.
3: 안녕하세요. 성우 김수영입니다.
0: 예.
2: 반갑습니다. 네. 아, 날이 갈수록 점점 예. 왜소해지고 있는 김수영 씨예요. 예. 너무 아직도 다이어트 잘 하고 계신가 봐요.
3: 그렇죠, 그렇죠.
0: 어허. 너무 말랐어요.
3: 아유, 아직 멀었죠. 마르려면 멀었죠.
2: 근데 이 정도도 저는 사실 아까 뒤에서 보는데 못 알아봤어요. 어, 수영 씨인가 수영 씨인가 하면서 이렇게 보다 아 수영 씨구나 하고 인사했다니까요. 네,
3: 좀 긴 시간 동안 예. 제가 이제 건강한 돼지로서 뵀더니 잠깐 조금 빠졌는데 너무나도 열광적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서 굉장히

0: 왜소해지셨고 그리고 이 다이어트가 성공하려면 아 수영 씨만큼의 마음이 좀 있어야겠다 아. 생각이 들던데.
1: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 올해 그 붉은 말의 기운으로서 네. 많은 분들이 근데 또 이런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해라고 해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근데 저도 약간 그 기운이 있나 봐요.
0: 집에 있는 아. 라면을 싹 친구 줘버렸대요.
1: 네, 네, 맞아요.
0: 안 먹고.
2: 왜요?
1: 제가 안 먹을 거니까요.
0: 하, 이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니까.
1: 요즘 와. 단 것들을 이렇게 누가 선물로 주고 이러면 예. 이제 제가 이제 별로 당기지가 않아요.
0: 아.
1: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2: 아,
0: 우리 담당 PD 그 라면 놔주지.
1: 아~ 네.
2: 라면을 어제 아~ 사셨대.
1: 아,
0: 그러니까.
2: 네. 그러니까. 네. 미리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1: 네. 네. 네.
2: 우리도 지금 라면이 좀 떨어져가지고
0: 저도 살 때가 됐어요.
1: 이제 없어요? 없어요.
0: 공수 받을까 했었는데 안 되겠네.
1: 네.
2: 자, 알겠습니다. 판슐랭.
1: 네.
2: 심청가 가봐야죠.
1: 가야죠.
2: 네.
1: 지난주 심학교의 아내 곽씨 부인이 네. 진양조의 슬픈 유언과 함께 심청이를 남기고 맞아요. 세상을 떠났는데요.
0: 네.
1: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딸의 이름을 지어줬죠. 네. 그래서 곽씨 부인의 마지막부터 신봉사의 절규로 눈대문극장 판슐랭 심청가 이어갑니다.
3: 여 마누라, 내 약 지어왔어. 이 약 자시면 그냥 지켜온답디다. 그래서 일어나 약 좀. 여 마누라.
4: 아이고 마누라, 왜 이러시오? 아이고 여 마누라, 아이고. 차린 것을 두고 날 버리고 가면 어째란 말이오. 아이고 마누라, 마누라가 죽었네. 참말로 갔는가?
5: 아이고 음이 한스러워 죽겠네. 앞도 안 보이면서 아이고 저리 어떻게 아래로 내리뒹굴 뒤로 위로 둥굴 그냥 가슴을 쾅쾅 찌고 발가락 동동 구르네 어쩌까니. 아이고 봉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4: 아이고 마누라, 황천이 어디라고 날 버리고 저것두고 죽는단 말이 이게 웬 말이오.
5: 아이고 그만하시죠. 그만해.
4: 내가 죽고 당신이 살아야 저 자식을 길러내지.
5: 아이고
4: 그대 죽고 내가 산들 저 자식을 어이 키운단 말이오.
5: 봉사님
4: 동지서 딸 찬바람에 무리 펴 길러내며 해지고 다루

0: 달과 함께 울 것이오. 아이고 마누라.
1: 아이고 조심하시오. 그래 밖으로 그냥 우르르르르 나가다가 넘어지면 어쩌라 그러지요 봉사님.
0: 아이고 동네 사람들. 아이고. 지혜롭고 얌전한 곽시부인이 죽었어.
1: 아이고 봉사님 알았으니까 이제 진정 좀 하시오. 에? 아유 갑자기 방으로 그냥 왜 뛰어나가신데.
0: 아이고 마누라가 일이 될 줄 알았으면 내 약방도 아니가고 마누라 곁에 앉아 극락세계로 가라고 염불이나 외워줄 것을. 아이고 약이 사람을 살리는가? 약이고 뭐고 모두 원수로다. 아이고 마누라.
2: 아유 곽씨 부인 가여워서 어쩐디야?
1: 그게 봉사님 혼자 젖먹이 데리고 장례를 어찌 치를까 몰라.
2: 그러게. 아, 그러지 말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 줘.

0: 조금씩 모아가지고 장례라도 같이 치러주면 좋겠는데. 자,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
1: 아이고 좋지, 좋지. 그럽시다, 그럽시다. 저기 저기 다들 마음들 모아갖고 수이며 관부터 어? 준비해 보더라고.
0: 그래, 그래.
1: 나는 저 삼줄부터 묶어 볼랑께.
0: 그러면 지는 상여가 집 떠날 때 상여 앞에서 지내는 제사 발인째 준비할게라.
1: 그래 그래 준비하세.
2: 상여원은 곽씨 혼배 이제 영영 이별이요. 그 장정들 나와서 좌우로 상여 메고 우리 이제 나갑시다.
0: 아휴, 사람 죽어나가는데 무슨 신명으로 소리를 하오리오면 힘들 땐 노래라. 슬픔도 고됨도 상여 소리로 나가보더라고.
2: 그럼 자.

하니 세상 일이 다 뜬 구름이라.

0: 아메 댕댕이 넝쿨 너울 너울 수양버들 정자 위에 꾀꼬리 소리가 오늘따라 더 서럽네 서러워.
1: 정아, 아이고 정아 저 울지 좀 봐라. 울지 좀 말거라. 아이고 죽겠네. 저 기덕음이 우리 청이 좀 안아주오.
2: 예예 아가 이리 와라.
1: 아이고 마누라.
2: 음이 음이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상여 뒷재를 거머잡고 또 우네 또 울어.
1: 아이고 마누라 아이고 여보 마누라 날 버리고 어딜 가오. 나도 가세 나도 가. 멀고 먼 황천길을 나도 같이 따라가세.
2: 형사님 그만했죠.
1: 산천천

0: 관세음보살.
1: 동네 사람들이 노섭이 모아앉아 낙루하며 하는 말이 현천하신 곽씨 부인 재질도 기이하고 행실도 얌전터니 불쌍히 죽었으니 우리 동리 백여호에 십시일반 수렵 놓아 감장이나 하여줌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하고 공론이 여출 일구하여 불쌍한 곽씨 시체 의금관각 정의하여 소방산 대뜰후에 결관하여 내어놓고 명전 공포 삽선 등물 좌우로 갈라세우고 발인제를 지내는디 영의 기가 황기행 요택 재진 결례 영결종전. 발인제를 지낸 후에 열두 당군이 좌우로 늘어서서 상해를 메고 나가는디 사람 죽어나가는디 무슨 실명으로 소리를 허리오마는 역자이가라. 망녀를 허려하고 상해 소리를 허며 나가던 것이었다.

놈차 어이가리 놈차도 화도 풍망산천이

다 헌헌헌헌동차 어이가 디루엄차도 와도 사람이

동차 어이가 동차도 화도 진경낭천 놀라월 수야

소리가 더욱 설레. 이때 신봉사 구동부서 어디 나의 강부에 싸서 귀덕음은 빼맡겨두고 한 손에 지팽이를 들고 사녀 두 채 검쳐잡고 출척 없는 울음으로 그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보 마누라 날 버리고 어디 가오 나도 가세 나도 가세 멀고만 황천하게 늘 나도 같이 따로 가세 없던 재미는 잡아가진 병 천방진 죽으기도

영재 나도 같이

0: 자자, 양쥐벌은 곳에서 장사 치르고 흙 덮어서 원래 땅 높이대로 평평하게 골랐으니 평토제를 올립시다.
1: 봉사님 힘드시더라도 제문을 한번 읊어보시오.
2: 슬프도다 부인이여, 백년 해로 하재더니 혼자만 죽었구나.
0: 아이고,
2: 남겨놓은 어린 자식이 그릇이 길러내며 다시 못 올 저승길에서 언제 또 오실 것이오. 무덤 둘러 심은 나무 자는 듯이 누웠으니 세상 적막하여 보고 듣기 어려워라. 이승 저승 길이 달라 생전에는 다시 볼 수 없겠구려.
0: 아이고, 으짝하여.
2: 마누라가 없으면 얼어서도 죽을 것이고 굶어서도 죽을 것이니 차라리 내가 지금 죽어 둘이 함께 묻어주오. 마누라, 아이고, 날 버리고 어딜 가오. 안 못 보는 나에게 어린 자식 남겨두고 저승이 어디라고 그걸 그리 그렇게 그냥 쉽게 가버렸소. 그리 쉽게 가려거든 처음부터 나지를 말든가 왔다 가면 함께나 가지 무슨 원수로 혼자만 가오. 대신세는 어쩌라고. 늙어 각시 없는 산에는 궁상 중에 궁상인데 같이 가오, 같이 가.
0: 아유, 아유, 봉사님 방금 흙 엎은

0: 는데 그걸 다시 파면 어쩌시오? 안 돼요, 안 돼요, 봉사님. 봉사님,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니 아 봉사님이 아무리 애달파하신들 한 번 돌아간 곽씨 부인이 다시 살아올 수가 있겠어요? 아유, 참 그... 그러니 산 자식 생각하면서 그만, 응? 슬픔을 진정 좀 하시란 게요.
1: 고맙소. 고맙소이다. 모두 이 은혜 백골난망이요. 청아.
2: 네.
1: 청아. 그래. 어찌래 똑똑해서 대답도 잘하는 거다. 내 돈 두고 어찌 죽거느냐. 청아. 그래. 웃자 웃어. 웃자 웃어 청아 이리 오너라. 이리 이리 오거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2: 향양지지 가리어서 고이안장은 연후에 평토제를 지내는 뒤 신봉사 서른 심정으로 제문을 지어 읽던 것이었다. 봉사가 어찌 제문을 지어 읽을 수 있으리오마는 신봉사는 20의 안명을 허였기로 본래 그리 문장이라 제문을 지어 읽던 것이었다. 차호부엔 차호부엔 요차요조 숙녀해요 행불구해 구인이라 기백년이 해로토니 후련몰해 온기요 유치자이 영세해요 이걸로 지킬로 내며 귀불귀해 천대해요

무엇으리 상금종이에 청막해요. 보고 듣기 어려워라. 두삼삼이 첨금해요. 전난눈물 비가 되고 격유현진우 수구해요. 차생이 난 하리롭네. 주가 보해 박전이라 만진 벗고 돌아가오. 검초 안고 지둥골대대 둥골며 간삼광광복제비에 들어를 덜컥.

죽을 테요. 굶어서도 죽을 테니 차라리 내가 지금 죽어 둘이 함께 묻혀보세요.

본드온 내게다가 어린 자식이 끼쳐 두고 황천지 내게다고 그리 쉽게 가려든 뭐 그리 쉽게 가려거든.

삼국

신세들 어쩌라고 노이 묻혀 환불한 게 사고 흥중 그 전모인데

0: 동리 사람들이 신봉사를 붙들고 위로하여 하는 말이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부생이라. 봉사님이 아무리 애통을 하신들 한 번 돌아간 곽씨 부인이 다시 살아올 리가 있겠소. 산 자식을 생각하여 고분지통을 진정하오. 신봉사 이 말도 꼭 고맙소. 고맙소. 은혜 백구를 난망이오.
1: 오정숙의 소리로 심청가 중 곽씨 부인 장례 대목 듣고 왔습니다.
2: 기어원님 슬픈데 소리는 왜 이리 좋은가요 하셨고 볼펜님께서 그 절창입니다. 쉽게 상여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셨고 0012님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무대에서 하시는 것 같고 보는 것 같아가지고 눈물이 펑펑 났어요 하시면서
1: 야, 진짜 오늘 예, 봉영 씨 노래와 연기가 예. 아, 저 창극단에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3: 맞아요. 아유. 아유. 창극단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1: 잠깐. 내가 장충동이요.
2: 잘한다.
3: 무대 앞, 저 A석인 줄 알았는데.
2: 아, 그나저나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그 뒤에 잠깐 나왔던 청이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예, 예. 대본에도 사실 없는.
3: 그니까요,
2: 건데.
3: 그니까요. 중간에 제가 대신 해야 되나 예, 잠깐 고민을 했는데. 예.
2: 정아 아까 그거 아니었었는데
3: 아니
2: 아니 근데 이 심청아 좀 슬퍼요.
3: 맞아요. 그러니까요.
2: 심청아는 내내 슬플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빈틈 네. 여백 네. 이런 걸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예.
1: 중간중간 좀 넣어줘야지
2: 어, 예.
1: 정말 이게 빠지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
1: 슬픔의 늪에
2: 맞아요.
3: 큰 뜻 네.
2: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판소리로 들으실 때는 약간 안일이랑 소리랑 막 번갈아 가잖아요.
3: 네.
2: 그러다 보니까 막 약간 슬플 때 슬프고 또 괜찮을 때 괜찮거든요.
3: 아, 네.
2: 그래서 판소리는 많이 들으셔도 괜찮다. 네. 말씀 드려보고요.
1: 자, 퀴즈 가야죠.
3: 네, 판소리 1번 눈태국극장 판슐랭 퀴즈 드리겠습니다.
2: 네.
3: 신봉사는 곽씨 부인 상여길에 상여 뒤채를 잡고 따라가면서 금술 좋던 우리 부부 나도 같이 따라가세 하면서 통곡을 하는데요. 금술은 부부 사이에 다정하고 화목한 사랑을 뜻하는 말로
2: 네.
3: 이 악기가 함께 연주할 때 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오. 그럼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1번 대금, 2번 검은고, 3번 해금.
2: 모르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3: 그럴까요?

0: 좋아해
1: 김목일 명인 예. 생각이 나고 예. 김영재 명인도 생각이 나고
2: 그러네요.
1: 예. 이재하 씨,
2: 한갑득 선생님,
1: 예. 황진아 씨,
2: 신계동 선생님
1: 맞아요. 예.
2: 생각이 납니다.
1: 이 정도 힌트 드리면 될까요?
0: 아우 힌트 큰데요.
2: 박, 예. 박다울 씨도
1: 박다울 씨.
0: 아우 예.
2: 예. 생각이 납니다.
1: 네.
2: 자. 자, 이렇게 해놓고
0: 네.
2: 두 번째 판슐랭 가봐야지요.
0: 가볼까요?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뜻에서 네. 할미꽃에 관한 전래동화 준비해봤습니다. 네.

0: 이야기 시작합니다.
1: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손녀를 데리고 가난하게 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2: 아이고, 아이고, 내 강아지들. 아유, 그래, 엄마 아빠는 없지만 이 할미만 믿어. 할미가 우리 똥강아지들, 아이고, 배고프지 않게 어떻게든 곱게 키울 거야.
3: 할머니,
4: 할머니.
2: 오구오구오구, 그래. 아유, 이제 다 컸어, 다 컸어. 자, 아가.
4: 네? 응.
2: 너희들은 이 다음에 크면 어떤 사람과 혼인을 하고 싶으냐? 아유, 좀. 예, 첫째야, 너 거울 좀 그만 보고.
3: 언니, 그만 봐. 할머니 말 좀 들어.
2: 할미 말에 대답을 좀 해봐요.
3: 할머니, 저는요.
5: 언니 목이 왜 이렇게 쉬었어?
2: 어제 노래방 갔구나.
5: 어디 갔다 왔어?
3: 저리야!
5: 잠깐만요.
2: 아유, 우리 애기들 흥도 많아. 아유.
3: 할머니, 저는요. 무조건 부자하고 결혼해서 떵떵거리면서 살 거예요.
4: 언니, 나는 착한 사람과 결혼해서 할머니랑 행복하게 살 거야.
2: 아이고.
4: 할머니 다리 아프시죠?
2: 아유.
4: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2: 아이고.
4: 엉청, 엉청.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아유, 이 아이들이 혼인을 하면 나 혼자 외로워서 어찌 살까?
4: 할머니, 어디 몸이 편찮으세요? 얼굴빛이 안 좋으세요?
2: 아유, 아유, 아니요. 그저 너희들이 시집가고 나 혼자 살면 쓸쓸해서 어찌 살아야 하나 하고 생각을 좀 했을 뿐이야.
3: 할머니,
2: 응.
3: 제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좋은 옷도 지어다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날마다 할머니 찾아올 거예요.
2: 아이고.
3: 아니다, 아니다. 제가 할머니 모셔갈게요.
5: 저도요, 저도요.
2: 아이고. 아이고,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유, 내 새끼들, 우리 강아지들은 잘 살고 있을까나. 혼자 있는 이 할미 생각도 한 번쯤 해주면 좋겠는데. 저 큰 손녀는 소원대로 부잣집에 시집을 갔고 작은 손녀는 가난하지만 부지런한 사람 만나 먼 곳으로 가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이제 기운도 없고 일도 못할 만큼 그냥 퍽성 늙어버렸네. 아이고, 참 배는 또 어째 이리 고파. 아유, 시집간 손녀들 어째서 한 번도 이 할미를 찾아오지 않는 건가. 아, 그래, 집안일이 바빴을 거야. 그럴 거야. 그렇지. 아유, 그래, 이럴 게 아니라 이참에 내가 손녀들을 보러 가봐야겠구나. 얘야, 우리 큰애기. 아이고, 우리 큰애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3: 어?
2: 아이고.
3: 할머니.
2: 아유.
3: 어머, 뭐야, 웬일이냐. 어머, 할머니.
2: 아유, 그 나가야.
3: 아, 이런 거짓걸로 하고 누구 망신을 시키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진짜 짜증나게.
2: 아유.
3: 아, 남들 볼까 무섭네, 진짜. 할머니, 빨리 가세요, 진짜.
2: 아니. 아가, 얼굴만 보고 가려고 왔는데 어찌 그래? 아이, 그 게다가 이 할미가 배가 고파서 그 밥이나 한 끼 그냥 얻어먹을까 하고 너 찾아온 거야.
3: 아, 웬일이야 진짜. 잠깐만, 눈이 오네. 추워, 추워. 아, 할머니 빨리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2: 아니, 아가, 아가. 아휴. 아고, 아유, 배가 고파서 그냥 허리도 안 펴지네. 아이고, 이거 어쩌나. 눈은 어찌 이리 오고, 저 산 너머 작은 손녀 집까지는 아직

0: 할 길이 뭔데? 아이고 참나, 아이고 이 언덕을 넘어야 하는데, 옳지. 저기 살짝 보이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니, 저녁밥을 하는 모양이구만. 아유, 이 빨리 가서 따뜻한 밥을 먹고. 아니지. 작은 애는 살기가 어렵다던데, 내가 찾아갔다가 또 쫓겨나면 어떡하나. 아이고, 참. 아유, 그래. 그럴 순 없어. 그럴 수는 없어.
1: 기운이 빠진 할머니는 하얗게 쌓인 눈 위로 쓰러졌어요. 몸을 일으키려 노력해봤지만 일어날 수 없었어요. 펄펄 내리는 흰눈이 할머니의 하얀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소복히 쌓여갔어요.
2: 밤사이에 눈이 많이 왔네. 그래도 나무는 해야지. 저기 나무 아래 사람이? 할머니?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바빠도 어려워도 할머니를 찾아뵀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3: 이듬해 봄이 되자 할머니의 무덤에서는 허리가 꼬부라진 꽃이 한 송이 피었습니다.

0: 작곡별 외에 많은 분들의 연주로 Remember Me 듣고 왔습니다.
1: 아, 한림꽃 진짜 기억해야겠네요. 이 꽃에 이런 슬픈 네.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2: 그러게요.
1: 너무 짠하고 할머니가
2: 네. 갑자기 아유, 그 꽃이 그 고개를 숙인 모습이 너무 그러니까. 더 짠해요.
1: 진짜 할머니 허리 굽은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해금 소리도 약간 할머니 같지
2: 맞아요.
1: 않았어요.
2: 눈밭을 걸어가는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1: 귀여워님께서도 꽃 자체가 너무 슬프게 생겼다고
2: 그러니까요.
1: 하셨는데 아, 네. 오늘 이야기 아주 슬펐습니다.
0: 그리고 우리 봉영 씨가 오늘 대활약이었습니다.
1: 계속 울었어요.
0: 네. 신봉사라도 울고 네. 또 울고
1: 첫째 쌀쌀 맞은 거 되게 잘하시더라.
0: 그래서 나 너무 지금 힘들어. 나 때문에 할머님이 돌아가신 거 같아.
1: 그래, 맞아.
0: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1: 아마 실제로 이야기 속에서도 첫째가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0: 그치.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을 거야.
1: 그렇죠. 뭔가 다급한 상황이 있었을 텐데.
2: 지나간 후회를.
1: 맞아. 예. 있을 때 잘해야 돼요.
2: 맞아요.
0: 1311님께서 요즘은 트로트보다 가요보다 국악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바투님 그리고 김수영 성우님 나오는 날을 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바투님들은 뮤지컬에도 너무 잘하실 것 같다고 마음이 진정된다고 하시는데
1: 네.
0: 뮤지컬 우리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1: 맞아요. 네. 노래는 부르라면 부르는데 네. 춤이 있어요. 아휴 못해요.
0: 관절이 아파가지고 네. 아, 자 이제 선물.
2: 예. 예. 정답 발표해야죠. 네. 예. 곽씨 부인 상혁길에 상혁 뒤체를 잡고 따라가면서 신봉차가 금슬 좋다 우리 부부 나도 같이 따라가세 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여기서 금슬은 어떤 악기가 함께 연주할 때 잘 어우러지는 것에서 유래했을까요? 였죠.
1: 네.
2: 정답은 2번 검은고였습니다.
1: 검은고.
2: 금에 비파를 뜻하기도 하는 큰 검은고 슬자를 써서 금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선물 받으실 분은
2: 네 9879님 축하드리고요. 김치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1: 아, 오늘 할머니 목소리 아주 좋았어요. 너무 슬펐어요.
3: 예, 예.
1: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3: 웃어요.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세요.
0: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거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쳤죠. 내일부터 기온이 또 오른다고 합니다.
1: 자, 이럴 때 항상 드리는 말씀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0: 자,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1: 바투의 상사입니다. 내일 봬요.

방산나무 아래 북적이던 굿소리, 첫사랑과 나란히 걸었던 길굿, 우리들의 영원한 곳을 꿈꾸던 시간. 굿 속에서 성장한 한 소녀의 삶을 신개념 시네마 굿으로 전해드립니다. 고창농악보존회가 전하는 감성농악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 굿의 신명이 시네마 영상을 만나 기억과 시간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고창농악보존회의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은 놀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6월 5일 저녁 7시 서울 강동아트센터, 6월 7일 저녁 7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율곡 이 선생은 인생을 망치는 8가지 습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놀 생각만 하는 습관. 둘째, 하루를 허비하는 습관. 셋째,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습관. 넷째는 헛된 말과 글로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는 습관. 다섯째, 풍류를 즐긴다며 인생을 허비하는 습관. 여섯째는 돈만 가지고 경쟁하는 습관이고요. 일곱째는 남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며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습관. 여덟째, 절제하지 못하고 재물과 여색을 탐하는 습관. 그리고 이 나쁜 습관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한 칼에 잘라버리듯이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잘못된 것은 즉시 돌이키자는 뜻이겠죠. 나에게 뿌리째 뽑아야 할 나쁜 습관은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남창가곡 우조 초삭대엽 동창이 보내드립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남창가곡 우조 초삭대엽 동창이 보내드렸습니다. 놀 생각만 하는 습관부터 절제하지 못하는 것까지 8가지의 인생을 망치는 8가지 습관. 이 말대로라면 저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곧 코앞에 닥쳤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한 칼에 잘라버리듯이 뿌리째 뽑아야 한다. 아, 금연을 여러 번 시도하면서 내일부터 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통 꼭 해야 하는데 하기 싫은 일들, 예, 뭐 운동, 다이어트, 공부 막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내일부터, 예,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이렇게 뒤로 계속 미루게 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내가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목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추산 전용선 짧은 가락 단소산조 들어볼 텐데요. 이용구의 단소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이용구의 단소 연주로 단소 산조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거문도 뱃노래를 바탕에 두고 그 현장성, 현장에 있었을 법한 어떤 이야기들, 추임새들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생동감 있게 난무하는 음악입니다. 바라지의 소리와 연주로 만선 보내드립니다.

0: 그래 빠꾸 썰러 갑시다.
1: 아, 그럼 노한번 전서 곡보.

바라지의 소리와 연주로 만선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통해 우리 노래, 우리 음악의 멋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오늘은 가야금 연주자이자 작곡가이신 황병기 명인이 남긴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의 저서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에 담긴 김소희 여사의 예술세계 만나보겠습니다. 가야금 산조의 대가인 고 김윤덕 선생에게 가야금을 배우던 때 김소희 여사를 선생 댁에서 가끔 뵐 수가 있었다. 당시 김 여사는 가야금 산조를 상당히 잘했지만 틈나는 대로 그 가락을 닦으러 왔던 것이다. 김소희 여사는 음악뿐만 아니라 인품 역시 고매하고 따뜻하다. 흔히 여사의 소리를 가을 달밤의 기러기 소리라고 비유한다. 이러한 비유는 그 소리가 맑고 시원하고 고고하고 시적이면서 속세를 뛰어넘는 격조를 느끼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사의 인품 역시 그 소리의 격조를 그대로 지니고 있어서 부드럽고 다정하면서도 서릿발처럼 매섭고 엄격한 데가 있다. 저속한 언행을 체질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후학들이 농담으로라도 예에 어긋난 언행을 하면 준엄하게 꾸짖어 여사 앞에서는 언행에 조심하게 된다고들 한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시던 지극한 효심과 동생 김경희 여사와의 각별한 우애를 볼 때마다 우리 민족의 이상적 여인상인 심청과 춘향이 떠오른다. 그런 인품의 여사가 심청가와 춘향가를 부르기 때문에

0: 그렇게도 우리 가슴에 그 소리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또한 여사는 상당한 예우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돈 몇 푼에 여기저기서 노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조인 것 같다. 하지만 누구도 여사를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거액의 사례도 오히려 도로 돌려주고 또 수많은 불우한 국악학도들을 무료로 길러내기도 했다. 김소희 여사는 판소리 외에도 가곡, 가야금, 춤을 정상의 경지까지 했고 서예에도 조예가 깊다. 따라서 여사의 음악 예술의 세계는 보기 드물게 폭이 넓고 깊다. 특히 우조의 웅혼하고 격조 높은 창법은 여사가 가곡의 창법까지 익혔기 때문이며 미묘하고 복잡한 선율에서도 음정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한 것은 기악을 익혔기 때문이며 은은하고 멋스러운 발림은 춤을 익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김소희 여사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눈부신 연주 활동을 하여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광범위한 음역에 걸쳐 성색이 고루 미려하고 음정과 장단이 정확한 데다가 극적인 표현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말을 모르는 외국인에게도 감동을 일으킨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소희의 소리로 춘향가중 적성가 대목 보내드립니다.
1: 도련님 나고 내려 풀띠 끼고 사면 경치를 살펴보신 한 뒤

지난 임고대를

누나 광한루도 좋거니와 어제 학교가 더욱 좋다

김소희의 소리로 춘향가 중 적성가 대목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글로 읽는 우리 음악에서는 황병기 명인의 저서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에 담긴 김소희 여사의 예술 세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글은 1984년 3월에 쓴 글이고 당시 김소희 여사의 연세는 68세였다고 합니다. 서예에도 조예가 깊다고 읽어드렸는데 1967년에 국전에 입선을 하셨다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물놀이 그 기를 보시면 사물놀이 그 글자를 김소희 명인, 김소희 명창이 써주신 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은율 3현6각 들어볼 텐데요. 은율탈춤에 나오는 기악 반주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원선의 피리, 차민선의 장구, 최영호의 북, 유세정의 대금, 안혜진의 해금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은율 삼현육각 들었습니다. 차원선의 피리, 차민선의 장구, 최영호의 북, 유세정의 대금, 안혜진의 해금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경기민요 신고산타령 궁초댕기 이어서 들을 텐데요. 최수정의 소리입니다.

경기민요 신고산 타령 궁초댕기를 최수정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음색이 참 미려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 경기 소리나 서도 소리의 음색을 악기로 비유할 때 피리 소리에 많이 비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최수정 명창의 소리는 피리보다는 해금에 가깝지 않나? 대금에 가깝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방송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하지.
1: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호출부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아기를 떠나니
1: 해야.
0: 여기 어디야?
1: 해야.
0: 주라 주라
1: 해야.
0: 은지 은지나 이종사를 안 하고
1: 해야.
0: 행복한 세상을 하루라도 살이. 여기 어디야? 아기 어디야? 여론에 아야 명사 심리 나가야 기꺼진다. 서로 말아 맹년 이때 좋은 사물에 기꺼다시 피어나네. 여기 어디야?

좋아 구대공실 높은 집에 때렁 잡고 저 이산대 우리네 신세로 먼 신세로 이 종사 안 하고는

가쁜 숨을 질게 나비여 알찬 심이로 담궈주어 아이기야지야 잘 또 간다 잘 또 간다 우리 배가 잘 또 간다 아가디야 디에 여론이

0: 너도 이해해야 생각 해결하랴
1: 해결하랴
0: 이해하라 논바닥에 갈가마기 뒤천바닥을 헤쳐준대 우리 부모 언제 와서 연애가 삼 헤쳐주리 여기 아디야 뛰어로다.

0: 올라가자 안맨 천지 올라간다
1: 다이베네 남기고 남기고
0: 가라 주게 가라 주어 이노착을 가라 주어 어기야디야 이김전을 불어나다가 몇백년을 먹고 살라 자고 올기면 이 종사가 이 말이냐
2: 전라도 신안의 노 젓는 소리 들었습니다. 이춘단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판소리 수궁가 중에서 토끼가 수궁 들어가는 대목 준비했습니다. 박양덕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3: 그날싸 말고 풍일이 사나워 물결이 워르르르르 출렁출렁하니 토끼 기가 막혀 왔다 저 물 좀 보소. 나보고 저 물속에 들어가서 용왕 노릇을 하라 그래도 나는 정말 못 가겠소. 이놈이 미운 집까지 오는디 따따한 양지 쪽을 찾아가더니 제 얼굴을 좀 판찬 또막 대작거리듯 대작하고 앉았을지 별주고 기가 막혀 쟤끼 순 참녀로 새끼 벼슬하러 가자는데 용댕이 뒷줄 생기듯 너무 잘센다. 아니 꼽살 쓸어서 어디 가겠냐? 아 저물이 얼마나 깊다고 그러시오? 별주고 물 위에서 동당 동당 떠노니 토끼 하는

말이 여보시오 별주부 존수가 있어. 아 무수수란 말이오. 내가 그 물에 들어가서 발을 점거봐가지고 목물 차면 가려니와 더 깊으면 못 가겠소. 왔다 글랑 그러시오. 이놈이 종 깨낸 채라고 버드나무 가지를 딱 잡더니 뒷발목 막 점거볼라 할지 그때 별주부는 물에서 나는 김생 아닌가? 편전살가같이 우르르르르 달려들어 토끼 뒷발목을 쾅 물고 물속으로 울렁울렁울렁울렁 들어가니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마라. 짠물 입에 들어가면 덩어리가 되는 법이니라. 여서 태공, 그러지 말고 내 등에 가만히 엎져 소상 팔경 구경이나 하고 가자꾸나.

이태

아직은 토끼가 여유로운 예, 그 상태입니다. 박양덕 명창의 소리로 수궁가 중 토끼 수궁 들어가는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비나리 보내드릴 텐데요. 황민왕의 소리로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별살은 부모 돌아가 몽상살 몽상 입은 이거 상살 거상 벗어 달상이라 장.

황민왕 외에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비나리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서울에서 종종 놀이판이 벌어지곤 했는데요. 이때 흥이 없는 사람도 일어서서 춤을 추게 하는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창부타령인데요. 오늘 이 음악에서 이 창부타령을 만나보겠습니다. 창부타령은 본래 굿판에서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흥겨운 잔치판이나 춤판에서도 인기를 누렸고 또 이 노랫말에 사랑과 이별 같은 다양한 소재가 담겨 있어서 경기 소리 명창들의 애창곡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부타령은 서울 경기 지역의 음악 특성이 잘 담겨 있어서 경기 민요를 대표하는 노래가 되었는데요. 창부타령은 춤추기 좋은 굿거리 장단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부채춤 반주 음악으로도 연주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창부타령을 즐겨 부르지만 오늘은 전태용 명창의 소리로 창부타령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전태용 선생의 창부타령

과정은 과장되지 않고 담백하면서도 깊은 속맛이 담겨 있다는 평을 하기도 하는데요. 선생의 따님인 전숙희 명창은 아버지의 노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려서 집 뒷동산의 감나무에 기대어 노래 부르기를 즐겨 하셨다고 하는데 집안 어른들의 음악을 어깨 너머로 듣고 그걸 흥얼거렸다고 한다. 민요의 경우엔 무속세계에서 자득하신 셈이며 해금과 피리의 경우 육촌형인 전상현 명인한테 배우셨다고 한다. 아버지의 창부타령을 들으면 구비구비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도저히 흉내내기가 어려운 신비로운 부분들이 많다. 내가 느끼기에는 피리성음조 창법인 것 같다. 장단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소리를 하셨다. 그래서 무대에서 흔히 불리는 판에 박힌 경기 민요에 비해 자연미가 있다. 전태웅의 소리로 창부타령 보내드립니다.

0: 여자를 아니 뭐지 못하리라.
1: 전태용의 소리로 창부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앞서서 이 선생의 따님이신 전숙희 명창의 이야기처럼 저도 한번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전태용 명창이 이제 명인으로 분했을 때, 피리 명인으로 분하셨을 때는 분명히 나오는 그 창부타령 가락의 수성으로 그 소리를 따라가면서 이제 소리를 보비하면서 피리를 부셨을 텐데, 그러다 보면 사실 장단을 상당히 다양한 붙임새로 구사를 해야 하는데 아마 그러한 것들이 노래에 그대로 스며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음악 들으면서 느끼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오히려 피리 반주가 대단히 정직한 편이고 노래가 대단히 변화무쌍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 전태용 명인의 창부타령, 뭔가 그 성음이나 성색 그리고 장단 붙임새 이런 것들을 다시 재현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다시 해보게 되는데, 그 판에 박힌 소리에 비해 자연미가 있다는 말. 아, 이 자연미, 자연스럽게 자연미를 살리는 게 정말 어렵구나. 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심청이 환생하는 데부터 화초타령까지 준비했는데요. 유미리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2: 하루는 오강 상제께서 사해 요강을 또다시 불러 하교하시되, 심소저 방년이 늦어가니 어서 임당수로 환송하여 인간의 좋은 배피를 정해주라. 용왕이 수명하고 내려와 심청을 환송할지 꽃단봉을 좋아있게 만들어 그 가운데 심청을 모시고 양대 선녀로 시위하고 조석지공 찬수범절 금은 부패를 많이 넣고 용왕과 각궁 선녀 모두 나와 작별하고 돌아서니 이는 곧 임당수라. 용왕의 조화인지라 바람이 분들 움직이며 비가 온들져질 소냐. 주야로 둥둥실 떠 있을지 그때 남경장사 선인들이 억심만금 퇴를 내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뒤 임당수를 당도하니 심효제 효행이 후련 감동되어 재물을 정히 차려놓고 심효제 넋을 한번 위로하고 가는 뒤 반 소리요 반 신하오겠다. 호걸 도리둥둥 울리며

그래서 재물을 물에 불고 물을 씻고 와라 보니 난데없는 못한 손이 해상은 통일 떠있거늘 도사공이 보고 하는 말이 허허 저것이 금이냐

난소 예 난 진평이가 범하부를 잡으려고 황금 사만군을 초근

거기에 해당하냐? 해당하란 말씀 당치 않소. 용서심지가 이겨든 해당화의 되오리까? 그러면 무엇인고? 가까이 가서 보자. 저라 저라.

걷어들여 황극전 노른뜰 여기저기 심어놓고 주야로 구경을 하시는데 이것이 화초타령이던 것이었다. 화초도

동년아 알면 부동의량원 소식 천천한매와 진시우량 그제 난 불고 있다고 목성곤

동백꽃이요. 천태산 들어가니 영변의 자야이. 원정 부지 이별헌지 옥천오견은 앵도와 조국 한월 본지 기억 채혈헌던 두연화. 이화도와 객관화 홍목백곡 사계와 동원놀이 변신 준목동요리가 행화천 월중단에 무삼경 탈가운데 개수나무 백일옥령산호 외철축진다라난초파초고미자치 자감과교자 당유름 나정금 포둠을 얼음 해초 각세 화초 가진양왕

심청가 중 심청이 환생하는 데부터 화초 타령까지 유미리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목요일 방송 끝곡은 신뱃노래 준비했습니다. 판소리 연구회 소리담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한번 들으면 가슴까지 울리는 장단, 사물놀이의 진짜 매력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사물놀이 2서의 음반 발매 기념 공연 사물놀이 완판이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집니다. 사물놀이 2서는요, 위연승, 문도연, 박현기, 그리고 진승훈 이렇게 4명의 연희자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전통예술이 오늘의 감각 속에서도 살아 숨쉬는 예술

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를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오랜 시간 세계 여러 무대에서 연주되어 온 사물놀이 대표 레퍼토리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연은 문극과 비나리로 시작해서 삼도 설장구가락과 삼도 농악가락 그리고 신명나는 판꾸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사물놀이 특유의 힘있는 장단과 호흡, 현장에서 더욱 생생하게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 장단의 흥과 생동감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 사물놀이 이서의 사물놀이 완판,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6월 5일 국악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특별한 축제 국악위크가 올해도 서울 남산국악당과 서울 도남원국악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국악위크는요, 전통예술 공연은 물론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까지 함께 마련돼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국악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지는데요. 특히 올해는 전통의 소리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공연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6월 5일과 6일 서울 도남원 국악당에선 사이, 소리, 숨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공연은 소리와 소리 사이의 여백, 그리고 사라져가는 소리를 바라보는 시간에 집중한 무대인데요. 연주자들이 서로의 호흡과 작은 변화에 반응하며 흐름을 만들어가고 관객 역시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경험을 함께하게 됩니다. 예술감독은 원일이 맡았고요. 노래 김보라, 검은고 황진아, 생황의 한지수, 그리고 명진 스님의 싱잉볼 명상이 더해져 즉흥성과 명상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6월 7일 일요일엔 2016 도남은 전통생활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종로문화재단 생활문화동아리 종로랑과 함께하는 행사인데요. 전통예술을 조금 더 가깝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공연과 체험, 아트마켓까지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오후 1시부터 7시까지는 마당에서 전통생활 아트마켓이 진행되고요. 또 오후 5시부터는 여러 팀이 출연해 무용과 창작, 국악, 연극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악의 날을 맞아 마련된 특별한 프로그램들, 주말 나들이처럼 편하게 즐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내용은 서울 남산 도남원 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전 시림 연정국악원 2016 시즌 공연 국악 앙상블 불세출의 밤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림 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동해안 5국구의 장단과 정서를 기악 중심의 무대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인데요. 대전 시림 연정국악원과 국악 앙상블 불세출이 국악의 날을 기념해 함께 마련한 공연이기도 합니다. 2006년 결성된 국악 앙상블 불세출은 전통의 어법 안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밤전은 동해안 세습무들이 오국굿을 부르던 향토 은어로 이번 공연에선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어루만지는 구세 정서를 음악으로 담아냅니다. 또 공연은 정화하다, 넋이로다, 밝혀주다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 이어지고요. 국악기의 깊은 선율과 배우들의 움직임이 어우러져 구세 흐름을 보다 자연스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국악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한 무대, 밤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와 함께 우리 전통이 가진 깊은 울림을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생일이나 기념일이 다가올 때 분명 하루 전까지도 내일이 그날임을 상기하며 아, 축하 메시지라도 보내야겠다 생각했는데 정작 당일에는 까맣게 잊었던 경험 없으신가요? 그렇게 잊혀진 기억이 불현듯 다시 떠오르는 건 얄궂게도 그 하루가 다 지나 축하의 유효기간을 이미 지나친 시점인 경우가 많죠. 내 기억을 믿지 못해 달력에 적어놔도 정작 그날 달력을 안 보면 소용이 없고요. 요즘은 핸드폰에도 달력이 있고 모바일 메신저에도 친구의 생일을 알려주지만 너무 많은 알림들 사이에서 오히려 필요한 알림은 묻혀버리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내가 분명 전날 밤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며 변명 같은 사과를 하게 되는 일들. 아마 생일 축하뿐만이 아니겠죠. 우리의 정신은 왜 꼭 중요한 순간에 나갔다 오는 건지. 그 탓에 무수한 실수를 하고 살아도 이 시간만큼은 잊지 않고 여기서 만나는 우리들. 생각해보면 참 고마운 만남인 거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타니모션을 탄다타 들으면서 5월 28일 목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생일이나 기념일처럼 챙겨야 하는 날인데 잊고 있었던 분은 안 계시죠? 그래도 지금 생각났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념일뿐만 아니라 오늘 꼭 해야 할 일이나 약속 같은 것도 분명 어제까지 생각했는데 딱 중요한 순간에 잊게 되는 경우가 정말 있잖아요. 내내 기억하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만 기억이 사라졌다는 거. 거짓말 같고 구차한 변명 같아도 진짜일 수 있다는 거. 저만 공감하는 건 아니겠죠. 사실 저는 굉장히 이런 경험이 잦습니다. 참고로요. 사실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면 나이 탓인가 싶기도 하고 혹시 치매 전조 증상은 아닐까 이렇게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요. 누구나 가벼운 건망증은 있을 수 있고요. 나이 들수록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도 사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정신이 없어서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는 건 치매가 아니고요. 핸드폰이 뭐 하는 물건인지를 잊게 되는 게 치매라고 건망증과 치매의 다른 양상을 설명하기도 하던데요. 여러분은 건망증으로 인해 실수했던 일, 어떤 일들이 떠오르시나요? 오늘은요, 그 기억을 함께 나누며 여기서 함께 웃어봐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그놈의 건망증 때문에 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1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흥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비 온 후 만나와 함께 놀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그 자리입니다. 함께 신나게 오늘은 건망증 얘기하면서 좀 웃으면서 시간 보내보도록 해요. 자, 노랑노랑님께서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났을 때 축하 문자나 모바일 쿠폰 선물 미리 보내요. 그러면 더더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선물 같은 하루 만나와 함께해요 해주셨는데 이거 좋은 방법이네요. 저는 그렇게 정말로 오늘 오프닝처럼요. 내일 딱 아침에 일어나면 친구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 보내야지 하고 그날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는 바람에 그 다음날 꼭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노랑노랑님께서 하시는 방법, 이 방법 좋은 것 같네요. 앞으로 저도 좀 참고해서 생각났을 때 그냥 미리미리 축하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필요한 알림은 6시. 맛있는 라디오 시작했다는 알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설마 우리 김인설님 진짜로 알림 설정 해두시는 건가요? 만나 들으시려고요? 그러면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아우, 감사해요. 정말. 1415님께서요. 직장인들은 6시

땡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퇴근할 수 있다는 게큰 행복입니다. 오늘도 행복을 안고 만나를 들으며 퇴근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유, 이 퇴근하시는 가벼운 발걸음에 만나를 들으시니 만나가 두 배, 세 배는 사랑스럽게 그렇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아유, 참.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자,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만나 이 시간은 잊지 않고 출석합니다. 5월 마지막 목요일이네요. 5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어요. 첫곡 신나고 좋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그러네요. 또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가서 우리 4월 마지막 주에 5월 한 달도 잘 지내봐요. 하고 인사 나눴던 것 같은데 벌써 5월이 다 가버렸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요. 정말. 아유, 참.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0750님께서요.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드들강님께서 기억하고 축하해 주어야 할 그날. 전날까지는 내일 그날이구나 했는데 며칠 후에야, 아, 그날. 아우, 저랑 이렇게 같으신 분이 많으시네요. 민망하고 머쓱해서 전날까지 기억했는데 하니 돌아온 말은 그 말을 누가 믿어라는 차가운 반응에 할말 없습니다. 지금도 제일 잘하고 있는 6시 되면 만나 찾는 건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셨네요. 아, 이렇게 동병상련인 분들이 정말 많으셔서요. 우리는 모두 만나에서 만나는 친구들인가 봅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오죠. 누모리의 연주와 노래를 함께해요. 숨바꼭질.

누모리의 연주와 노래로 숨바꼭질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이번 한 주만 월요일과 목요일의 일부 순서를 바꾸기로 한 거 이것도 혹시 잊진 않으셨겠죠? 자, 지난 월요일에요.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를 미리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세요. 자,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재원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복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윤혜성님께서요.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마라. 생각날 때 그때그때 실행하라. 그러면 실수가 줄어든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자, 오늘 할 일은 미루지 말고 오늘 하시는 겁니다. 2738님께서요. 제가 얼마 전에 사위 생일에 아침 일찍 문자를 할까 하다가 잠 깨울까 봐서 좀 이따 해야지 하다가 하루 일정이 너무 바빠 저녁에나 문자를 했는데 계속 서운한 마음이 가시질 않네요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우리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던 거겠죠. 네. 그래도 우리 아마 사위분께서 장모님 마음을 이해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이런 경우 뭐 많죠. 자, 김인설님께서요. 건망증 꼭 TV 볼 때나 에어컨 킬 때 리모컨 찾아요. 리모컨이 발이 달린 듯해요.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이런 소품들은 왜 꼭 찾을 게 없는 거죠? 저는요. 핸드폰이 그렇습니다. 제게 재밌는 건요. 핸드폰으로 한창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요. 저는 이런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만 통화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어머 누구야? 나 핸드폰 없어졌어. 어떡하니? 이런 통화를 핸드폰으로 하고 있었던 네. 그런 경험이 종종 있었어요. 아유 참. 1001님께서요. 보미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자 드려요. 저는 건망증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어제 낮에 친구들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요. 일주일 전에 약속했는데 두 명이나 약속을 까먹고 급하게 준비하고 나오는 거 보고 아 벌써 이런 나이가 되었구나 생각이 드니 웃다가도 남 얘기 같지 않네요. 앞으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보미 씨 방송 시간은 까먹지 않고 늘 자연스럽게 채널을 틀게 되네요. 오늘도 행복한 방송 찐하게 응원합니다. 하트 7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언젠가부터는 적어놓지 않으면 거의 98%의 확률로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하는 게 정말로 습관이 됐고요. 우리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악 듣는 동안 저희 피디님께서 30년 전 얘기지만요. 친구의 결혼식을 까먹고 못 가셨다는 얘기 하면서 아유 어떡해요. 그 친구와 지금은 물리적으로 멀어져서 또 연락이 끊겼다는 물리적으로 멀어져서 연락이 끊긴 건지 정서적으로 멀어지신 건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음악 나가는 동안 그런 얘기도 했네요. 소금꽃님께서요. 건망증 때문에 40년 전에 20살 시절 직장에 다닐 때 큰언니랑 서울에서 자취했어요. 언니가 춘희야 퇴근길에 미역 좀 사와 하길래 미역은 왜? 누구 생일이야?

0: 하면서 안 사갔네요. 그런데 다음날 언니 생일이었어요. 어머 저런. 40년 전 일을 지금도 언니가 본인 생일 때 이야기합니다. 서운했다고. 그후 절대 안 잊고 생일 선물합니다. 엄마 같은 향기 언니 고마워요 해주셨네요. 아유, 그 후에 절대 안 잊고 지금까지도 40년 동안 이렇게 생일 챙겨주시면 이거는 괜찮으실 것 같은데 아직도 말씀하신다고요? 아유, 향기 언니, 마음 좀 푸시길 바랍니다. 네. 자, 7527님께서요. 출근길에 재활용 쓰레기 버리려다가 지갑, 차키 등등이든 조그만 손가방을 같이 버리는 바람에 아침부터 관리사무소 방문해서 CCTV 돌려보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이 하나하나의 사연들이 왜다 제가 했던 행동들인가요? 이거 정말 미스터리네요. 저는 총 집합소네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아이스크림을 까서 아이스크림을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그 종이 비닐봉지 껍질을 한입 베어 물고 아차 했던 경험이 저는 좀 많습니다. 이 정도면 큰일이 아닌가?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네요. 저 지금. 자, 해바라기님께서요. 보미님, 저도 왔어요. 저도 절친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그럼요. 우리 모두 절친이죠. 자, 그리고요. 승승장구님께서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안경 쓰고도 안경 찾아요. 아이, 그러니까요. 안경 쓰고 안경 찾고, 전화하면서 전화기 찾고. 아, 그러니까요. 우리 어떻게 하죠? 자, 그리고 9859님께서요. 반찬 만든다고 냉장고 열고 다른 거 꺼내고. 잊어버리고 좀 이따 먹을 게 없네 하네요. 이것도 접니다. 저 어떡하죠, 여러분? 냉장고, 뭘 꺼내려고 냉장고 열었다가 내가 지금 뭘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지? 하고 다시 닫는 거. 아, 이것도 좋아요. 아, 참 큰일이네요. 자, 오늘 음악, 그러면 음악 한곡 듣고 오늘의 떠먹기 만나볼게요. 네. 자, 7527님, 아까 앞서 CCTV 그 지갑, 손지갑 같이 버리셨다고, 그쵸? CCTV 찾아보셨다고 하셨는데, 지갑 찾으신 거죠? 네, 갑자기 또 궁금해집니다. 자, 돈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하는 얘기죠. 삼산의 노래로, 아니, 그 돈을 벌써 듣고 올게요.
1: 아니, 그 돈을 벌써 다 썼단 말이여?

세상 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은 꽃 이름을 맞춰주세요. 이 꽃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볼 수 있는 꽃인데요. 주로 붉은색 꽃이 많고 간혹 흰색 꽃도 있습니다. 이 꽃과 같은 과에 속하는 식물이 여러 종 있고 그 중엔 아편의 원료가 되는 것도 있는데요. 물론 아편의 원료가 되는 종은 재배가 금지돼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꽃은 당연히 마약 성분이 전혀 없는 종이죠. 그래도 어쨌거나 같은 과로 분류되는 이 식물을 총칭하는 이름은 이 꽃이 매우 아름답지만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 위험한 식물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이름인데요. 바로 당나라 현종의 애첩이었던 경국지색의 미녀 이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자, 그 이름 다음 중 무엇일까요? 오늘도 떠먹여드리는 보기 나가죠. 1번 양갈비, 2번 양귀비.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자, 가사에 정답이 들리거든요.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비교적 앞부분에 나오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희문, 오방신과의 연주와 노래로 니나노.

이희문 그리고 오방신과의 연주와 노래로 니나노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 주만 목요일로 자리를 옮긴 떠먹이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꽃 이름 맞춰주시는 문제가 나갔는데요. 중국 역사상 4대 미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당나라 현종의 애첩 이름과도 같은 이름입니다. 1번 양갈비, 2번 양귀비 이렇게 보기를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고 계시네요. 4802님, 5205님 정답 주셨고요. 8397님께서요. 그렇죠? 8397님께서 1등 했나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아유, 아쉽습니다만. 네, 그래도 3등 안에 드셨습니다. 1319님께서요. 오늘은 하늘이 허락한 강제 휴무일 뒤집어져 있어요 하시면서 정답 주셨고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꽃이요. 365일 이 세상 제일 아름답게 방송실에 피어있는 봄이 꽃이요 해주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한데요. 정답도 함께 맞춰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9859님께서도 네, 정답 보내주시면서 예쁘잖아요 해주셨고요. 4370님 진짜 떠먹여주네요 하시면서 정답 주셨어요. 자, 2738님께서요. 오늘은 너무 쉬웠어요 하시면서 정답 주셨고요. 7527님 그리고 0750님 3195님도 정답 주셨습니다. 9633님께서요. 요즘 동네에서 몇 송이씩 보여요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2630님께서요. 아름답지만 이름 속에 역사와 이야기가 숨어있는 꽃입니다. 꽃은 무지무지 이뻐요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다발로 피는 꽃이 아니라 고고하게, 네, 이렇게 우아하게 피는 꽃이죠. 1311님께서요. 힌트가 너무 웃기네요. 급 양갈비도 땡겨요. 오늘 저녁 메뉴 정하셨나요?

저는 못 정하고 있었는데 힌트 듣고 양갈비가 땡겨서 양갈비 먹으러 외식해야 하나 봐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땡기시면 드시러 가셔도 좋겠어요. 언제나 맛있지요. 0900님께서요. 여행 다녀와서 농작물이 궁금해 보살피러 밭에 나와서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농작물 괜찮은가요? 그래도 이렇게 촉촉하게 어제까지 좀 비가 와서 오늘 아침까지 또 왔죠. 네. 그래서 아주 식물들이 반가워했을 것 같아요. 자, 5745님 정답 주셨고요. 김인설님께서요. 아편의 원료죠. 중국 영화도 있죠. 이 꽃보다 보미님이 더 이뻐요. 아우, 오늘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시나요? 이렇게 비행기 태워주시나요? 감사합니다. 6449님께서요. 양갈비 먹고 싶어요. 건망증 마트에 자전거 타고 장보고 올땐 자전거 놓고 짐 들고 집에 와서 생각났어요. 아, 이거 어떻게. 아니, 짐을. 그 무거우니까 짐 싣고 오시려고 자전거 타고 가셨는데 아 이거 어떡해요 정말 아 다음번에 꼭 생각하셔서 이렇게 고생 안 하시길 바랍니다. 자 1311님께서요 이 꽃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아편의 재료가 되는 네, 꽃과 공원에 심는 관상용 꽃이요. 저는 이 꽃은 마약 있는 그런 꽃인 줄만 알았어요. 만나 덕분에 오늘도 지식 한개 머릿속에 쏙쏙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두 종류가 있죠. 네. 소금꽃님께서요. 아우, 소금꽃님께서도. 보미님이 이 꽃보다 이뻐요. 아, 오늘 무슨 일 들이세요? 저 진짜. 저 맛있는 거 먹을게요,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칭찬해주셔서. 자, 삼승할부지님께서요. 봄디님, 저는 지금 금방 들은 말도 금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월 탓이겠죠. 가는 세월이 아쉽네요. 엊그제만 해도 28 청춘이었는데 아쉬워요. 하셨어요. 근데 저도 말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 말을 꺼냈지? 이거 종종 있어요. 같은 거겠죠? 네. 자, 오늘 퀴즈 풀고 있는데요. 이꽃 이름이 역사 속 인물의 이름과 같아서 이 꽃을 말할 땐 이름 뒤에 꽃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지만요. 이름 앞에 꽃자를 붙여서 꽃 땡땡땡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땡땡땡에 들어갈 이름 1번 양갈비, 2번 양귀비. 꽃 양갈비 이러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근데 꽃등심은 또 있긴 하네요. 자, 이 중에 무엇일지 여러분의 정답 또는 센스 있는 오답 조금 더 받아볼게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풍류노바의 연주와 노래로 모라는 듣고 올게요.

0: 풍류 노바의 연주와 노래로 모라는 듣고 왔습니다. 떠먹여드리는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오늘의 정답은요. 2번 양귀비였습니다. 이 양귀비라는 이름은 양귀비과에 속하는 식물을 총칭하는 이름이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양귀비 꽃은 정확하게는 개양귀비라는 이름을 가진 식물입니다. 하지만 그 예쁜 꽃에 개자를 붙이는 건 왠지 어울리지 않아서 꽃 양귀비라고 더 많이 불리기도 하죠. 앞서 1311님께서요, 개 양귀비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은 정답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네, 못 읽어드렸는데요. 네, 맞아요. 개 양귀비라고 네, 불리는 꽃이에요. 자, 같은 과에 속한 식물이지만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요, 단 한 폭이라도 재배하면 불법이고요. 만약 자생하는 걸 발견했다면 당장 신고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꽃 양귀비를 아편꽃으로 오인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합니다. 이 꽃 양귀비는요. 줄기와 꽃봉오리 전체에 잔털이 나 있고요. 아편꽃은 털 없이 매끈한 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두 식물 구분법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퀴즈 참여해주신 분과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이제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강원 원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강원도 원주 꽃 양귀비 마을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제19회 원주 용수골 꽃 양귀비 축제가 열리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1년 동안 직접 심고 가꾼 꽃 양귀비

0: 꽃밭 사이를 통과하는 깡통 열차, 그리고 꽃 양귀비 떡과 식혜, 아이스크림 등 마을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 원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0: 30도까지 올라 다시 여름처럼 덥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는 곳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강릉, 대구 모두 1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서울 28도, 강릉 26도, 대전과 광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강릉, 대구 모두 1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서울 28도, 강릉 26도, 대전과 광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신한별의 노래로 그래도 괜찮아 듣고 왔습니다. 자, 2379님께서요. 양귀비 참 이쁘지요. 빨간 꽃말은 위로 위안 몽상이고 흰색은 잠 망각. 자주색은 허영사치 환상이고 노란색은 풍부한 부 성공이라네요. 보내드린 꽃은 찔레꽃인데 벌이 꿀 빨아먹느라 앉아있길래 순간 찰칵해서 어제 찍은 거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찔레꽃 진짜 예쁘네요. 오, 하얗게 예뻐요. 2723님께서요. 하늘하늘 어여쁜 양귀비꽃 매력있어요. 오늘 둘레길 걸으며 찍은 사진입니다. 비 온 후라서 맑고 깨끗하네요 하시면서 진짜 양귀비 꽃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아유, 이 숲도 참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1967님께서도요. 우리 매장 앞에 양귀비라네요. 식용 하시면서 이렇게 또 앞에 길 보도에 있는 양귀비 꽃을 또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찾아보니까 식용으로도 네 먹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꽃분내님께서요. 우리 영감 저를 양귀비라 불러주죠. 저더러 호박꽃이래요. 양귀비와 호박꽃. 두 가지 매력이 있으신가 봅니다. 우리 꽃분내님. 네. 바람바람님께서요. 집 도착 기념. 아, 목발 두고 퇴근했네요. 치매인가 봐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네, 내일 잘 찾아서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간난이님께서요. 양귀비 참 이쁘지요. 이쁜데 마약 성분이 있어서 조심해야겠어요. 양갈비도 진짜 맛있겠어요. 침 넘어가요. 해주셨어요. 아유,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1311님께서요. 만나 끝나면 양갈비 먹으러 출동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8613님께서요. 이번 양귀비 드디어 신호대기 중에 보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유, 신호대기 중이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꼭 안전하게 귀가하신 후에 주차 다 하시고 보내주시면 더욱 반가울 것 같아요.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끝날 시간이죠. 김영기님의 신청곡 공명의 연주로 놀자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하지.
1: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의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김준수의 노래, 김태현의 대금, 김보미의 피리 외 여러분의 연주로 답가, 상사별곡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놈의 건망증 때문에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푸는 타이밍에 보내주셔가지고 못 읽어드렸는데요. 아, 지금 못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문자요. 네. 아유, 참 아쉽네요. 그래도 줌 회의 잘 들어가셨겠죠? 그건 다행입니다. 섬섬 옥수님께서요. 안경 끼고 렌즈 껴넣으려는 분보다는 낫지라고. 아, 왠지 그분은 안경을 끼시고 아 맞다 나 렌즈 껴야지 하시면서 안경을 벗고 렌즈를 끼시고 다시 안경을 끼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또 드네요. 간난이님께서요. 저도 전화기 들고 찾을 때도 있고 약 먹었는데 안 먹었나 하고 또 먹을 때도 있고 냄비에 국 데워놓는다고 가스불 켜놓고 깜빡해서 새까맣게 태운 적이 그 냄비만 3번 있고요. 물 끓인다고 올려놓고 불 켜놓고 외출했다가 생각나서 2시간 만에 택시 타고 집에 왔는데 다행히 불은 안 나긴 했는데 정말 큰 냄비 아니었으면 불났을 거예요. 그날 비도 오고 그랬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 심각한 거 맞쥬 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이 가스불 올려놓으시고 이 다녀 어디 외출하시는 건 요거는 진짜 조금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렇죠? 3456님께서요. 집 근처에 세차하러 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 가까우니 걸어가야겠다 생각하고 차 키만 들고 걸어가다가 세차가 생각났어요. 아, 이거 어떡해요 정말. 차는 어디 있나고 우리 3456님 세차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 생각나셔서 다행이네요. 승승장군님께서요. 줄기에 털이 있으면 개 양귀비 관상용이고요. 털이 없는 것이 아편으로 쓰는 양귀비라고 하네요. 자, 요거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윤혜성님께서요. 어릴 때는 집에서 상비약으로 양귀비 키웠습니다. 어릴 때 이걸 먹여서 마당에 던져놨는데 살았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윤혜성님께서 드신 건가요? 식용으로도 아까 쓰인다고 하더니 약효가 있는가 봅니다. 김인설님께서요. 제가 아까 저 건망증 때문에 걱정했더니요. 걱정 마세요.

저도 가끔 냉장고 열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닌 거죠. 아, 여러분, 동지가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1001님께서요. 양갈비 힌트 듣고 웃음이 빵 터졌네요. 배고프니 갈비가 먹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저 우리 1311님 아까 만나 끝나면 양갈비 드시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1001님께서도 어떻게 갈비 드시겠어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요즘 장미꽃이 담쟁이에서 나좀 봐달라고 난리네요. 해주셨어요. 아, 요즘 정말 장미 예쁘죠? 네. 해바라기님께서요. 보미님, 빨래를 하다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가 왜 좋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이유는 그거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맛있는 라디오처럼 인생을 맛있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주셨네요. 어머나 세상에. 저희 맛있는 라디오가 이런 성찰을 하게끔 하는 그런 방송이라니까 너무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한편으론 또 기쁘기도 하고요. 아유, 더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 들려드려야겠다라는 다짐도 또 하게 되네요. 자, 어제 비 오고 나서요. 오늘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여러분 다들 보셨나요? 아, 정말 오늘 하늘 파랗게 좋았죠. 이곡 한번 들어보죠. 김유나의 원곡.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의 연주와 노래를 함께합니다. 매직 카펫 라이드.

봄 뒤에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 전북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장미를 주제로 한 축제가 처음 열립니다. 바로 오늘부터 31일까지 2026 임실앤 장미축제가 임실 치즈 테마파크 장미원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행사장은 약 6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장미 150여 종과 수국, 각종 화초류가 심어져 있고요. 임실군은 축제 기간 장미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관람형 행사와 참여형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되는데요. 장미를 주제로 한 거리 퍼레이드인 로즈 퍼레이드, 거리 공연 프로그램 로즈 스트릿 아트쇼, 가족과 연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임실앤 프로포즈 데이 등이 열립니다.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29일 개막 공연에는 이찬원, 손태진, 전유진, 김다현, 신유 등이 출연하고 30일에는 뮤지컬 배우 김소현, 손준호 부부와 교향악단이 함께하는 로즈 음악회가 열립니다. 같은 날 가수 심수봉을 비롯해 범진, 펀치 등이 출연하는 보이는 라디오 공개 방송도 진행됩니다. 임실 치즈를 활용한 먹거리 행사도 빠질 수 없죠. 제빵 장인 김진서 파티시에와 김규림 파티시에, 한국 영셰프 요리단 등이 참여해 임실 앤 치즈를 활용한 베이킹 시연과 시식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상 골목길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가까우셨을까요? 그래도 잊으시는 게 방법입니다. 자, 8182님께서도요, 저도요, 가끔 밤에 쓰레기 수거하다 보면 빼먹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 들어와요. 해주셨어요. 그리고 6623님께서도 가스불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이 안 나서 자주 불안했는데 딸이 엄마 가스불 끄시면서 껐다 하고 목소리 내서 말을 하시면 끈건 기억 안 나도 껐다 하고 말한 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 하면서 스스로에게 말을 한답니다. 지금은 맛있는 라디오에 문자 보냈다. 적어도 오늘 밤까진 기억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승 할부지님께서요. 봄디님 맛있는 라디오 경청하면 인생, 삶이 무엇인지 알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도 경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선물 세트는 6449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4997님 드립니다. 강제원 팜스 숙행복 한우 떡갈비는 9859님, 1415님 드릴게요. 정가 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1001님께 보내드립니다.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5월 28일 목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승승장구님의 신청곡 바드의 초록물결 사이로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그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 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ave

0: 팟캐스트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우리가 삶을 견디기 힘들 때 나무는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하고 잠시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무는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누구보다 느리게 살아가지만 결코 조급해 보이지 않고 계절이 몇 번을 바뀌어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내니까요. 우리가 저녁만 되어도 지치는 것도 너무 조급하게 하루를 살아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시간만큼은 나무처럼 천천히 숨쉬며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신영옥이 쓴 시에 이민수가 곡을 붙인 소나무, 소나무여 서울 바로크 싱어즈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나무를 평생의 벗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 속에서도 나무는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자기만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헤세는 나무에게서 느림과 참을성을 배웠다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들이야말로 조금 늦어도 괜찮고 잠시 쉬어가도 괜찮은 존재 아닌가요? 창밖에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 한번 고르고 음악에 몸을 맡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윤동주 씨 최우정 작곡 새로운 길 소프라노 홍승민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이병기 씨 이수인 작곡 별 베이스 연광철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홍승민이 부른 새로운 길, 베이스 영광철이 부른 별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김동명 시인의 시 내 마음에서 뽑았습니다. 내 마음은 나그네요. 그대 피리를 불어주오. 나는 달 아래 귀를 기울이며 호젓이 나의 밤을 세우리다.

김동명 씨, 김동진 작곡, 내 마음, 소프라노 홍혜경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이은상 씨, 김동진 작곡, 가고파, 테너 박세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나태주 씨, 김준 작곡, 멀리서 빈다, 소프라노 김연경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테너 박세훈이 부른 가고파, 소프라노 김연경이 부른 멀리서 빈다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나무는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 매일 조금씩 다른 빛과 바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긴 시간을 견디며 조용히 그늘을 만들고 꽃을 피워내지요. 우리의 삶도 어쩌면 그와 비슷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조금씩 자라고 느리더라도 자기만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 것. 오늘 하루도 초록의 여름을 땀 흘려 준비한 여러분께 시원하고 달콤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반우반개

찰락, 나무도입니다. 최준의 피아노 병창, 오혜영의 가야금, 민지선의 생황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산조대전 중 지난 4월 4일 서울 도남원과학당에 오른 강다영과 정보영의 철가야금, 철영금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서울 도남원과학당이 해마다 산조대전을 선보이는데요. 올해는 보다 좀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주년 기념 이슈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주제를 확장이라고 하면서 4월 2일부터 19일까지 여러 기획 콘텐츠들을 선보였는데요. 명인들의 오래된 성음과 가락을 오늘의 젊은 연주자들의 연주로 다시 해석하고 만나볼 수 있었던 무대가 이제 만나볼 강다영과 정보영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혹자에서는 이렇게 두 명씩 무대에 올려서 산조대전, 즉 대전, 큰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냐 하는 일설도 있지만은 여기서 대전할 때의 전자는 사전을 뜻하기도 하죠. 즉 여러 산조들을 한자리에서 펼쳐놓고 만나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철로 된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한 무대에서 오르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의 두 악기는 그런 점에 있어서 금속의 줄을 품고 있는 특별한 악기인데요. 철가야금과 철영금, 그 이름만 들어본다더라도 전통 현악기 특유의 명주실의 울림과는 다른 감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속현이기 때문에 차갑다라는 뜻이 먼저 다가오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들어보면은 긴 여운과 또 팽팽한 장력, 그리고 가늘면서도 깊이 파고드는 울림이 있는 그 소리의 특징이 바로 철가야금과 철영금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실 작품은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입니다. 이태백 명인 하면은 남도 소리 집안 출신으로 판소리, 가야금, 아쟁 등을 두루 학습한 남도 대표 예인이기도 합니다. 2015년부터 철현 특유의 여음을 살린 철가야금 산조를 창작했다고 하는데요. 판소리조와 육자배기토리, 진도시킨굿 등에서 영감을 받은 가락들로 2025년에 자신만의 철가야금 산조를 완성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번 무대에 오른 철가야금 산조는 진양조, 중모리, 국거리, 엄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새마치 순으로 흐르는데요. 무엇보다도 철현은 명주실과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다가오는 소리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운이 보다 길고 음의 가장자리가 보다 선명하고 왼손의 노연도 명주실보다 훨씬 뚜렷하게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는 기존 산조가야금의 감각을 같은 가야금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투영할 수 없는데요. 이처럼 다른 시선과 다른 각도로 접근한 강다연의 연주를 만나보겠습니다. 강다연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학과 학사, 그리고 현재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고요. 한박국악전국대회 일반부 종합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 가야금 독주회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특별히 철가야금을 들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강다연이 연주하는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김인철이 함께하는 장구 연주로 만나보겠고요. 연주 시간은 약 28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FM 음악당 들으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가야금 산조인데 소리가 남다르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일반 명조실로 된 가야금이 아니라 바로 철가야금으로 된 산조였습니다. 강다연의 연주로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김인철이 함께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철현으로 된 악기가 무대에 오를 때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습니다. 명조실과 달리 철현으로 되었기 때문에 조명이 반사되면서 그 가느다란 현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빛이 있는데 이번 무대에서도 그런 빛이 뿜어내는 찬란한 소리를 여러분들도 지금 FM과학당을 통해서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4월 4일 서울 도나문고학당에 오른 산조대전 중 강다연의 철가야금, 정보영의 철영금 무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만나보실 무대는 김영철류 철영금 산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영금은 1943년경에 줄타기의 명인이었던 김영철이 기타를 눕혀 연주한 것이 계기가 되면서 이를 개량하여 만든 20세기 국악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철 명인은 활동 당시에 한갑득, 박상근 등의 여러 예인들과 함께 거문고 산조를 비롯하여 가야금 산조까지 능수능란하게 연주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의 철영금 산조에는 거문고 산조와 가야금 산조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특히 두 악기 중 어느 한 악기에 강력한 그림자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거문고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철영금 악기의 구조도 8개의 철줄과 또 거문고에 괴가 있듯이 철영금에도 24개의 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른손에 거문고가 술대를 잡고 연주를 하는 것처럼 철영금 역시 술대로 현을 강하게 뜯기도 하고요. 거문고의 여러 현을 긁는 스르징, 스르덩 같은 그런 주법들도 철영금은 창의적으로 모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김영철이 남긴 철영금과 그의 가락은 성창순, 안양면, 임경주 등 여러 민속악 명인들에 의해서 전승되었는데요. 오늘 들어보실 김영철류 철영금 산조는 김영철이 남긴 후기 가락과 성창순, 임경주에게 사사한 전기 가락을 유경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새롭게 엮어서 구성한 산조입니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이렇게 흐르는데요. 여기에 안양년이 즉흥으로 얹어서 탔다는 휘모리가락을 더하여 그 장단의 구조를 보다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연주로 맡은 정보영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와 예술전문사를 졸업했고요. 철영금 보존회 회원이자 창작 국악그룹 에이포리즘 동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보영의 철영금 연주로 김영철류 철영금 산조 듣겠고요. 이번 무대에선 특별히 북가락이 함께했습니다. 윤재영의 북장단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Mm-hmm.

정보영의 연주로 김영철류 촬영금 산조 들었고요. 북장단에는 윤재영이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4월 4일 서울 도남구학당에 오른 산조대전 중 강다연의 철가야금, 정보영의 철영금 공연과 함께했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도남구학당에서 열린 산조대전 FM과학당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20세기에 만들어진 철가야금과 철영금을 만나보면서 보통의 현악기들을 구성하고 있는 명주실의 미학과 남다른 철현의 미학을 집중적으로 만나본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악기들이 창작의 역사와 어떻게 맞물리면서 또 다른 22세기적인 산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그 가능성을 만나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FM과학당을 통해서 산조대전 꾸준히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에도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들 잘 선별하여 함께할 예정이니 기대 부탁드립니다. FM과학당 지금까지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할 수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가 좋다. 유계영 시인의 시 내일의 처세술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만 할까요? 다 할 수 있으면서도

것도 하지 않는 마음, 그런 나를 좋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겁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5월 28일 목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임영훈의 여러분의 연주로 힐링 전해드리면서 5월 28일 목요일 그론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프닝에선 유계영 시인의 시 내일의 처세술의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내일을 앞두고 우리는 해야만 하는 일들을 떠올리면서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마음. 그냥 그런 나를 좋아하기로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가볍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칠홍성님, 내일의 처세술 저한테 필요한 거네요. 저도 내일은 모처럼 일찍 퇴근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너무 좋죠 진짜. 이제 금요일, 내일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에는 가능하면 이제 좀 편안하게 주말을 미리 좀 땡겨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또 시간 보내면 아주 아주 좋겠죠. 콩콩이 순이님, 인찬님 오늘도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잘 보내셨나요? 한 시간

동안 집중해 볼게요. 잘 부탁드려요. 라고 또 오늘도 인사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더 클라이머스의 영 사라져가는 생명 그리고 영원한 바다 가운데 일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더 클라이머스의 영 사라져가는 생명 그리고 영원한 바다 가운데 일부 전해드렸습니다. 젤리곰님, 고요한 듯 피리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긴 호흡을 하게 되네요. 오늘도 그런도 함께합니다.라고 또 이렇게 음악 듣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몇 가지 안내사항 전해드려야죠.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목요일 생방송에선 이야기의 밤, 그리고 지금 이곡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박주원과 유태평양이 함께한 유라시아 익스프레스 전해드릴게요.

네, 박주원의 기타, 유태평양의 소리, 김보미의 해금이 함께한 유라시아 익스프레스였습니다. 3677님, 시인님, 저 오늘 영어학원에서 시험 봤는데 120문제 중 95점밖에 못 받았어요. 화가 나요. 그래서 그런도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120문제 중에 95점이면 잘한 거 아니에요? 아, 잘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아유, 뭐 아쉬운 마음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저희 그런 데 들으면서 그 아쉬운 마음 잘 다스리시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6449님, 아유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089님, 옥상 텃밭에 복분자 나무에 복분자 열매가 방울방울 열렸어요. 곧 검붉게 익어가겠죠? 잘 익으면 복분자주 담으려고요. 라면서 아주 예쁜 복분자 열매 사진 함께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엽네요. 저 복분자가 아직 덜 익은 상태인 거 사진 처음 봤거든요. 약간 노랗고 초록이고 붉은색이고 이런 색깔들이 막 아주 알록달록 너무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아유 참 이거 복분자주를 담으면 또 얼마나 또 맛있을까요. 진짜 막 그 복분자주 담으시고요. 괜찮은지 어떤지 나중에 또 후기도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이 이어집니다.

생선 가게에 가면 생선을 손으로 몇 번 집어보고는 비늘과 냄새가 묻은 손을 물에 넣고 그걸로 국을 끓여 먹을 정도였죠. 그런 자린고비 영감이 어느 날은 어째서인지 장에 가서 자반고등어를 사온 것이었습니다. 온 가족은 생선을 먹을 생각에 신이 났죠. 그런데 영감은 그걸 줄에 매어 천장에 매달고는 그걸 보면서 밥을 먹자고 하였습니다.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이야기죠. 바로 자린고비 영감 이야기입니다. 너무 인색해서 된장에 앉아있던 쇠파리를 잡아다가 거기 묻은 된장까지 빨아먹었다는, 아니 정말 너무 좀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의 노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천장에다 자반고등어를 매달아 놓고는 그걸 쳐다보는 걸로 반찬을 대신했다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라는 말도 있지만 자린고비 영감은 정도가 지나치죠. 음식 하나 나누는 것조차 싫어하는 인색한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게 이 자린고비 영감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보면요, 욕심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건 먹을 게 귀하던 시절 다른 사람과 먹을 걸 나누지 않는 일이 정말 요즘보다 더 큰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일 겁니다. 공동체가 다 잘 함께 살아남기 위해선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야만 했을 테니까요.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고영렬과 두 번째 딸이 함께한 돈타령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영렬과 두 번째 다리 함께한 돈 타령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밤, 오늘의 주제는 자린고비 영감 이야기입니다. 천장에 고등어를 매달아 놓고 그걸 올려다보면서 밥을 먹는 아주 인색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야기에서는 그 생선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아우 정말로 먹었으면 좋겠다.

0: 모르겠다라는 마음에 힐끔힐끔 쳐다보던 손자에게 이 자린고비 영감이 어떻게 밥 한 숟갈에 두 번씩이나 쳐다보냐면서 핀잔을 주기까지 합니다. 아니 참 이게 좀 쳐다본다고 다른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하다 싶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도 않다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재산을 잔뜩 쌓아두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결코 평생 다 쓰지도 못할 재산을 쳐다만 보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다 쓰지도 못할 걸 나누지도 않은 채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면 사실 자린고비 영감과 그다지 다를 것도 없는 거죠. 어쩌면 자린고비 영감의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누려고 애써야만 하는 거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자린고비 영감처럼 지내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결국 나 혼자만 즐거우려는 일은 생선을 천장에 달아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무엇이든 함께 나누었을 때 우리의 즐거움은 커지고 어려움은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테니까요. 네, 박가사탕님, 오늘 엄마 집에서 계란말이가 좀 짜게 돼서 어떻게 하고 이거 말했더니 자린고비처럼 조금씩 먹어야지 그랬는데 비유가 잘못됐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랄까요, 약간 조금씩 애껴 먹는다는 점에서 뭔가 이미지적으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지간에 이거 밥 뭐랄까요, 좀 짜게 됐으면 또 그만큼 젓갈처럼 조금 밥 많이 하면서 약간 이제 반찬 좀 아껴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3033님은 자기는 자린고비처럼 갖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은 그 이미지 사진부터 갖고 본다고, 그러면 또 조금 왠지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사고 싶은 마음, 갖고 싶은 마음, 그게 사실 뭐랄까요, 갖기 전까지가 제일 좀 마음이 애같하고 막상 갖고 나면 또 별 생각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사진을 보면서 나 이거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뭐 치워버릴 수 있으면 그것도 또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아주 욕심 많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놀보의 이야기인데요. 흥보가 중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 안양연의 소리와 김득수의 북반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아이 사람아, 그건 그렇고 내 말을 좀 들어보소. 흥보집을 가보았더니 참말로 거부가 되었대 그려. 아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냐고 물어보았더니 제비가 날개 공부로 힘을 쓰다 땅에 떨어져 죽게 되었는디. 아 흥보가 그 제비 다리를 당사실로 동여주었더니 아 그 제비가 강남을 들어가서 아 보은표 박씨를 물고 와서 그놈을 심었더니 박 세 통이 열려서 그놈을 타서 보았더니 그냥 그 속에서 은근 보아 비단이 가득 나와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니 아 흥보는 제비다리 하나 부지러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디 우리는 제비다리 열 개만 부지르면 거부 장자가 안 되었는가? 그러니 여러 말 할 것 없이 우리 어서 제비 몰러 나가세. 이때야 놀부가 제비를 몰러 나가는디 제비 몰로 나간다 제비를 후리로 나간다

생아들 저리 배웅 순록에 모아도 제빈 막으신 춘재를 왕행 병골에 모아도 제빈 막으신

안양현의 소리와 김득수의 북반주로 흥보가 중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 전해드렸습니다. 3297님, 영화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심오하네요. 공포영화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집 가기 전에 생각 좀 하느라 걷고 있는데 너무 추워요. 이 감각은 내가 느끼는 게 맞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정말 영화 제대로 잘 보셨네요.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내가 일상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뭔가 좀 다르게 생각되는 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술을 접하면서 겪을 수 있는 또 아주 커다란 즐거움 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죠. 그런 고민과 질문과 생각들 자체가 영화를 정말 너무 잘 즐기셨다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유, 참 너무너무 좋네요. 네, 그럼 또 이번에는요. 2089님이 신청하신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전해드릴게요.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전해드렸습니다. 2089님의 신청곡이었어요. 그리고 2089님, 자린고비처럼 자반을 끼워 매달아 놓고 보면 결국 그거 못 먹고 아끼다 똥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맞아요. 진짜 아끼고 있으면 괜히 버리게 되죠. 저도 그런 거 진짜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겨야 될 땐 잘 즐기고 나눠야 할 땐 잘 나누고 그때그때 즐기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콩콩이 소희님, 아 노래가 신나요. 가사가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그런 곡이에요. 네, 이렇게 또 우리가 이 좋은 가사들 함께 또 곱씹고 좋은 음악들 곱씹는 것이 또 우리 함께하는 이 시간에 되게 좋은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9801님도 이름모를 청취자가 신청해 주신 노랫말이 곱고 예쁜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중한 노래로 추억 너머에 있던 기억을 소환합니다. 젊은 날 노래방에 모였다 하면 함께 부르던 곡이라서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반가운 음악들이 있죠. 아우 맞아 나 이 음악 좋아했는데 맞아 나 이 음악 노래방에서 자주 불렀어 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 참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들, 어떤 예술들은 우리한테 지나간 기억들을 떠오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게 참 또 뭐랄까 예술의 좋은 점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요에 창부 타령이 있습니다. 전통 구판에서 불리던 무가가 민간에 전파돼서 민요로 불리게 된 건데요. 광대신에게 복을 비는 창부굿 마지막 부분 창부거리에서 창부타령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창부란 무속에서 광대신을 뜻합니다. 생전에 필이나 젖대를 잘 불던 광대가 신으로 추앙받는데 1년 12달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수호신입니다. 또 이런 창부는 무당의 남편이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구판의 창부거리 노랫말엔 광대신에게 축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민요로 불리면서 남녀간의 사랑, 그리움, 자연 풍광에 관한 사설이 다양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런 겁니다. 우연히 길을 갈 적에 이상한 새가 울음을 운다. 무슨 새가 울냐마는 적벽화전의 비운이라. 하야구구 진토를 보고 설리 통곡하는 모양. 사람의 인정치고는 차마 어찌 볼 수가 있느냐. 적벽대전에서 죽은 조조의 군사들이 원한을 품고 새가 돼 울음을 우는 장면을 노래한 겁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후렴구로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얼시구 절시구 지화자 좋다 디리리 같은 입타령이 나오는데 한을 흥으로 승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런 창부타령을 현대적인 반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한 경기 민요 이 수자로 전통뿐만 아니라 민요를 재해석한 곡들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음악과 문학 가족의 일원이기도 한데요. 남편이 국악 작곡가 황호준, 시아버지가 소설가 황석영 작가입니다. 최수정은 황호준 작곡가와 함께 황석영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노래 여울물 소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설레게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시 전집 읽기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작품이 많고 이러면 이거는 그 대출 기간 동안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인생과 함께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 됩니다. 사실 전집 한 번에 쭉 한 큐에 읽는다고 뭐랄까요 이렇게 바로 막 나한테 막 다 와닿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이게 전집은 쭉 한번 훑어보면서 훑어보듯이 한번 훑은 다음에 나중에 한번 또 펴보고 나중에 한번 또 펴보고 이렇게 펴보면서 평생 좀 끌어안고 가는 게 전집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또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이건 좀 계속 옆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 권 또 장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549님 새싹사연 반갑습니다. 아유 신나는 소리 좋네요. 처음 사연 보냅니다. 라고 또 아까 음악 듣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9258님은 나는 무엇을 나누었던가 생각하다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목요일 밤 저는 내일 조퇴하고 떠납니다. 10주 연속 주말에 연습만 하다가 이제 좀 떠납니다. 짐 싸고 누워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노래까지도 듣고 누가 뭐래도 그론도 꽃보다 아름다워. 아유 감사한 말씀이고요. 여행을 가시는 거군요. 아마 떠난다고 하시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아유 좀 즐거운 여행 잘 보내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또 다음 곡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이 최수정의 노래를 상부타령 전해드렸죠. 그리고 최수정의 시아버지가 소설가 황석영 작가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황석영 작가님의 대하소설 장길산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 정으로 지은 세상이라는 노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승석과 정재일이 함께 만든 곡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뒷부분 전해드릴게요. 정으로 지은 세상 뒷부분 한승석의 노래와 정재일의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나고 꽃이 필지 올지도 모르는 세상 산천초목 짐승벌레 미물까지 엄마와 아기처럼

네, 황석영 작가의 장길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으로 지은 세상 가운데 일부 전해드렸습니다. 한승석의 노래 정재일의 여러분의 연주였어요. 젤리곰님, 정으로 지은 세상 오늘 가사가 더 와닿습니다 라고도 감상 보내주셨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이어서 아나야의 플라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나야의 플라이 전해드렸습니다. 콩콩이순이님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 2089님께 칠성주선소 커피 드립백은 7549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좀 비가 어느 정도 좀 그치고 나서 좀 좋은 날씨였던 것 같아요. 날도 맑아졌고요. 공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참 뭐랄까요? 기온도 선선하면서도 뭔가 또 약간 좀 따사롭기도 하고 햇빛이 되게 기분 좋은 그런 하루였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이 밤, 남은 하루도 그렇게 기분 좋은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가야금 3중주를 위한 파엘벨의 캐논 김효숙의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산에 오르는 사람들 보면서 아 어차피 내려올 거 힘들게 뭐하러 올라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올라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상에 서면 힘든 시간을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는다고. 시간 쓰고 힘쓰면서 텃밭을 가꾸는 거 보고 아유 차라리 사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텃밭 주인들은 말하죠. 수확의 즐거움은 돈 주고도 못 산다고. 효율만 따지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 참 많이 하고 살지요.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수 없겠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애써 본 사람만 아는 기쁨이 있는데 말이에요. 비효율적이어도 자기만의 산을 오르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스텔라장의 어떤 날들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예, 효율이 참 중요한 세상인데 예,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예, 정작 비효율적인 일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효율성이란 걸 이제 만족감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그 누구도 내가 하는 일의 효율성을 함부로 예상할 수 없겠죠. 예, 그 충분한 만족감 여러분도 누리셔야 할 텐데 토파즈님 얼마 전 산에 갔었는데 예, 아래에서는 안 보이던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순간 아, 이 맛에 산을 타는구나 느꼈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산을 그렇게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막 20층짜리 건물도 보이고 50층짜리 건물도 보이고 저쪽에 63층짜리도 보이고 저쪽엔 123층짜리도 보이는데 이렇게 산 위에서 너무 산 위에서 보면 아유 다 거기서 거긴 거야. 거기서 뭐 180 키가 180인 사람이랑 170인 사람이랑은 뭐 당연히 구분도 안 되죠. 예, 그거 내가 그거 한 1, 2cm 더 커 보이겠다고 깔창 신었던 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예, 이 태산 아래서는 다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집이고 다 똑같은 차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빵빵 권쌤님 등산

하고 10kg 감량으로 보상받은 골드미스 동생 있습니다 하셨어요. 와, 예. 할 만하네. 이 정도면 이건 뭐 효율성이 아주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시간. 여러분이 그 귀한 2시간을 매일 저 이음밤에 할애해 주시는데 얼마만큼 효율적인 시간인지 예, 고민을 해보면서 오늘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건모 씨의 목소리입니다. 시인의 마을.

막 우리 등산 가자 그랬더니 자기가 산보 동호회 회장이래요. 그래서 그게 뭐 하는데? 그러니까 산은 보라고 있는 동호회래.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거안 한다고. 그래라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막 산도 열심히 가고 엄청 다이어트하고 운동해서 살을 쭉 뺐죠. 한뭐한 20kg 가까이 뺐는데 살을 너무 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좀 멋져진 건 멋져진 건데 너무 빼니까 백유성 씨 특유의 그 푸근하고 듬직한 캐릭터가 좀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입장에선 좀 섭섭해. 기성이는 좀 듬직하고 막 이러고 뒤뚱뒤뚱해서 우리가 놀리는 맛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멋있어져가지고 핸섬해져가지고 나타나니까 모르겠어. 조심스럽게 야 너무 뺀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좀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잘 뺐어 잘 뺐어라고 하다가 제가 한 1, 2주 전에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었는데 여지없이 다시 살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이성민 씨도 계셨고 홍경민 씨 있었고 배우 신승환 씨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지? 한번 다 이구동성으로 야 훨씬 낫다 훨씬 낫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섭섭해하는 것 같고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좀 다시 올라온 백희성 씨 너무 반가웠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갓난이님 오늘 아침에 비가 좀 왔어요. 텃밭 작은 게 있어서 이것저것 심었는데 비가 오니 잘 크고 있어 좋더라고요. 아이고 예 뿌듯하시겠어요. 확실히 비가 온 예, 그 다음날 며칠 후는 눈에 띄게 많이 커 있죠. 달과 별님, 텃밭 주인 수확의 기쁨은 돈 주고 살수 없어요.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텃밭을 일구는 분들이 우리 이웅 가족들이 굉장히 많으시군요. 저도 오늘은 텃밭을 일군다라는 그런 정성을 가지고 2시간을 해볼 텐데요. 야, 육중한 밴드가 신곡을 발표했죠. 저희 얼마 전에 저희 프로그램 출연했을 때 신곡 나오면 꼭 소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아주 뭐 비장합니다.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안 되죠. 예. 악착같다라는 표현이 좀 뭐라 애달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열심히 살아간다는 얘기이겠죠. 육중한 밴드의 신곡 이 노래 들려드리고 우리 저거 해야 된다 참. 예. 목요일이니까 출석 체크도 해야 되고요. 목요일은 내가 PD 목내피 하는 날이니까 여러분이 노래도 골라주셔야 되고 먼저 덩덕궁의 흔적들 먼저 남겨주시고 오늘 선곡 주제는 오늘 내 기분을 설명해주는 노래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분이 기쁜지, 속상한지, 억울한지, 공허한지 먼저 좀 살펴보시고 그 기분을 설명해주는 노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 이음반 편지도 있고 K클래식 한 장도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예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얼른 들어오세요. 자, 그래요. 그 노래 화제 신곡 육중한 밴드입니다.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아, 예, 노래 좋은데요.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육중한 밴드의 신곡이었습니다. 조미희님께서 장미꽃 보고 왔어요. 조금 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벌써 지고 있군요. 올 봄에는 장미꽃을 저는 실컷 아직 못본것 같은데, 예, 다 지기 전에 그래도 보셔서 다행입니다. 박하사탕님, 노래 듣는데 우리 동생 생각이 났네요. 대기업 다니는데 50 넘으니 희망 퇴직하게 하는 시스템이라 7월까지 일할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또 근심 한가득이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대기업인데 50 넘으니까 벌써 희망 퇴직이요? 저도 그러네요. 너무 빨리, 원래 그래요? 아니, 50대면은 진짜 일 잘할 때 아닌가요? 체력이야 뭐 20, 30대하고는 비교할 바는 못 되겠지만 여전히 괜찮고 그동안 쌓인 노하우들이랑 이런 것들 아무래도 50이 넘으면 이제 직급도 올라가고 비용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 야, 뭐또 완전히 그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아예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아, 너무 100세 시대에 어떻게 아, 참 속상하네. 예. 엄마도 근심 많으실 텐데 옆에서 좀잘 챙겨드려야 될것 같다. 그죠? 자, 우리 일단 무거운 마음 뒤로 하고 가볍게 출석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덩덕궁을 지켜주고 계실까요? 오늘 1등은 너의 나라님이십니다. 아유, 1등 하려고 출한 글자 한 글자 그냥 새겨주셨어요. 성공하셨습니다. 그 뒤로 박은영, 노랑노랑, 일편단심 세준, 사랑, 김인설, 산세베리아, 오키오키, 콩콩이순이, 옥토끼, 은밤이, 부채춤 담당 비오기, 갓난이, 뽕뽕, 사랑빛, 콩콩이순이 했구나. 금빛노을, 박하사탕, 돈 들어 손 내놔. 손 들어 돈 내놔? 아니야. 이것도 야, 재밌네.

면봉, 토파즈, 안개꽃, 나무, 퐁당, 악착같이 출석, 최선아, 무늬만 천사, 안젤레나 졸려, 배부른 소크라테스, 시카고몬, 우리 개꾸리 까꿍, 김인설, 달빛 블레슈님 외 많은 분들이 오늘도 덩덕궁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노래 들을 텐데 주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 기분을 설명해주는 노래입니다. 자, 잠시 후에 뵙죠.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네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야콩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선곡 주제는 오늘 내 기분을 설명해주는 노래입니다. 즐겁고 신나는 노래가 많이 나올지 아니면 반대로 슬프고 좀 속상한 노래가 많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기왕이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너무 밝은 하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오늘 여러분의 기분 노래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7752님 국악원 공연 보고 가는 길에 처음 방송 청취합니다 하셨는데, 아하,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해드리는, 유리상자 이세준이 진행해드리는, 예,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예, 국악원에서 저희 방송국 얘기를 좀 해주신 걸까요? 아니면 국악 너무 좋아가지고 국악방송이 어디 있지 않았나 하고, 예, 틀어주신 걸까요? 예, 뭐 첫 만남인데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되지 않기를 제가 바랍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뻥이야님께서는, 조금 전 손녀와 영상통화했어요. 화면 속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들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아이고 세상에. 그 손녀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서 좋았을 테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들도, 예, 손녀, 조카 보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화면 속에서 보는 애들은 더 이쁜 것 같아. 예. 옆에서 이렇게 계속 봐주지 않아도 돼서 그런가? 그냥 통감만 잠깐 하면 돼서 그런가? 더 이쁘더라고. 자, 봉봉님. 제가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은 자꾸 실망감을 안겨주고, 직장 상사는 스트레스만 안겨주고, 오늘은 마음이 조금 힘든 날이었네요 하셨는데, 아이고 그래요. 예. 그래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릴 테니까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올, 예,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밤.

널 닮아가는 나 날 위한 선물 꿈보다 더 아름다운 서로의 품에서 끝없는 밤을 걷자

마크툽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이라온 씨의 목소리도 같이 들을 수 있죠. 예. 원곡은 이거보다 좀 더 긴데 더 그리고 굉장히 막 예, 높은 음으로 노래해 주시는데 이거는 룰러바이 버전으로 나와 있네요. 저희 방송 분위기하고도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개꿀님이 예, 골라주신 노래였는데 최근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관계를 만들고 또 천천히 적응해가는 일이 생각보다 버겁게 느껴집니다.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는 노래가 듣고 싶어 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들려드렸던 마크툽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였습니다. 그래요. 인사이동 이후에 예, 할 일들이 많죠. 무엇보다 그 어색한 분위기들 빨리 예, 없애고 편안한 마음가짐 갖는 거 그게 참 급한데 급하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찬찬히 적응하실 거라고 믿고 있을게요. 아, 6311님 운전면허시험 9번째 만에 합격! 내 나이 65세 자랑하고 싶어요. 이제 혼자 운전하면서 여행 다닌다고 생각하니 기분 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아이고 9번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고 예,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이런 자괴감도 있었을 테고 예,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해내셨군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한 번에 딱 붙은 사람보다 이게 면허시험 진짜 몇 번 떨어지다가 합격하신 분들이 운전을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 소중함을 아시고 예,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아, 그만큼 또 금방 능숙해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합격만 하면 끝까지 못하면 그건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그 면허증이 우리 6311님을 더 행복한 곳으로 잘 데려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안전하게요. 나단님께서 예, 어제 80 넘으신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이제 목적지 안정하고 예, 여행 가셨다고 문자 주셨었는데 오늘 또 예, 진행 상황을 알려오셨네요. 오늘 아빠가 전화하셨어요. 오늘은 안동 하회마을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들끼리 가셔서 좋은지 목소리가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좋았어요. 그래요. 굳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아도 목소리 톤만 들어도 이분이 지금 어떤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그것만으로도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고요. 나다님도 행복해지시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만큼이나. 4458님 오늘 저는요 잠시 멈춰서 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준 하루였어요. 조용히 쉬면서 잃어버렸던 에너지를 조금 채운 기분입니다. 아 현명하시네요. 무조건 달리기만 한다고. 오늘 계속 그 효율이란 단어를 언급하게 되는데 예, 일이 더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리는 게 아니죠. 쉴 때는 쉬어줘야 돼요. 이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잘하셨습니다. 청해주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무진의 쉼표.

이솔로몬 씨의 노래였습니다. 그댄 내게 향기만 남기고. 예. 이솔로몬 씨 노래가 나오니까 채팅창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계시던 우리 팬분들이 반가움을 많이들 표해 주시네요. 4322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10년 동안 요양원 계시다가 두 달 전에 돌아가신 시어른. 병원비 영수증 모아둔 걸 정리 중인데 영수증 보니 큰 병원 모시고 간 일들이 생생히 기억나네요. 아, 그렇군요. 뭔가 뭐 꼭 간직해야 될 물건은 아닐지 몰라도 쉽게 버릴 수 없는 그런 물건이 되는 것 같네요. 병원 영수증이라니.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으니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어떤 아는 분을 만났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아, 결혼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한테 선물했던 영수증을 어느 다이어리 같은 데다 꽂아놨었는데 그걸 와이프가 봐가지고 난리가 나, 집에서 한바탕 하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그런 거 빨리빨리 버렸어야지. 그걸 왜 갖고 있어? 응? 쓸데없이 이런 귀한 영수증도 아닌 걸. 아까웠나? 9274님, 남편이 재수씨하고 비교하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음식 맛있게 못하는 건 21년 됐는데 지금도 비교하는 남편 미워요. 아이고 저런. 남편분께 재수씨니까 우리 9274님 입장에서는 손 아래 동서이신 거죠? 그 손 아래 동서가 음식을 잘하시는 모양이네요. 또 그걸 또? 응? 굳이 또? 에이, 별로다. 사실 그렇잖아요. 음식 못하는 것보다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아쉬운 부분 아닙니까? 그러네. 맛있는 음식 할 줄 알아도 별로 안 해주고 싶은 스타일이지. 너무 갔나? 그래도 귀한 막 이렇게 편들어드렸더니 어머, 그래도 우리 남편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할 말 없고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맛있는 거 해가지고 혼자 드세요. 9274님. 9073님이십니다. 번호가 비슷하시네. 로이킴의 그때 헤어지면 돼. 설레며 기다렸던 일이 있는데 기대했던 것과 좀 달라져서 조금은 실망스러웠던 날이었어요. 아쉽네요. 뭐 나중에 또 좋은 일이 생기겠죠. 제가 지난주에 뭐 좀 좋은 꿈을 꾼 것 같아가지고 복권을 샀거든요. 근데 완전히 까먹고 있다가 오늘 아침엔가 생각이 나가지고 책상 서랍에 넣어놨던 거 꺼내가지고 타다다다닥 아쉽게도 낙점되셨습니다. 어휴, 계속 다 외우겠더라 아주 그냥. 저도 그런 하루였어요. 로이킴입니다. 그때 헤어지면 돼.

꽃꾼님께서 오늘도 선곡이 참 좋네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8399님이 청해주신 쭌디의 잘될 거야 였습니다. 요즘 한 해 한 해 달라지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제 마음이 바쁘답니다. 세준님 노래로 다 잘될 거라 해주심 큰 힘이 될 거예요 하셨는데 노래로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잘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기분을 설명해 주는 노래 좀 약간 밝은 노래보다 조금은 차분한 노래가 많아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께 만만치 않았나 보다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마지막 끝곡은 좀 시원하고 재밌는 노래로 골라봤어요. 3572님 시원한 바다가 연상되는 의상을 입은 세준님 울산의 하늘은 점차 개더니 저녁 때 보름달도 떠올랐어요. 하늘은 예쁜데 습해서 에어컨을 제습으로 틀어놨네요. 싹쓸이에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아까 잘될 거야는 0919님이 부산 바닷가에서 듣고 있다고 얘기도 해주셨는데 자, 이 노래 1부 끝곡으로 다시 여기 바닷가 들려드리고 2부에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1566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어제 차에 타다가 오른손에 팔찌가 뜯어져서 잃어버렸는데 겨우 찾아서 수리했답니다. 손목 하나에 얇은 팔찌 두 개였는데 모두 찾았어요. 전생에 지구를 구했나 봅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노래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들려드렸어요. 제가 좀 약간 헉헉대고 있죠. 노래 듣는 동안 제가 이제 스쿼트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걸 보고 우리 스태프분들이 자세가 너무 엉망이라고 밖에서 다 포복절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해봐 네가 해봐 이러다가 지금 소리가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PD님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잠깐 화장실 가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작가님이 해주셨는데 좀 해본 것 같긴 하더라.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되게 웃겼습니까? 자세가? 제가 오늘 다시 이때 노래 들으면서 되게 다시 제대로 된 자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스쿼트 하면 이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항상 그랬거든요. 저는 거기에 충실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기술 감독님 얘기로는 그건 옛날 스타일이고 요즘은 그냥 나와도 된다고 또 가르친다고요. 하, 세상에 믿을 것들이 없어 하여튼간 분명히 또 조금 지나면 또 달라질 거야 아마. 여러분들 의견 어때? 너무 웃겨. 다 웃고 계시냐 진짜. 웃기긴 웃겼나 보네. 나중에 저 이거 화면 다시 보기 한번 하고서 예, 아니다 싶으면 고칠게요. 예. 자, 야, 자 저희 참여 방법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덩덕쿵 앱은 무료입니다. 7706님 캡슐 커피가 간편하긴 하지만 물 온도 맞추고 원두 갈고 드리퍼를 돌려가며 내려 마신 커피의 맛. 준디는 모르죠? 예, 제가 세상에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커피 맛하고

바른 스쿼트 자세하고. 시간은 더 걸리지만 향을 맡으면 행복해지고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든답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그래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혜린 씨의 노래 듣습니다. 포퓰러 나무 아래. 전 한번 다시 해볼게요.

깊은 밤 마음을 열고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 이음밤 편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은 오래도록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해주죠. 잠깐이라도 부모님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눈 순간들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서 쉽게 잊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외 농사를 짓고 계신 아버지와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왔다는 청취자분의 편지를 소개해드릴게요. 권지현님의 이음밤 편지입니다.

참외 농사 짓는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택배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참외 시세가 좋을 때라 우리가 먹을 건 못난이 참외로 천천히 보내주시라고 당부를 했는데도 특 상품으로 보내주셨어요. 성격 급한 아버지를 누가 말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식구들은 식사를 끝내고 참외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험생 아들의 시험이 끝난 뒤 잠깐 시간을 내어 친정 아버지께 다녀왔습니다. 자식들과 같이 살자고 해도 지금 동네가 물 좋고 공기 좋아 지내기 좋다며 고집을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후엔 아버지와 함께 요즘 핫한 영화 한 편을 보았어요. 팝콘과 콜라 두 잔도 샀어요. 점심 먹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걸 사? 나 배불러서 못 먹는다. 너 많이 먹어라. 아버지, 영화 볼 때 드시면서 심심하지 않게 보세요. 이 콜라 받으세요. 이미 돈은 다 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오랜만에 영화 한 편 보고 왔습니다. 요즘 영화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무슨 영화가 상영되는지도 모르고 사시는 아버지께 뒤늦게나마 좋은 선물 하나 해드린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영화관에서 나오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던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거렸던 건 왜일까요? 영화를 보고 나서 일부러 젊은 애들을 자주 가는 음식점에 들러 신선한 분위기와 새로운 음식들을 접하게 해드렸어요. 처음엔 좀 어색해 하시다가 차츰 신기해 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즐거운 한때를 보냈답니다. 실록이 우거지는 시간, 아버지 마음에 훈훈한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보려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더운 날씨에도 늘 건강하시길 빌게요.

권지현님 편지에 이어서 산울님의 매미 듣고 왔습니다. 권지현님께서 그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 떠올리면서 편지를 주셨어요. 요즘 날씨도 점점 더워지니까 시원한 영화관에서 아버지하고 데이트하신 거 참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요즘은 사실 극장에 이제 단순히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그 극장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화를 소비하러 가는 것 같아요. 영화 볼 곳은 이제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잊지 못할 하루를 보내신 것 같아서 예, 마음이 따뜻해지는 편지였고요. 아, 또 하나 아버지가 보내주신 이 참외. 예, 가장 예쁘게 생긴 참외로 골라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 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가 또 느껴졌고요. 오래도록 건강하게 우리 권지현님과 아버님이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무님께서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 잘 챙겨드리면 두고두고 따스한 추억이 될 듯요. 사랑비님 훈훈한 편지네요. 참외 피클 또 참외 김치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오, 야 고수시다 고수. 피자 스미스님께서는 영국에는 참외가 없어요 하셨는데 그쵸? 참외를 외국에서는 코리안 멜론이라고 하던데 한국에만 있는 모양이에요. 뭐 비슷한 게 어디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K 프루트인가? 오늘 편지 보내주신 권지현님께 이은밤의 인기 선물 두유와 떡 세트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고요. 자, 6월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주제로 편지 한 달 더 받아볼게요. 가족 구성원에게 하고 싶은 말 편지로 써보셔도 좋고요. 가족과 함께했던 추억을 일기장에 적듯이 글로 남겨서 저희한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편지 소개되신 분께는 선물 보내드려요. 메일 주소 음밤fm@gmail.com입니다. 성함이나 닉네임, 신청곡도 꼭 함께 써주시고요. 펜으로 눌러 쓴 손편지는 이쪽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541 12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담당자 앞 이은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어요. 노랑노랑님께서 남편이 수박 한 통이랑 오이 50개를 사와서 수박 먹으며 오이지 만들고 있네요. 헷갈려서 오이 드시면서 수박지 만들면 안 되겠다. 노래는 강산의 야, 이 노래를 이제 듣게 되네. 예, 여름이 다 왔습니다. 예, 강산의 씨의 할아버지와 수박.

이정선 씨의 여름까지 예, 듣고 왔습니다. 7954님께서 자원봉사자로 2개월째 봉사활동 중이에요. 필요한 일에 도움을 드리는 게 봉사이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오늘 봉사활동 갔더니 편지와 함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이걸 받으면 봉사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마음이 무겁네요. 아, 글쎄, 맞아요. 이게 약간 나는 진짜로 그냥 봉사하고 싶어서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뭘 주시면 뭐 감사하긴 하지만 이거 내가 해드린 거랑 이거 받아오는 거랑 뭐가 굳이 뭘 뭐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본전 생각이 난다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거꾸로 내가 손해를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손해를 보고 와야 되는데 이 정도면 그냥 거의 쌤쌤 아니야? 근데 그 뭔가 이렇게 손길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냥 받기만 하면 또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선 작은 거나마 내가 이렇게 같이 좀 나눠야 서로 나눠야 마음이 편하실 수 있으면 그 마음을 또 존중을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준다라는 표현보다 나눈다라는 표현을 더 귀하게 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잘 받아오셨어요. 그거 안 받아오시면 그분들 마음이 더 훨씬 불편하셨을 거예요.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호수공원을 걸었는데 뱀 크기만한 지렁이들이 너무 많아요.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우, 저 어렸을 때 진짜 진지하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너무 큰 지렁이가 있어서 지렁이가 크면 뱀이 되는 건가? 그때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친구들끼리 몇몇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토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애는 진짜 뱀이 되는 거다. 막 봤대, 지가. 뭘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 내가 봤대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야, 지렁이가 어떻게 뱀이 크면 용되나 막 이런 느낌. 지렁이들이 비가 오고 나면 그 땅 위로 많이 올라오죠. 예, 저희가 어렸을 때 듣기로는 뭐 그게 이제 숨 쉬려고 나오는 거다. 예, 비가 오면 땅 속이 이제 물로 이렇게 젖으니까 숨쉬기가 숨구멍들이 다 물에 젖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다라고 배웠었는데 그게 뭐 집 표면이 젖어가지고 장거리 이동을 하기에 유리해서 짝짓기 하려고 나와서 예, 뭐 다니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진짜 그런 생각도 했거든. 막 비만 오면 애들이 막 나와서 어딜 가 가만히 있지도 않고 어딜 가 도대체 비 오는데 어딜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혼날라고 우리 엄마한테 걸리고 혼나는데 그런 생각을 했네요. 아이고 그 친구는 어디서 뭐가 됐을까? 응? 지렁이가 커가지고 뱀 된다고 우기던 그 녀석은. 자, 검색 없는 상식 퀴즈 하는 날이죠. 오늘은 우리 기술 감독님이 소스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퀴즈를 하나 완성해봤는데 맞히시는 분께 쭌디가 사비로다가 커피 쿠폰 3장 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한국말 중에 사실 한자로 이루어진 한자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한자어를 굳이 우리말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거의 동격으로 쓰는 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고유어와 한자어는 약간 또 구분해서 알 필요도 있어요. 오늘은 한자어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이게 한자어였어? 라고 깜짝 놀랄만한 놀랄만한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제가 보기를 4개를 드릴 건데 그 가운데 한자어인 걸 맞춰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4개를 드릴 건데 하나가 한자어고 나머지 3단어는 순우리말입니다.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힌트에 좀 집중해 보시는 것도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첫 번째 근심.

이게 한자어일까요? 우리말일까요? 두 번째, 소담하다. 소담하다. 세 번째, 비나리. 비나리. 네 번째, 미안. 미안. 이 넷 중에 한 단어만 한자어입니다. 나머지 세 단어는 우리말이고요. 1번 근심, 2번 소담하다, 3번 비나리, 4번 미안.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요거는 문자로만 받을게요. 예, 커피 쿠폰 문자로 바로 쏴드리거든요.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힌트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크러쉬의 노래입니다.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

크러쉬의 노래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가 힌트곡이었는데 자 어떻게 여러분은 받아들이셨을까?

무엇일까요? 다음 중 한자어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검색 없는 상식 퀴즈였습니다. 1번 근심, 2번 소담하다, 3번 비나리, 4번 미안. 자, 1번 근심, 걱정 근심할 때 그 근심, 뭔가 심자가 마음 심자 같지 않습니까? 근은 무슨 근자예요 그럼? 무거울 근자인가? 한근 두근 할 때? 아니래요. 이게 그냥 순 우리말이래요. 예, 걱정을 뜻하는. 2번 소담하다. 요건 약간 우리말 같죠? 느낌이. 예, 탐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이었고요. 3번 비나리. 요거는 뭐 노래 제목에도 있고 우리 그 과거 전통 놀이 중에도 있고 평안과 축복을 기원하는 말입니다. 비나리.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관련이 있는 말인 거죠. 4번 미안. 미안? 미안해가 한자어였다고요? 예. 안일 미자에 편안할 안자 해서 내 마음이 편치 않아 이런 뜻이래요. 영어의 I'm sorry 하고 진짜 거의 비슷한 뜻인 거였네. 예. 정답은 4번 미안이었습니다. 예. 너무 문제가 어려웠다면 여러분 미안. 아 그리고 또 너무 죄송한 게 제 발음이 정확치가 않았나 봐요. 1번 근신 이라고 보내신 분들이 계셨어요. 예. 아 제가 근심이라고 더 정확하게 발음해 드렸어야 했는데 4번 위안이라고 쓰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런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미안하다는 정답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예, 미안이라고 맞춰주셨어요. 예. 커피 쿠폰 받으실 세 분을 뽑았습니다. 4882님, 8399님. 1302님 세 분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는 예, 방송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예, 커피 쿠폰 저희 작가님이 쏴드릴 거예요. 그러면 작가님께 제가 계좌 이체를 합니다. 좀 밀려 있나요? 몇 개 밀려 있죠? 지난주 지난주 예. 막 손을 이렇게 내리시는데 예. 만 원 보통 이게 넘어가면 제가 예, 보내드리고 했는데 이제 넘은 모양입니다. 자 이제 국악 들으러 가겠습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오로지 가야금만으로, 가야금의 전통적인 문법으로 다양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보여준 이들이 있습니다. 1989년에 결성된 서울 세울 가야금 3중주단 이야기인데요. 박현숙, 김혜숙, 김일륜 이렇게 세 사람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제는 모두 가야금 명인이라 불리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젊은 연주자, 중견 연주자였던 시절에 만든 팀이죠. 이들은 우리 전통 민요를 가야금으로 재해석하기도 하고 우리 귀에 익은 서양 클래식 곡을 연주하고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가야금 크로스오버 팀 또는 퓨전 가야금 연주단의 시작이 바로 이 서울 세울 가야금 연주단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1992년에 나온 앨범을 보면 파헬벨의 캐논을 연주하기도 했고 사물놀이를 가야금으로 다시 해석해서 들려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앨범에서 신고산 타령 들어보려고요. 서울 세울 가야금 3중주단입니다.

박현수, 김혜수, 김일륜 명인이 함께한 연주였습니다. 신고산 타령에서 이 신고산은 산 이름이 아니라 지역명이죠. 이것도 약간 그 검색 없는 상식 퀴즈에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이었네. 신고산이 산 이름이 아니라 그냥 신고산 자체가 지역명입니다. 지금은 이제 북한 땅이 된 강원도 북부에 고산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부근에 경원선 철도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역 새로운 고산, 신고산이라고 부르게 된 거였죠. 기차라는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던 시절에 나온 노래겠네요. 신고산 타령, 그 선율을 가야금으로 새롭게 만들어본 곡이었습니다. 오늘의 K클래식 한 장, 서울 세울, 이거 약간 외국 사람들이 부르는 느낌이야. 서울 세울 가야금 3중주단의 신고산 타령이었습니다. 9073님, 요즘 저는 매일 상추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먹어도 매일 쑥쑥 자라는 상추들. 아, 요즘 풀만 먹는 저. 준디, 상추 좀 따다 드릴까요? 시골에서만 가질 수 있는 여유네요 하셨는데, 아이고, 맘 같아서는 진짜 얻어 먹고 싶네요. 이번 주 토요일인가? 예, 토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에 삼겹살 파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갖다 주시면 진짜 좋겠다. 저도 주말 농장 예, 이렇게 운영하면서 밭을 일군 적이 있거든요. 상추. 와,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갔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진짜 상추가 산처럼 쌓여 있어요. 거의 무슨 상추가 소나무처럼 자라. 그렇게 크게. 비라도 한 번 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한동안 비만 오면 걱정돼서 아, 상추 어떡하지? 가가지고 큰 라면 박스로 두 박스를 챙겨왔는데 그게 어지간한 것들은 다 그냥 따가지고 그 근처에 혹은 뭐 이렇게 버리는 곳에 버리고 진짜 특상품으로만 가져다가 가족들이 상추를 같이 먹으면서 처음에 한 주, 두 주는 되게 반가워하고 신기해하다가 그 세 번째 주부터 내년에도 할 거야? 막 약간 그런 표정이었어요. 6148님, 저 내일 모레 생일이에요. 토요일 방송 없으니 미리 축하해 주세요. 이은 밤이 있어 감사하고 준디가 계셔서 하루하루 행복감도 느끼며 지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아이고 예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6148님을 위해서 토요일날 방송을 해야 되나? 예, 그럴 수가 없으니 권진원 씨의 Happy Birthday to You 축하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곡이었고요. 정수년의 해금, 강상구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고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다님께서 무슨 곡인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려 합니다 하셨는데 예, 눈물은 흘리지 마시고요. 이제 잠자리에 드셔야죠. 4897님 이번 토요일이 아버지 첫 기일이네요. 작년 4월 보름달이 뜬 날 소천하셨지요. 아버지 지금은 편안하시죠? 하늘나라에서는 말씀도 하시고 목청 높여 노래도 하시죠? 엄마는 제가 잘 돌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세상 누리세요. 동생들과 모여서 밥 먹고 납골당 들를게요. 평생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해주셨는데 예,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인 거죠. 평생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신 예, 우리 4897님의 아버지.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안은경의 피리, 김기중의 기타로 이루어진 연주곡입니다. 나무 바람소리 들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죠.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마테를링크의 희곡 파랑새에서 틸틸과 미틸 남매는 요술쟁이 할머니의 부탁으로 파랑새를 찾아서 길을 떠나는데요.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행복의 정원, 미래의 나라를 두루 지나갑니다. 그들이 마주치는 새로운 세상은 그간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 다르고요. 진실 역시 눈에 보이는 겉모습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이들은 모험 중에 다양한 새들을 보았지만 그건 파랑새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매는 자신들이 찾는 게 새가 아니라 새를 볼 수 있는 눈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이란 파랑새는 늘 자신의 집 새장 안에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잠에서 깨어날 때 파랑새는 비로소 우리 안에 살기 시작한다는 것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생각해 봅니다. 수재천 1사장 듣습니다.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입니다.

수재천 1장과 4장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마틀링크의 파랑새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틸틸과 미틸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 떠난 꿈속의 노정. 어린 시절에 아마 지르찌르 미치르 이런 이름으로 만나셨을 거예요. 아마 일본식 표현이었던 거죠. 그 이름이. 동화로 다들 만나셨을 텐데요. 읽으면서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펼쳤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어른이 돼서 다시 읽어보니까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게 참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꼭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바로 내 안에, 내 곁에 늘 있었다는 사실. 소중한 게 결국은 내 가까이에 있으니 멀리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일깨워주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바로 그 행복과 기쁨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었구나 하는 걸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돼서 오늘 산책길에서 마틀링크의 희곡 파랑새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도드리 골랐는데요. 정로학회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더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도드리 골랐는데요. 정로학회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도드리 들으셨는데요. 정릉화회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도드리는 별곡을 연주할 때 이어서 연주한 그런 도드리였는데요. 전체적으로 밑도드리와 웃도드리가 함께 연주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오프닝에 소개된 이야기 관련 문자 주셨는데요. 송지호님 덕에 옛날에 읽었던 파랑새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주인공 이름을 찌르찌르와 미찌르로 기억하는데 이름들이 왜 바뀌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 파랑새라는 작품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소개될 때 일본어 번역을 통해서 소개가 돼서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고 우리 제작진에게도 물어보니까 그 세대에도 찌르찌르 미찌르로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요즘에는 틸틸 미틸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예전에 서양 작품 들어올 때 루트가 그런 방식으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게 많아서 그 이름이라든가 또 내용이 각색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통과되는 그런 형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찌르찌르 미찌르도 사실은 틸틸 미틸이라는 이름이라는 거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요. 12가사에 하나 죽지사입니다. 죽지사는 조선 후기의 문인 도암 이재가 지은 과시의 일부를 가져와서 거기에 토를 달아 부르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제 1장이 도암 이재의 과시인데요. 건곤이 불로 월 장제하니 정막강산이 금 백년이로구나. 바로 이 부분이 도암 이재 시에 토를 붙인 노랫말입니다. 노랫말 첫 시작 부분에서 하늘과 땅, 이 건곤이란 내용이 나와서 이 곡은 건곤가란 이름으로도 통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늙지 않고 다른 영혼이 존재하니 정막강산이 이제 백년이 되었네. 이런 의미죠. 이렇게 과시로 노래가 시작이 되지만 그 이하 내용은 앞에 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서 긴장감이 덜려 나갑니다. 또 후렴구의 경우에도 어히여 이히요 이히야 이렇게 구음이 나오면서 입타령이 나오죠. 그리고 일심정념은 극락 나무 암이 상이로다. 이런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들리고요. 바로 이어지는 2장도 책 보다가 창 퉁탕 열치니 강호 둥덩실 백구 둥 떴다. 1장 내용하고 좀 전혀 다른 내용을 노래하죠. 이하 내용도 참 편안한데요. 3장은 하늘이 높아 구진비 오니 산과 물과는 만개로 돈다. 4장은 낙동강상 선주범허니 취적가성이 낙원풍이로구나. 이런 노랫말을 부릅니다. 4장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낙동강 위에 배를 띄우니 피리소리와 노랫소리가 멀리 바람결에 들린다 하는 낭만적인 내용입니다. 각 장과 장 사이에 후렴구가 노래됩니다. 가사 죽지사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 이영의 피리 연주입니다.

첫 시작은부터 높게 질러내서 건곤불로 월장제라는 한시 내용과 잘 어울리는 선율 표현 들을 수 있었죠. 전체적으로 높은 음역대 선율이 많이 나와서 다소 격양된 표현이 이루어지는 가사 죽지사 들으셨는데요. 지난날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활동하시던 두 분이죠. 김병호의 노래 이영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007님께서 오늘 시장 말씀 와닿아요. 저도 예전엔 유럽 여행은 물론이고 제주도도 못 구워봐서 신세한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사는 인천에도 외국에서 보러 올 만큼 좋은 곳이 참 많다는 걸 알아가요. 서울도 가깝고요. 가까운 서울에도 좋은 곳이 많고요. 정말 행복은 가까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이 행복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 확실히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눈이 열리는 부분이 있긴 하죠. 네. 또 봄봄님께서 오늘도 산책길에 음악과 이야기 열심히 듣습니다. 늘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또 지초실님께서도 가사 죽지사의 운치 함께 나누고 계시다는 문자 주셨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해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해금이란 악기는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이 땅에 유입된 외래악기입니다. 우리 향악기에는 없는 차련악기, 이 줄을 마찰시켜 소리내는 악기라서 아마도 처음 이 악기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 악기 소리를 많이 낯설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상과는 다르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다양한 음악에 이 해금이 포함돼서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어지간한 음악에 해금이 두루 편성이 돼서 연주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악기 해금 독주로 오늘은 자진한잎 중에 변조 두거를 연주한 음악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진한잎이란 음악은 원래 삼연육각 편성 음악이죠. 오늘은 두 줄 악기 해금 독주로 변조 두거 듣겠습니다. 고수영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진한잎 중에 변조 두거를 연주하는 음악 아명으로 경풍년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지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수영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아내의 학명은 알라우다 아르벤시스 클라우디아 종달새입니다. 마들제에서 언제나 잔소리를 지적이고 있어요. 잔소리가 속소리가 될 때도 있지만 종달새의 잔소리 때문에 산책길이 언제나 즐겁습니다. 마들제의 종달새가 파랑새입니다. 혹시나 산책지기님도 오늘 파란 옷을 입으셨나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아, 문자 내용을 보니까요. 마들제님이 아내분을 많이 아끼시는군요. 그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파란색 옷은 아니고요. 파란색이 포함된 스카프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정말 파란색 옷 입었으면 딱 제가 파란새가 되는 건데. 네. 그 다음에 우리 글동무님께서 음악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네요.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 찰현악기가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혀 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여창가고 우조우락 바람은 준비했습니다. 여창가곡은 전체 15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조 이수대업으로 시작이 돼서 중거, 평거, 두거까지 우조이고요. 그리고 반우반계의 반엽이 이어지는데요. 이 반엽은 전반부가 우조이고요. 후반부에서 계면조로 돌립니다. 그리고 계면조 이수대업이 시작이 되고요. 중거, 평거, 두거에 이어서 평농우락 그리고 환계락에서 또 조를 계면조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락, 편수대엽, 태평가까지 해서 전체 15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11번째 곡인 우조 우락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락은 여창가곡을 처음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 처음부터 가장 느린 이수대엽을 배우려면 난이도가 높고 배우기도 힘이 들어서

이수대업에 비해서 비교적 속도도 빠르고 재미도 있는 이 우락을 먼저 가르칩니다. 노랫말 볼까요? 바람은 지동치듯 불고 구진비는 붙듯이 온다. 눈 정해 거른님을 오늘 밤 서로 만나자 하고 판 첩쳐서 맹서 받았더니 이 풍우 중에 제 어이오리 진실로 오기 곧 오량이면 연분인가 하노라. 아무리 궂은 날씨라 해도 찾아온다면 그건 분명 연분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여창가곡 우조우락 바람은 듣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 조창훈의 대금, 곽태규의 피리, 김종희의 해금, 변성금의 검은고, 김호성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람은 지동치듯 불고 굳은 비는 붙듯이 온다. 눈정의 거룬님을 오늘 밤 서로 만나자 하고 판첩 쳐서 맹서 받았더니 이 풍우 중에 제 어이 오리 진실로 오기 곧 오량이면 연분인가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 우락 바람은 들으셨는데요.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였고요. 조창훈의 대금, 곽태규의 피리, 김종희의 해금, 변성금의 검은고, 김호성의 장구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30여 년 전에 이해하던 한시와 지금 이해하는 한시가 차이가 있습니다. 봄에 매화 필 때에 벌이 없어서 인공수정했는데 매실이 10개나 달렸어요. 쌍둥이도 있네요 하시면서 매실 사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아, 인공수정도 하셨네요. 그리고 결실을 맺은 사진까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아주 초록빛 열매에 또 이슬방울까지 맺혀있는 그런 생생한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최옥삼은 13살 무렵에 잠시 김창조에게 가야금을 배운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후에는 김창조의 제자 한성기에게 가야금을 배워서 두 분의 음악을 이어받고 자신의 예술성을 더해서 최옥삼류 산조를 완성했습니다. 최옥삼은 일정 시기 이후 북한 지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남북이 분단된 이후 한동안 그의 음악이 단절이 됐는데요. 그 제자 함동정월을 통해서 다시 이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지켜온 함동정월과 명고 김명환은 이 산조를 더할 것도 덜어낼 것도 없는 산조 이렇게 평을 한 바 있는데요. 그만큼 탄탄한 짜임새를 지닌 그런 음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늦은 자진모리, 자진모리, 휘모리로 이루어진 최옥삼류 가야금 듣겠습니다. 김영섭의 가야금, 정택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조를 다 듣고 나니 마음이 시원해지네요.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들으셨는데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로 재직 중인 김형섭의 가야금 연주였고요. 정택수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앞서서 우조

우락 들으시면서 이런 문자 주셨어요. 요풍탕일 화란춘성이라고 하죠. 요임금의 바람과 탕임금의 햇살 아래 꽃이 만발한 봄동산 같다는 가곡원류의 음악평이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우리 마들제님이 어느새 가곡원류의 가지풍도형용 내용도 알고 계시네요. 말씀대로 서당계 3년으로 가고 계신 건가요? A+ 학점감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또 이소님께 오랜만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파란색은 고요함과 신뢰 그리고 품격을 담은 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산책지기님이 파랑색을 입었으면 파랑새가 되었을 건데 하며 재치 있는 진행에 저는 빵 터져 웃었습니다. 오늘 편안한 진행은 그 푸른 색감이 참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덕분에 청취자인 저 역시 마음 한편 맑아지고 좋은 기운을 선물 받은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늘 좋은 음악과 따뜻한 진행으로 하루의 쉼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파랑새가 스튜디오에 잠시 머물다 간 것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하셨어요. 제가 오늘 최대 실수가 파란색 옷을 입지 않은 거네요. 재치 있는 문자 감사하고요. 오늘 이소님 문자 아주 즐겁네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비나리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비나리는 지난날 유랑 연예인 집단인 남사당패에서 유래된 음악인데요. 창세 내력에 이어서 액과 살을 풀어주는 액살풀이 그리고 앞날에 복을 빌어주는 축원덕담으로 구성된 음악입니다. 이광수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 비나리 들려드립니다.

땅 장인 삼촌 목재설 동네 방네 불안살 이웃지간에 휘살살이오 도적 남이는 식물살 흙을 달아 토살이오 돌 달아서 속살인데 산당 목재살 죽은 나무는 동토살 산

농사료 안방 상칸 접었더니 이 벽 저 벽에 벽파살 내 외지간 공방살 애기는 내는 삼신살 화대 밑에 동아살 일책살을 휘모로다 금일 정성대를 바쳐

징소리의 여운이 오래가죠. 온갖 액과 살을 풀어주고 축원 덕담으로 마무리하는 음악 비나리 들으셨는데요. 이광수와 김덕수 배 사물놀이의 연주였습니다. 곡 후반부에서는 네 명이 함께 부르는 회심곡 가락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나리였습니다. 1528님께서 새싹 문자로 뭔가 보내주셨는데요. 문자 내용이 중간에 잘렸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지초실님께서 이광수 공연은 수없이 보았어요. 신영희 선생 공연 때 찬조로 꼭 나왔는데 요즘 잘 안 나오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에도 계속 가르치시고 뭐 많이 활동하시고 계시죠. 언젠가 또 공연하겠죠. 또 2190님께서 저는 오늘 로또네요. 출근길 회사 주차장 입구 들어오는데 언덕이라서 살살 내려오는데 주차장 입구에서 방수공사 아저씨가 쭈그려 앉아있는 게 내 차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살살 내려와서 다행이지 오늘 사람 칠 뻔했어요. 왜 공사주의라는 꽃갈콘을 안 세워놓고 내 차 앞에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데 귀신보다 더 무서웠어요. 너무 놀라고 머리 아파서 퇴근하고 싶었어요. 그나마 내가 착하게 살아서 오늘 복받은 듯 맥이 쭉 빠지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요즘에 안전이 정말 기묘한 그런 무렵이잖아요. 정말 오늘 로또 맞습니다. 인정입니다. 오늘 하루 좀 편안하게 지내시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분위기를 좀 바꾸어서 경기민요 몇 곡 골랐는데요.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경복궁타령 이어드립니다. 이호연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 방아타령 자진 방아타령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호연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경기 무속장단을 두루 들을 수 있는 음악 푸살 골랐습니다. 푸살, 살을 푼다는 뜻의 살풀이란 의미도 있고요. 장단 이름으로도 쓰이는 제목입니다. 이 곡에는 경기 무속장단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는 2박과 3박의 혼합박자가 많이 나옵니다. 장단 구성을 보면 우선 곡의 서주를 이루는 푸살에 이어서 진쇠, 올림채, 올림채몰이, 발뻗들의 24박, 그리고 가래조로 이어집니다. 진쇠장단은 3 플러스 2와 2 플러스 3박이 번갈아 나오고요. 올림채 역시 혼합박자로서 빠른 5박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혼합박자가 많이 나옵니다. 끝부분의 가래조 부분에서 무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푸살 듣겠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 배의 연주, 남상일의 구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양한 장단의 향연 누리셨죠. 푸살, 진쇠, 올림채, 올림채몰이, 발버들의 24박, 가래조로 이어진 음악 푸살 들으셨는데요. 장단이 전체적으로 3 플러스 2박, 음과 양이 섞인 혼합박자가 많아서 역동적인 장단의 흐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 남상일의 구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구음은 끝부분 가래조에서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철연금 병창입니다. 철연금이란 악기가 20세기 전반기에 이 땅에 처음 선보였는데요. 우리의 여타 전통악기의 역사에 비한다면 아주 짧은 젊은 악기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짧은 역사임에도 이 악기로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고요. 산조를 연주하는 악기로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철연금 병창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그 음악 듣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박타는 대목인데요. 장서윤의 철연금 명창, 이준형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식삭 톡해. 박을 딱 쪼개놓고 보니 박속은 휑 하고 비었지.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박속은 어떤 도적놈이 싹 다 집어먹고 웬 난데없는 괴 두 짝이 나오거나. 흥분에 왜 기가 막혀. 아이고 이것이 웬일이오. 여보 영감, 좌우지간에 우리 한번 괴짝을 열어봅시다. 흥부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부. 또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흥부 내외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번 떨어비어 보란디.

떨어비어 놨든지 쌀이 일만 구만석이요 돈이 일만 구만이 아니라 흥보 내외 좋아라고 돈 꾸러미를 들고 잠깐 논한디.

흥보가 중에서 박타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장서윤의 철연금 병창, 이준형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김숙자류 입춤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입춤은 우리 전통 무용의 기본 춤에 속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쓰입니다. 즉흥적으로 추어서 즉흥무, 특정한 형식에 구애되지 않아서 허튼 춤, 간혹 수건을 들고 쳐서 이때는 수건춤, 또 장소와 관련된 용어로서 이 춤을 지난날 교방에서 추었기 때문에 교방춤,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쓰이고 있습니다. 입춤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왕기철, 김유경의 구음, 김청만 외 여러분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김숙자류 입춤 반주 음악 왕기철 김유경의 구음 김청만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마테를링크의 희곡 파랑새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행복이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행복과 기쁨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죠. 정말 중요한 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참 늦게 깨닫는데요. 이젠 그 행복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좀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오늘도 내 곁에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사로잡고

사정신 차려. 죽을 사람 살려주니 은혜 백골 난망이오. 그 네가 날 살렸소. 소승은 몽사 하주승이 온데 희주진 내려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다행히 봉사님을 구하였소. 할인지불이라더니 대사가 날 살렸소 그려. 여보 봉사님, 꼭 내 말만 들으면 두 눈을 뜰 것이오마는 신봉사가 눈뜬단 말을 듣더니 아니 그 어쩐 말이오. 공양미 300석만 우리 절에 시주하면 3년 내로 눈을 뜰 것이오마는 신봉사가 눈뜬단 말에 후사는 생각지 않고 대번 일을 저지르난디. 여 대사, 자네 말이 꼭 그럴진데 공양미 300석을 권선문에 적소 적어. 처중이 어이없어. 봉사님 세력을 헤아리면 300석은 고사하고 300주먹이 없는 이가 함부로 그런 말을 하시오. 신봉사 화를 내어. 아니 자네가 내 수단은 어찌하는가. 참말 말고 적으라면 썩 적어. 처중이 권선문에 적은 후에 봉사님, 부처님을 속이면은 안진뱅이가 될 것이니 부디 명심하시오. 충은 올라가고 신봉사는 공범이 생각하지 이런 실없는 일이 없던가 보더라. 허허.

사들 연네 홍양비에 300석을 내가 어찌 구하리요 살림불 팔자언니 단돈 열량 누가 주며 내 몸을 팔자언니 아 못 부른 병신 몸을 다

부처님을 속이면은 안진뱅이가 된다는디 못 보는 봉사가 놈이 안진뱅이

호운 지낼지라도 차라리 죽을 것을 공연한 주를 만나 도리어 내가 후회로 구나. 저기 가는 대사 권선의 쌀 300석 지어

로한정탄식한다. 심청이 들어온다. 문전에 들어서면 아버지 저 부친 모양 보고 깜짝 놀래 말을 구르며 이것이 웬일이오. 없는 두개 밑에 눈물 흔적 웬일이며 소음 없는 하루 보고 물은 적이 웬일이오. 나를 찾으라 오시다 개천에 넘어져서 이재경을 당하였소. 승상댁 노부

아버지요. 답답하고요. 못 살겠소. 신봉사 할 일 없어. 여봐라 청아. 너를 기다리다 못하여 더듬 더듬 나가다가 이 앞 개천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는디 뜻밖의 몽우사 화주승이 올라가다 나를 구해주고 날더러 공양미 300석만 불전에 시주하면 3년 내로 눈을 뜬다 허더구나. 그리하여 눈 뜬다 말에 후사는 생각지 않고 공양미 300석을 권선에 적어주었으니 이를 어쩔거나. 아, 우리 생각하여도 백해무책이로구나. 아버지 듣조시오. 왕상은 고빙하여

진 성효를 어였으니 바꿔라는 이 사람은 부모 반찬 허여놓으면 저 자식이 먹는다고 산자식을 묻으라고 땅을 받아 금을 얻어 부모하고 풍약을 얻었으며 사친이 어두가 이 사람만 묻어여도 시성의 명언 감천이라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 부천을 이루고 그날부터 목욕청이 하고 지극정성을 들이는 뒤

발목 꼭 폭도 질서

손합장 무릎을 꿇고 피랑

신 하이 동심 허

0: 아.
1: 하나, 둘, 셋.
0: 체리.

저 공양비 삼백석을 지급하여 주옵소서. 이라 다시 빌어갈제. 하루 난 문전의 외난 소리. 우리는 남경장 사선인으로 인당수 인재수를 드려보죠. 15세나 16세나 먹은 처녀를 사랴니 몸파

0: 아이고,
1: 빠꾸 썰러 갑시다.
0: 자, 그럼 노한번 전서 복권.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날이 부쩍 따뜻해지면서 주말보다는 조금 그 한산한 금요일을 택해서요. 이른 새벽에 산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며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상쾌함. 이루 말할 수 없죠. 네.

하지만 이 공들인 산행이 하산 후에 몇 가지 습관 때문에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특히 산에서 내려온 뒤에 목을 축이려고 마시는 그 막걸리, 맥주, 네, 술에 곁들이는 짠찌개나 또 기름진 안주 같은 것들은요, 단백질 합성을 방해해서 근육 회복을 더디게 한다고 합니다. 산이 내어준 맑은 기운을 온전히 내 몸에 채우려면 산에서 내려온 뒤에 시간, 그 시간 역시 산행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요, 맑은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답답한 등산화를 벗어서 발바닥의 긴장을 풀어주는 작은 보살핌이라고 합니다. 땀 흘려 비워낸 자리에 가장 담백하고 정갈한 것들을 채워 넣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서도미녀 개성산년불입니다. 피리의 최경만, 장구의 유지숙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서도민요 개성산년불 들으셨습니다. 피리의 최경만, 장구의 유지숙이었습니다. 오늘은 5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등산 후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방법. 먼저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산행 후 식사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담백한 조합이라고 합니다. 아, 거봐요. 단백질 섭취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산행 후에, 네, 또 운동 후에 고기를 먹어야죠. 아, 그리고 고기 먹다 보면은 목을 좀 축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또 한 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기름진 고기 대신요, 두부나 생선류를 드시면 단백질이 근육세포로 전해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법이 있는데요. 하산 직후에 쿠션이 있는 편안한 슬리퍼나 가벼운 신발로 갈아 신기만 해도 발바닥 근막과 종아리의 긴장이 풀려서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이번 산행부터는 꼭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건강을 위해 산에 갔으니까 내 몸을 잘 아끼고 보살피는 것 또한 산행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금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의 깊은 울림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뼈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일상 속 소소한 건강 습관을 채워드립니다. 건강 더하기 이어집니다. 2부로 건너가면요. 바람을 타고 흐르는 풍경 소리처럼 전국의 다채로운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릴 거고요. 또 제가 청취자 여러분의 다정한 막내동생 성필이가 되어서 우리 형님 누님들을 경치 좋은 곳으로 모시는 팔도 마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저와 함께 기분 좋은 마실 한 바퀴 쓱 다녀오자고요. 자, 평시조 태산이 듣고 갑니다. 노래의 박인규입니다.

0: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한 시대를 들썩이게 했던 웃음과 해학이 가득 담긴 앨범, 김뻑국의 미녀 재담입니다. 재담이라는 말은 제주제의 말씀 담자, 말 그대로 익살과 재치를 부려 재미있게 이야기한다는 뜻이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승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흥미로운 이야기 보따리를 실타래처럼 스르륵 풀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재담을 선사할 주인공은 한국의 찰리 채플린이라 불렸던 명인 김뻑국 선생입니다. 1934년생인 김뻑국 선생은 만담의 전설인 장소팔 고춘자 콤비 이후 우리 전통 재담의 명맥을 외롭게 이어온 사실상 마지막 재담꾼이었습니다. 재담꾼이자 배뱅이굿의 1인자인 이은관 선생의 공연에 감동받아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활동했고요. 이후 이창배 문화에서 경기 민요를 본격적으로 사사한 후에 장구, 춤, 판소리, 재담의 대가들을 찾아다니고 배우면서 오직 김뻑국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예술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자, 김뻑국 선생의 곡 가운데 오늘 들으실 곡은요, 서로 주고받는 재담과 함께 귀에 익은 경기도 민요 가락들이 흥겹게 엮여 나오는 대목입니다. 팔도 술타령부터 팔도 기생타령, 그리고 노래가락, 창부타령까지 13분여의 긴 호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여봐라, 네. 이제 돈도 많이 들어왔고, 네. 왕생극락을 보내드렸으니 이번에는 또 망고강산 유람하자. 이번에는 저 경기남영산은 삼각산이라, 네. 한강이 둘러있고, 네. 얼마나 멋지냐. 여기서 임금이 많이 탄생합니다. 예. 이게 경서울이지 않았느냐.
2: 네.
1: 야, 제불은 제천에 천지는 공곤에 이르론 요왕하고,
2: 네.
1: 황사제석은 불사제석, 이게 마누라 휘관이시랴.
2: 네.
1: 여기 아무도 없느냐?
2: 네. 신설로로 하식 먹는 인간이
1: 뭐냐?
2: 아는 건 찾고 모르는 것만 싸와.
1: 옳지.
2: 태감님 오시는데 길마지 못한 걸 용서하옵소서.
1: 예, 개심하구나. 내가 대감 대감을 하니까 너니 청파집 대감인 줄 알았더냐?
2: 네.
1: 내가 누군고 하니?
2: 네.
1: 누이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2: 네.
1: 누이 할머니, 할아버지, 누이 어머니, 아버지 도와주는 이 집의 토주 대감이시다.
2: 아이고, 도와주세요 대감님.
1: 그런데 괘씸한 게 있다.
2: 뭐가 괘씸하십니까요?
1: 하해 동방 들어오니,
2: 네.
1: 없는 건 만해놓고 있는 건 즐겁고,
2: 네.
1: 푸연 막걸리 앉아놓고 원산

0: 말도 하나 없구나.
1: 아, 얘 여기 뒤에다가 쫙 차려놨습니다요.
0: 차려놓으면 뭐냐? 팔도술을 갖다 놓아야지. 이렇게 기분 좋은 날.
1: 네, 팔도술 대령이요.
0: 한경.

0: 뭐가 좋아?
1: 여봐라.
0: 예.
1: 팔도의 술을 다 갖다 놓았으니 한 장 마시고 가야지. 내가
0: 그렇지요.
1: 그냥 가면 되느냐?
0: 네.
1: 한 잔 부어라, 두 잔 부어.

0: 치고 좋다.
1: 잘 치고 좋지.
0: 잘 치고 좋지.
1: 여봐라.
0: 예.
1: 이 술은 네. 세계 사람이 먹는 법이 있다.
0: 네.
1: 알았느냐 들어봐라. 네. 중국 사람이 먹는 술은 마작허작 먹는 술이요.
0: 네.
1: 저 소련 사람이 먹는 술은 전장허자고 먹는 술이요.
0: 그렇지.
1: 독일 사람이 먹는 술은 연구허자고 먹는 술. 네. 프랑스 사람이 먹는 술은 예술허자고 먹는 술이다.
0: 네.
1: 미국 사람이 먹는 술은 사교층 추자고 먹는 술. 영국 사람이 먹는 술은 젠틀맨이 먹는 술이다.
0: 네.
1: 일본 사람이 먹는 술은 장사하자고 먹는 술이고.
0: 예.
1: 한국 사람 먹는 술은 무슨 술이냐?
0: 몰라요.
1: 모르지.
0: 네.
1: 그가 묘하다. 옆은 내 패자고 먹는 술이다.
0: 맞으면 아프지요.
1: 내가 아프라고 때렸니? 사람들하고 때렸지. 한국 사람 먹는 술은 발전하자고 먹는 술이오.
0: 얼쑤.
1: 여봐라.
0: 예.
1: 술을 이렇게 한 잔 착 먹고 나니 기가 생각난다.
0: 무슨 기가 생각나십니까?
1: 기생이라는 얘기다.
0: 네.
1: 여봐라. 그래 봐도 팔도에 기생이 다 오야지.
0: 네.
1: 기생을 대령하랬다.
0: 팔도 기생 대령이요.
1: 오냐.
0: 얼쑤.

0: 지고 좋지.
1: 얼싸 좋아.
0: 얼싸 좋아.
1: 여봐라.
0: 예.
1: 기 중에서도 명기가 있다.
0: 누굽니까요?
1: 그저 황진이 기생이 제일이다. 너처럼 그냥 둥글럽적 양푼낯짝에 빈대콩은 안 되고.
0: 아이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요.
1: 아니 황진이 얼굴 봐라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른다.
0: 아주 잘생겼습니다요.
1: 뭐냐 눈썹은 날아가는 기러기 상자에다가
0: 네.
1: 반달 같은 눈에다가 새별 같은 눈동자 마늘쪽 같은 코에다가 앵두 같은 입술에 박속 같은 이빨에다가 신발짝 같은 귀에다가 신라 같은 목에다가 아이고 잘생겼다.
0: 뭐가 그렇게 잘생겼습니까요?
1: 이렇게 들여다보니 애기 식당이 잘생겼다. 예, 여봐라.
0: 네.
1: 개미 같은 허리에다가 네. 애기 놀이터도 잘생기고
0: 예.
1: 쭉 내려가다 보니 천하일경이 있다.
0: 뭐가 또 천하일경입니까요?
1: 여봐라. 금강산을 모르냐? 금강산도 잘생겼고
0: 네.
1: 꽃은 두 다리에다가
0: 네.
1: 오이씨 같은 벗은 발로 사부작사부작 걸어가니 그 얼마나 이쁘니 명기다 알았느냐?
0: 네.
1: 그것뿐이냐 황진이가 실을 하나 엮어놓은 게 있도다.
0: 뭡니까?

0: 보라.
1: 예.
0: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받아.
1: 그렇지.
0: 일도 장에 오면 다시 오기 어려우라.
1: 예.
0: 명월이 망공산하니 수여감은 어떠하리.

0: 여봐라.
1: 네.
0: 들어라. 옛날 얘기다. 이거는 실화인 거다. 알았느냐?
1: 네.
0: 은잔, 금잔 다 그만두고
1: 네.
0: 앵무배에 술을 부어 첫 잔분이 불러주요.
1: 네.
0: 두 잔분이 장생지어 석 잔 부어 소원 성취를 비나이다. 이거를
1: 네.
0: 옛날에는 그를 사고 팔고 승도 사고 팔았다 알았느냐?
1: 네.
0: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좀 승을 하나 사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하고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해서
1: 네.
0: 임금 신하가 됐어.
1: 네.
0: 그 아마 친한 친구가 그 욕심이 났던지 일러 바쳤어.
1: 뭐라고요?
0: 그러니까 너 가짜 승이냐? 네. 그러고 그게 가짜라고 그 사람이 저 제주도로 구양 갔다.
1: 네.
0: 그 바닷가에 앉아 이렇게 보니까는 바다가 출렁출렁하는데 조갑지 하나 갖다 밀려 있어.
1: 네.
0: 그 조갑지를 주워다가 밤새도록 생각한 거다.
1: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0: 그러니까 자기가 하수연을 쓴 거지 편지를.
1: 네.
0: 임금에게. 알았어?
1: 예.
0: 임금에게 그 보내니까 임금이 가만히 들여다보니 많은 사람 신하가 있어도
1: 네.
0: 그런 신하가 없거든.
1: 네.
0: 그게 뭐냐?

0: 여봐라.
1: 예.
0: 경기나 서울은 이러니 저러니도 장부 타령이 제일이다. 네. 알았느냐? 장부 타령 한번 불러라.

팔도 술타령부터 팔도 기생타령, 노랫가락 그리고 창부타령까지 들어보셨습니다. 한바탕 시원하게 웃다가도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우리 서민들의 진짜 눈물과 회학이 묻어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김뻑국 명인의 미녀재담, 길고 풍성한 호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도들뼈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단회상입니다. 연주의 예약연구회고요. 14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예악연구회의 연주로 단회상 듣고 오셨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밤에 잠을 자면서 코를 곤다거나 자꾸 뒤척이는 분들 계시죠? 그러다 보면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아 그냥 잠을 설쳤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는 수면장애는요 생각보다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수면장애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불면증인데요. 잠들기 어렵다거나 자다가 자주 깨는 일이 오래 이어진다면 단순한 예민함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코골이도 그저 가볍게만 보면 안 되는데요. 잠자는 동안 코골이와 함께 숨이 자꾸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또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리가 자꾸 불편해서 움직인다거나 낮에 참기 힘든 졸음이 쏟아지거나 또 자는 동안 이상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치료가 꼭 필요한 수면 장애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괜찮겠지 여기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 또 수면제를 함부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피로가 계속되고 일상에 지장이 생긴다면 수면 상태를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밤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피곤함 탓으로만 넘기지 말고요. 전문가에게 점검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 이어서 제주 민요 왕이자랑 듣습니다. 소리의 고성옥입니다.

제자라.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0: 부유사주계 홍의자랑 홍의자랑 홍의자랑.
1: 네, 제주 지역의 자장가죠. 제주민요 왕이자랑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고성옥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심청가 중 풍랑일고 홀령들 나오는 대목인데요. 소리의 박동진, 북의 주봉신입니다.

우리 승군주 씨가 남순술을 허시다가

그리 빈 원물을 뿌렸다 하지만도 가지가지 아이들자 옛날 백화노니들아 상원상붕 상수저들아야 축상 지루내가 느리라 전추의 깊은 안월

나 금관산 언론지나 동한고철 당도한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두 눈을 딱 감았구나. 가족으로 몸을 싸시고서

참선도 없고 총도 고물 나를 주어 목을 찔러줄게 하노 가죽으로 다 몸을 쌌어 이 물에 얻어지고

산에다가 걸어 갔더니 내가 완전히 무관 몰라. 몸에 쌓인 가죽은 뛰라서 백지어 주변 눈 던게 하니.

금관산 얼른지나 또한 고철랑동언니 두 사람이 나오는디 앞으로 스신이 왕자의 인상이요 의상이 남

손 진나라 송예화야 무관 삼전에 있다가 고우가

동역들을 하춤만 주었구나. 그대의 스신이는 안색이 초최고의 형용이고 교한디 나는 천나라 구련이라 회광을 섬기려다 차라리 잠수 만나서 들은 마음을 쓰자고 이 머리와 빠졌구나.

끌어 길이 하니 싸우기로 이와 같이 모셨구나. 심수제는 효성으로 죽고 나는 충신으로 죽었으니 최교로 일반이다.

면바위면 폐연 어쩌면 너린가 그건 사후세계 울가 지진해갈 지금 풍사비석 거공 또공 하

이겨. 해변에 첩첩 산풍 보인지 칼날이라 일당장성 주세군 아니 부지가 쳐주 상궁라 송옥에 대초보가 이어져도 할 소냐 동료를 실었으니 진시황의 체역된가 방

0: 상상은 없었으니 한부지 곧선 빼냐. 치려 내가 죽자니 선인들이 지키고 있고 살아실 적 가장 건지 고보이게 장망이.
1: 일부 마무리곡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풍랑일고 홀령들 나오는 대목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박동진, 북의 주봉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리죠. 풍경소리 마련되어 있고요. 또 금요일 코너 팔도 마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막내 동생 저 성필이가 우리 누님 형님들을 모시고 팔도 방방 곡곡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디로 가냐고요? 이번 주말 운치 있는 야행이 펼쳐지는 충남 아산 외암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행복한 하루입니다. 실황 음원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연주에 고고 앙상.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공연장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연극과 뮤지컬, 클래식, 그리고 국악 공연을 조금 더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공연 1만원 할인권이 배포됩니다. 이 할인권은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진행하는 지원사업인데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22일 오전 10시부터 다가오는 8월 20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선착순으로 배포됩니다. 이 할인권은 인터넷 예매 주요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공연은 공연일 기준으로 9월 3일까지 열리는 공연이고요. 대중음악과 대중무용공연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장르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눈여겨볼 소식은요. 비수도권 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에는 추가 할인권도 제공된다는 겁니다. 공연장 주소가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니라면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비수도권 문예회관에서는 55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현장 할인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장에서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참여 문예회관과 공연 목록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공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공연 할인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발걸음 듣겠습니다. 연주의 미우루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발걸음이었습니다. 연주의 미르였습니다.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정가 앙상블 소울지기가 부르는 강가에서입니다. 강가에서 이 곡은 용혜원의 시에 서정적인 멜로디를 더해 만든 곡인데요. 아카펠라처럼 목소리의 결을 살리면서도 정가 특유의 식임새와 어법을 담아 조용하고 깊은 분위기로 풀어낸 곡입니다. 강가에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장면처럼 사랑이 지나간 자리, 그리고 인생에서 문득 느껴지는 허탈함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리의 여백이 참 아름다운 곡인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강가에서 노래의 정가 앙상블 소울지기입니다.

강가에서 잘 들으셨습니까? 노래의 정강상불 소울지기였습니다. 다음 곡은 새야 새야입니다. 하모니카 연주의 박종성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간이죠. 자식들 따라가자니 괜히 눈치 보이고 여행사 패키지는 아이고 너무 빡빡해서 내 무릎이 못 견디겠네 하셨다면 이제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싹싹한 막내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십니다. 적당히 걸을만한 산책 코스부터 입에 착착 감기는 그 동네 별미, 또 사진이 잘 나오는 포토스팟까지 안내하겠습니다. 팔도 마실, 오늘은 충남 아산 외암마을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 특히 아산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밥마실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아산 외암마을 야행축제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딱 사흘간 열리거든요. 국가민속문화유산인 외암마을의 고즈넉한 돌담길과 고택들이 은은한 조명 아래서 빛나는 풍경, 마음이 몽글몽글 해지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이 축제는요, 저녁 6시부터 시작하니까 낮에는 다른 명소들을 유람하시다가 해가 뉘어뉘어 질 때쯤 외암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딱 좋겠습니다. 아유, 성필 동생, 아산은 볼거리가 여기저기 넓게 흩어져 있어서 다리 아파서 못 가, 응? 뭐 이런 걱정을 하신다면 걱정 붙들어 매시라.

아니까요. 아산시에서 외지 관광객들을 위해 아산 관광 택시라는 기특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택시를 타면요, 원하는 일정과 코스에 맞춰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산시에서 요금을 절반이나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요즘은 4시간에 5만 원, 6시간에 7만 원 이렇게 모십니다. 관광 택시에 편안하게 몸을 씻고 낮에 먼저 가보실 곳은요, 사계절 내내 독특한 경관을 자랑하는 공세리 성당입니다. 언덕 위에 우뚝 솟은 붉은 벽돌의 고딕 양식 건축물과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어우러진 모습이 참으로 이국적인 모습입니다. 워낙 멋진 곳이라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도 단골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첫 번째 사진 명당이고요. 이어서 푸른 자연을 만끽하러 피나클랜드 수목원으로 발길을 옮겨보겠습니다. 이곳은요, 계절꽃과 정원이 참 예쁘게 어우러진 아기자기한 수목원인데요. 가볍게 산책하기에 참 좋습니다. 안성맞춤입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산책 후 드실 별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들으실 곡은요, 야행입니다. 연주의 김주리 외 여러분입니다.

김주리 외 여러분의 연주로 들려드린 야행이었습니다. 금요일 2부 새로운 코너죠. 팔도 마실. 막내동생 성필이가 친절한 여행 가이드가 되어 우리 형님 누님들을 팔도 곳곳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산으로 왔습니다. 자, 공세리 성당에서 사진도 찍고 수목원까지 야무지게 보셨으면 이제 배꼽 시계가 울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별미는 외암마을 안에 있는 정겨운 시골 밥상입니다. 할머니가 텃밭에서 갓 뜯은 듯한 소박하고 정갈한 나물 반찬들로 차려내 주시는 식당이 있는데요. 특별할 건 없어도 손맛이 깊어 어르신들 입맛에 착착 붙고 혹시 좀 더 기름진 게 당기신다면 마을 입구 저잣거리에서 명인이 붙여주는 커다랗고 노릇노릇한 파전 한 접시 드시는 것도 별미입니다. 자, 배를 잘 채웠으니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외암 민속마을로 들어가겠습니다. 약 500년 전부터 형성된 이 마을은 조선 후기 중부지방의 향촌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시용 세트장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종손댁, 송화댁, 감찰댁 등 여러 가옥이 어우러져서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실례가 되지 않도록 조용조용 느릿느릿 외암마을의 풍경들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가장 잘 가꾸어진 고택으로 유명한 건재고택은요, 월요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딱 세 번 문화해설과 함께 대문을 활짝 개방하니까요. 시간 맞춰 가신다면 조선시대 양반가의 아름다운 정원을 직접 눈에 담아오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오면 드디어 외암마을 야행의 등불이 켜지는데요. 5.3km에 달하는 정겨운 초가 돌담길을 은은한 조명 아래서 거닐다 보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 밥마실을 나온 듯한 낭만에 푹 젖어들게 됩니다. 야행은 미디어 아트, 야경, 야로, 야설, 야사, 야화, 야시, 야식, 야숙 등 취향껏 골라 즐기실 수 있고요. 여행의 마무리는 역시 온양온천 아니겠습니까? 온양온천은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치료와 휴양을 위해 즐겨 찾았던 곳인데요. 노곤해진 무릎과 온몸의 피로를 따뜻한 온천수에 부드럽게 녹여내시면 야, 정말 잘 왔다, 호강했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실 겁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느티나무 들려드리죠. 연주의 장은선 외 여러분입니다.

느티나무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장은선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 누님들 오늘 막내동생 성필이랑 떠나본 아산 외암마을 마실 어떠셨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흘러가도 가끔은 이렇게 옛 시간이 고여있는 돌담길을 걸으면서 내 삶을 그 느린 걸음걸이에 맞춰보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번 주말에는 택시 하나로 편안하게 아산으로 마실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 마무리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25현 8도 미뇨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강은경 외 여러분입니다.

오늘 마무리 곡 25현 팔도 미녀였습니다. 연주의 강은경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요 좋은 풍경 보고 맛난 것 드시면서 내 몸과 마음을 귀하게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이맘때 매실 사는 분들을 보면 표정이 참 밝습니다. 매실청 담아서 이 사람 한 통, 저 사람 한 통 나눠줄 얼굴들이 함께 떠오르기 때문이겠죠. 모임도 많고 행사도 많았던 5월, 몸은 꽤 고단했지만 그래도 웃으며 보낼 수 있었던 건 좋아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기대하고 준비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5월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수고 덕분에 우리 마음도 관계도 매실과 설탕처럼 더 끈끈해졌을 것 같습니다. 이젠 더 맛있게 익어가는 일만 기대해봐도 좋겠죠.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콜럼버스의 연주로 Return of the King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어느새 5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월말이구나 싶으니까 한 달 동안 애썼던 일들, 고생했던 일들이 하나둘 스치잖아요. 특히 5월은 여러 행사, 기념일 등등 많아가지고 마음도 많이 쓰고 몸도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런 기쁨, 또 그 관계가 잘 익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일들이니까 행복했다

라고 말해도 좋겠죠. 자,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래저래 지갑 열 일이 참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번 5월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썼는지 그 얘기 나눠보죠. 어버이날, 어린이날, 선물, 가족 외식, 모임, 회비, 경조사비. 아, 맞네요. 저도 경조사 많이 갔던 것 같네요. 날 좋아서 괜히 나간 나들이 비용까지. 웃픈 사연도 좋고요. 뿌듯한 지출도 대환영입니다. 자, 오늘은 5월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지갑을 가장 크게 열게 한 일 사연 받겠습니다.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한번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나의 가난은 함께 듣습니다.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나의 가난은 먼저 들려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원석과 오디오 바나나가 노래하고 연주했습니다. 한잔 부어라 였습니다. 자, 청어해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이번 5월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썼는지 여러분들 사연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3782님, 5월에 돈 가장 많이 쓴 건 역시 어버이날입니다. 용돈도 드리고 식사도 했는데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우를 먹었어요. 계산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 좋아하셨으니까 됐죠 뭐. 아이 그럼요. 부모님과 뭐 한우 먹는 거 매달 하는 것도 아니 매달 하는 것도 괜찮네요. 뭐 번갈아 가면서 삼겹살도 목살도 먹어보고 또 한우도 먹어보고 그러면 되겠네요. 6680님, 자동차가 끽끽거려서 카센터를 갔는데요. 우와, 타이어 4짝 다 갈고, 브레이크 패드 갈고, 에어컨 필터도 갈고, 차는 안정적으로 달리는데 제 통장은 휘청휘청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차가 안정적인 게 몸을 위해서는 훨씬 좋은 일이니까요. 잘하셨습니다. 타이어 갈았으니까 또 한 4-5년은 뭐 걱정 없이 타실 것 같네요. 2165님, 어버이날 큰 마음 먹고 부모님 안마의자 사드렸습니다. 내년 어버이날까지 할부 부어야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하, 12개월 할부로 사셨네요. 오호, 혹시 직접 또

앉아서 안마 받아 보셨나요? 아,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안마 의자 막 등, 팔 뭐 다 좋은데 종아리. 하, 종아리 만지작 만지작 동글동글한 게 막 지나가고 이러면 너무 좋더라고요.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5월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썼는지 샵 0302 문자로도 가능하고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보내시면 무료로 사연 쓰실 수 있고 카카오톡도 열려 있으니까요. 사연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니아의 노래와 연주로 동해바다 듣죠.

코니아의 동해바다 이어서 예락의 배치기까지 두 곡 듣는데 문득 바다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건 저만인가요? 아, 오늘 아침에는 이번 5월 어디로 가장 돈을 많이 썼는지 그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수연님 5월 이런저런 가족 행사에도 지출했지만요. 이번 달에는 여우락 프리 패키지 구입하는데도 돈을 제법 썼습니다. 공연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엄청 기대 중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엄청 기대하셔도 됩니다. 왜냐? 좋을 거니까. 강수자님 안녕하세요 한디. 5월의 지출은 제 생일과 제부 생일이 있었습니다. 두 가족 식사비 지출이 아주 컸어요. 그래도 좋은 시간 보내서 좋았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 그거 보면 진짜 기분 좋죠. 며칠 갑니다. 이종훈님 저는 예 5월에 가장 많이 지출한 돈은 병원비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병원비가 제일 많이 드네요. 저만 그런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다들 비슷한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도 건강을 지키는 데는 돈 아끼면 안 되겠죠? 예. 상은님, 5월에는 저를 위한 소비를 했습니다. 짝짝짝 잘하셨어요. 매월 받던 수영 강습 대신에 자유 수영 티켓, 이거요? 160장을 한꺼번에 구매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목돈을 썼습니다. 교대 근무로 강습 시간을 못 맞춘 적이 많았거든요. 라고 하셨어요. 강습은 아 그렇죠. 그날 정해진 날 안 가면 그냥 못 쓰는 게 되는 거니까 자유수영 티켓. 근데 왜 160장씩 이렇게 묶음으로 파는 건가요? 그럼 좀 싸게 줘요? 와, 한 장에 5천 원만 쳐도 8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와, 부럽습니다. 자, 계속해서 송소희의 노래 둥실걸음 듣습니다.

송소희의 노래 둥실걸음 듣고 왔습니다. 5월에 지갑을 가장 크게 열게 한 일 어떤 거 있으신지 오늘 요청을 드리고 문자 많이 받고 있는데요. 7384님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할까 하다가 결국 새로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랬더니 통장이 말 그대로 통장이 텅텅 비어있는 통장이 됐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바람은 새바람 나오겠네요. 헌바람 아니고. 여름 앞두고 다들 또 에어컨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쾌적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준비 다들 하시길 바랍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1분 07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0: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2부에서 퀴즈 함께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1: 이번 주에는 책 선물도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수요일 코너 웃기는 사교육 코너의 주인공 송내관이 새 책을 냈습니다. 송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인데요. 지구의 탄생부터 대한민국 현대사까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한국사를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아주 쉽고 재밌게 쓴 책입니다. 책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책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10분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0: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뉴스 RR 뉴스. 오늘도 조현정 씨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삼행시 단체 통장 이라는 것. 이게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행시 단체 통장 이거 뭐죠?
1: 예, 명의를 사칭하기 위해서 임의의 단체명을 만드는 건데
0: 예.
1: 개인 이름처럼 보이도록 해서 계좌를 개설한 걸 말을 해요.
0: 아, 그래요?
1: 예를 드는 게 제일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뭐 강하게 민심을 모으는 수다회 이렇게 뭐 단체 만들어서 강민수 네.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거고 이한철 이름으로 나는 돈을 받고 싶다.
0: 네.
1: 그러면 뭐 이 세상 한없이 철없이 세자.
0: 그게 나다.
1: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뭐 동호회 소모임처럼 해서
0: 네.
1: 줄여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오. 나는 이한철한테 돈 보냈는데 이렇게
0: 아,
1: 되는 거예요.
0: 그렇게 되는 거군요.
1: 예.
0: 이게 원래 통장은 자기 그 실명으로밖에 못 네. 만드는데 모임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 혹은 이제 그 단체의 줄임
1: 네.
0: 표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악용하는 거네요.
1: 맞습니다. 아주 우와. 정확합니다.
0: 아, 나쁘네요.
1: 그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이름하고 같은 임의 단체를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0: 예.
1: 이한철 이런 식으로
0: 오오오.
1: 그렇게 해서 단체 통장으로 전세 보증금 8억 원을 받아서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0: 우와.
1: 그래서 근데 딱 봐도 이름이
0: 예.
1: 계좌 이름이 그 이름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뭐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름 확인됐으니까.
1: 네. 그래서
0: 입금을 했겠네요.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임의 단체 계좌를 발급할 때는 뭐 이한철 괄호치고 그 괄호 열고 단체 뭐 이런 식으로
0: 단체 명이다라는 걸 표기해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거군요.
1: 그렇게 표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고요. 은행권은 오는 6월 중에 시행하고 이후 중소금융권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에요. 그 금감원은 특히나 전세보증금 같이 거액을 송금할 때 거래 상대방이 이름이 개인이라고 돼 있어도
0: 예.
1: 그 단체 문구가 있다면 개인 계좌 절대 아니니까 주의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0: 그러네요. 작은 돈도 아니고 거금이니까
1: 네.
0: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의 머리 참
1: 기가
0: 머리
1: 막히죠.
0: 좋다고 네. 말해야 될, 아, 기가 막히다가 딱 네. 정확하네요.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올해도 풍년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고통이 되고 있다는 사연이 있는데요. 수확을 앞둔 밭을 갈아엎는 일이 반복되고 있네요.
1: 네, 전남 무안의 양파밭들이 트랙터로 밭을 갈아엎는 중이에요.
0: 아이고.
1: 원래라면 수확을 앞두고 있는 그 알맹이 굵은 양파들이지만
0: 예.
1: 뭐 나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폐기되는 건데
0: 아.
1: 요즘에 장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양파가
0: 예.
1: 정말 싸다.
0: 음흠.
1: 그리고 많다. 한 망에 되게 많이 팔더라고요.
0: 예.
1: 근데 올해 양파 농사가 풍년입니다.
0: 그렇군요.
1: 예, 그런데 농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감당할 수 없이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에요.
0: 야.
1: 5월 들어서 양파 경매 가격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0: 예.
1: 그 어차피 출하를 해봤자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0: 그렇군요.
1: 이게 지금 양파 중도매인 평균 판매 가격도 절반 정도

0: 뚝 떨어졌는데 산지 가격은 더 하거든요.
1: 예.
0: 산지 공판장 기준으로 양파 가격이 1kg당 420원 수준입니다.
1: 아이고, 너무 싼데요? 10kg 4,200원.
0: 한개뭐 다른 채소였으면 한 개도 이 정도 값에 못 사는데
1: 네.
0: 1kg에 420원이면요.
1: 그러니까 내 몸무게만큼 샀는데 2만 원이란 거예요, 양파 무게.
0: 그러니까 그거 옮기고 뭐 서울까지 배송하고 유통하고 뭐 인건비가 안 빠진다는 거죠.
1: 그죠.
0: 그래서 상황이 악화되자 지자체들도 소비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령 뭐 수도권의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망을 연결해주고 할인 기획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1: 예.
0: 다만 뭐 이런 대책에도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0: 매년 뭐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건 결국에는 과잉 공급, 너무 많이 생산을 했기 때문인 건데
1: 그러네요.
0: 수요 공급을 예측하지 못하고 많이 생산한 다음에 남아서 문제가 되면 그때서야 또 버리고 할인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라서
1: 예.
0: 주먹구구식 통계나 예측에서 벗어난 AI 활용하고 드론도 활용하는 그런 정확한 재배 면적을 뽑아내고
1: 예.
0: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 오, 이런 게 가능하겠네요, 진짜.
0: 네, 이제는 AI 시대니까요. 그래서 이상 기후가 더 심해지는 만큼 정확한 통계 예측이 더 절실해지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이참에 하나 홍보해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한 대국민 쇼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1: 오.
0: 양파 활용한 요리 레시피를 1분 이내에 단편 영상으로 제작해서 제출하는 방식인데요.
1: 예.
0: 접수는 이미 시작했고 6월 13일까지예요. 대상 한 명에게 100만 원, 최우수상 두 명에게 각각 50만 원, 우수상 다섯 명에게 각각 20만 원, 장려상 10명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1: 네.
0: 쇼폼 1분짜리 단편 영상이다 하면 그냥 휴대전화로 이렇게
1: 찍으면
0: 새로 네
1: 되잖아요. 네.
0: 그렇게 해도 되니까요. 편하게 뭐 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양파 요리 하면은 저는 뭐 요리를 못 해가지고
1: 저도요.
0: 대신에 그냥 요즘에 저도 안 그래도 너무 싸길래
1: 예.
0: 대량 사서 막 볶아뒀거든요.
1: 볶아둔다고요?
0: 막 볶은
1: 볶은
0: 다음에
1: 다음에.
0: 예그 캐러멜라이즈드라고 해가지고
1: 예.
0: 조금 노릇노릇해지면 그거를 소분해서 얼려두면 나중에 소스처럼 이렇게 쓸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그래서 저는 많이 사서 볶아서 지금 얼려서 쟁여둔 상태예요.
1: 아하, 이 방법 있네요.
0: 네, 그래서 쌀 때도 양파 요리 이제 많이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1: 좋습니다. 저도 양파 좀 많이 먹어봐야겠네요.
0: 네.
1: 이참에.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오늘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오늘 좀 일찍 나왔어요. 출근하기 전에 사전투표 하려고요. 라는 사연 주신 분 계셨는데요.
0: 네.
1: 이거 매번 하는 거지만 막상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의사항 정리 좀 해주십시오.
0: 네, 선거 때마다 헷갈리고 또 본투표랑 사전투표 이거 또 헷갈립니다.
1: 예.
0: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사전투표고요.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고요.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0: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증한 공공기관 관공서가 발행하고 생년월일 사진이 있어서
1: 예.
0: 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1: 확인할 수 있는.
0: 신분증,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런 신분증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속 편하실 거고요.
1: 예.
0: 모바일 신분증 요즘 많이 쓰시는데 앱으로 켜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패스 앱이라든가 카카오톡 전자지갑이라든가 이걸로 발급을 받으신 걸로 하실 수 있는데
1: 예.
0: 남들은 휴대폰으로 보여주던데라고 해서
1: 오.
0: 내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서 가는 건안 돼요.
1: 아, 그건 안
0: 예.
1: 되는군요.
0: 앱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 요게 어렵더라 하시는 분들은 두번 발걸음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실물
1: 실물,
0: 신분증
1: 예,
0: 가져가시는 게
1: 신분증
0: 좋을 것 같고요.
1: 드려야겠네요.
0: 그리고 투표용지가 많잖아요. 보통은 이번에는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1: 오.
0: 그리고 재보궐선거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한장 추가로 더 받는 거고요.
1: 예.
0: 사전투표소 안에서는 이 관내 투표자, 관외 투표자 이렇게 또줄 서는 곳이 다르지요.
1: 그렇죠.
0: 예.
1: 네.
0: 사전투표소도 갈 때마다 이제 줄 잘못 서신 분이 앞에 왔다가 다시
1: 또
0: 돌아가야 되는
1: 돌아가야 되고.
0: 예, 있거든요. 요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0: 그래서 우리 동네, 내 관내에서 하신 분들이야 투표용지만 받고 쏙 넣으면 되는데, 이제 뭐 직장 근처라든가 다른 동네에서 하신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뿐만이 아니라 회송용 봉투 함께 받죠.
1: 예.
0: 그래서 기표하신 후에 투표지를 반드시 이 봉투에 넣고 닫은 다음에 투표함에 넣으셔야 됩니다.
1: 그래야겠네요.
0: 예,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도 촬영해선 절대 안 됩니다.
1: 당연히.
0: 예, 그리고 뭐 요즘에 그 걱정도 많으신데 그 선관위가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고요.
1: 예.
0: 누구든지 그 대형 CCTV 화면 통해서 보관 상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13개 팀 105명으로 구성된 공정선거 참관단도 각 지역의 사전투표 과정을 참관하게 됩니다.
1: 네, 소중한 한표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13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서 건강 관리 유의해야겠습니다. 제6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1: 예.
0: 어제부터 곳곳에서 자외선과 오존이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햇볕 차단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주말에도 전국이 맑겠고 일요일에는 더 더워지겠습니다.
1: 네. 자, RR 뉴스 코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진짜 아쉬운 소식 하나를 전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다섯 번 만나던 조현정 평론가를 6월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아우, 고작 한 번!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0: 예.
1: 너무 아쉬워요.
0: 아, 맞아요. 그래도 뭐 아예 못 보는 거는 아니고 저 나오니까요. 예,
1: 예.
0: 저는 나와서 괜찮은데 아마 이제 한디님이 뭐 일부에 여기가 좀빈 느낌이 날 거예요.
1: 그니까요. 썰렁할 것 같아요. 일부 동안.
0: 네. 그동안 그래도 매일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 네.
0: 근데 마지막 인사를 하기에는 좀 민망한 게 다음 주에도 나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RR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보내드리면서 불독 멘션의 데스티니 듣습니다.

불독맨션의 노래 데스티니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이구, 우리 애청자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시네요. 1691님 안 돼요. RR 뉴스 듣는 재미가 즐거움인데요. 라고 하셨고 2346님 RR 뉴스 들으려고 알람 맞춰서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동안 애쓰셨어요. 라고 하셨고 7320님 그러면 RR 뉴스는 누가 진행하나요? 매일 챙겨 듣는 건데 아이고야 아쉬워라. 진행을 정말 잘해 주시는데요. 하루빨리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쉬움을 문자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 근데 아예 떠나시는 건 아니고요. 매일 1일 코너로 1부에 소개하던 이 RR 뉴스가 주간 코너로 바뀌는 겁니다. 매주 수요일 2부에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셔서 지금 알려줬던 것 그것보다 더 볼륨감 있는 이야기들로 꽉꽉 눌러가지고 소개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너무 많이 슬퍼하시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50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색소폰 연주자 클라우스 돌딩거가 이끄는 독일 출신의 밴드 패스포드의 음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밴드 음악 들을 때 처음 시작하는 곡이 처음 시작될 때 연주되는 악기, 끝날 때 끝까지 소리를 남기는 악기, 혹은 솔로 연주를 길게 아주 비중 있게 연주하는 악기, 그 악기 연주자가 밴드의 리더다. 꼭 밴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 시작과 끝, 그리고 가운데 긴 솔로 연주하는 악기 연주자가 작곡가인 경우, 그 노래의 편곡자인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이 노래 딱 그렇습니다. 이 색소폰 연주자 클라우스 돌딩거, 이 사람이 그 간주에 색소폰 연주를 엄청 지겹도록 길게 연주합니다. 자, 패스포트의 나이트 딜라이터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친구 다정한 내 친구 설마 술마 술마 술술마가 제일 좋아 나 언니 네가 내 사랑

이한철의 창호이들인의 쌀 2부 첫 곡, 김소희 명창의 소리로 남원산성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와 함께 퀴즈 풀러 넘어갑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오늘은 지가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한 대목을 갖고 왔어요. 안숙선 명창의 소리로 노래 먼저 들어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들으셨쥬? 이 곡은 방자가 이도령한테 우리 동네에 이런 멋진 데가 있어요 하면서 풍경을 설명해주는 대목이에요. 이제 문제 드려요. 춘향이랑 이도령이 처음 만나갖고 사랑을 시작한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남원, 2번 남해, 3번 남양주, 4번 남포동. 됐다 꼬미주. 광안루가 있고 매년 춘향제가 열리는 곳이에요. 그래도 모르시겠음 가고 싶은 곳으로 찍어보세요.
1: 네, 창호가 오늘은 안숙선 명창의 춘향가 한 대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방자가 지역 명소를 소개하면서 이도령을 안내하는 대목인데요.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자, 광안루, 오작교, 영주각 이런 단어들이 들리는데요.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이 시작된 이곳은 어디일까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남원, 2번 남해, 3번 남양주, 4번 남포동입니다. 광안루가 있고요. 매년 춘향제도 열리는 곳이지요. 그리고 지리산 발해봉이 인근에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 도전 한번 해보시죠. 자, 억스의 노래와 연주로 오늘 정답인 이곳 가는 길 함께 들어봅니다.

억스의 노래와 연주로 땡땡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이 땡땡이 오늘 창호의 퀴즈 정답인데요. 오늘 창호의 퀴즈의 문제는 춘향과 이도령이 만났던 광안루 오작교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런 게 질문이었습니다. 보기 4개

0: 해드렸는데 1번 남원, 2번 남해, 3번 남양주, 4번 남포동 이렇게 보기 4개 드렸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오늘 첫 사연 주신 5051님 1번 남원입니다. 춘향가 언제 들어도 설레네요. 남원 멋진 곳인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하고 퀴즈도 풀고 분주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하, 사전투표하고 저희 또 문제도 풀고 아침에 많은 일 하셨네요. 2305님 정답 1번 남원. 춘향가는 28청춘에 사랑하는 님도 만났다는데 우리 집 사춘기 딸은 극심한 사춘기로 제 속을 피멍들게 합니다. 아이고, 속에 피멍이 들 정도로 극심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네요. 아이고, 그래도 지나가는 거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잘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7507님 정답 1번일 것 같아요. 추어탕도 유명한 곳 남원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2089님도 정답 1번 춘향제가 열리는 곳 남원이죠 라고 하시면서 감기 몸살로 몸이 아파요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날이 이렇게 더워졌는데 감기 걸리셨군요. 빨리 쾌차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창으로부터 퀴즈 정답 들어보죠.
1: 오늘 정답은 남원이었어요. 춘향이랑 이도령은 남원 광안노원 오작교라는 다리에서 처음 만났대요.
0: 맞아. 연못 위에 놓인 오작교가 정말 예쁘지. 춘향가 이야기를 알고 가면 광안루 풍경도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아.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한철이 삼촌, 생선 작가님도 남원에 가보셨는지 좀 물어봐 주시고요.
0: 오.
1: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얼른 불러주세요.
0: 생선 작가님 아마 많이 가보셨을 거야. 자, 오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0511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2305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 6449님, 8965님께는 티골드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0511 범장기지 떡, 2305 어쩌다 못난이 김치, 6449 8965 티골드 세트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퀴즈.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여러분, 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안녕.
0: 어허, 창호가 오늘따라 학교 늦었다고 막 괜히 막 서두르더라고요. 자, 창호 보내면서 이은성의 노래 춘향가 사랑가 듣습니다.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제작의 음원입니다.

0: 오, 정말 달콤한, 와, 거의 뭐 귀에 당뇨가 올 정도로 달달한 춘향가, 사랑가 이은성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표현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생선 작가와 함께 오늘의 공간 코너 바로 만나봅니다. 세상에 멋진 공간은 많지만 이야기가 숨쉬는 공간은 많지 않죠. 여행의 지문을 새기며 살아온 생선 작가 김동영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겪은 공간 이야기. 생선 작가 픽 오늘의 공간. 생선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하하, 네. 잘 지내셨나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지난주에는 우리가 태국 북쪽 도시 치앙마이를 거닐어 봤습니다. 아, 네. 산을 탔으니까 거닐었다보다 더 네. 빡세게
1: 기어 올랐습니다.
0: 맞았어요.
1: 네.
0: 그 전주는 태국 중부에 있는 태국의 수도 방콕을 우리가 다녔고
1: 네.
0: 북쪽에 있는 치앙마이를 갔고
1: 네.
0: 이제 오늘은 어디 가보나요?
1: 예, 오늘은 치앙마이에서 한 190km 정도 떨어져 있는
0: 네.
1: 빠이라는 도시.
0: 우와, 못 가봤어요, 빠이.
1: 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0: 아, 잠깐만, 또 잘난 척 하려고.
1: 네, 빠이를 갔다 온 사람과 빠이를 안 갔다 온 사람.
0: 저 같은 사람.
1: 네,
0: 와, 아. 부럽네요. 네.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근데 태국은 치앙마이에서 190km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1: 네.
0: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이동하면 190km면 한 2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간 아니죠?
1: 한 4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와. 미니버스로.
0: 미니버스.
1: 네, 가는 방법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0: 예.
1: 저는 오토바이를 빌려서 미니 오토바이 스쿠터 타고 갔었거든요.
0: 우와.
1: 왜냐하면 여기가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한테는 꼭 달려보야 보면 좋을 만한 길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0: 막 산길을 가는 건가요?
1: 네.
0: 와. 그러니까
1: 산길이라고 해도 고속도로인데요. 여기가 762개 코스가 아니, 커브가 있는 길이에요.
0: 762개. 와, 커브가 진짜 많은 길이네요.
1: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터널을 뚫잖아요.
0: 예.
1: 근데 이제 터널을 뚫는데 이제 터널을 뚫을 수 없는 거나 좀 그게 비싸잖아요. 터널 뚫는 게.
0: 그 기술력도 필요하고요.
1: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터널로 해서 이제 커브로 해서 만드는 거죠.
0: 아, 터널로 이렇게 곧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둘러서
1: 예.
0: 대신에 이제 경치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좋겠네요.

0: 숲속 가기 때문에 나무밖에 안 보여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그 동남아시아의 정글 그런 곳이고요. 근데 꽤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초록초록하고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좀 멀미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전 진짜 많이 봤어요. 멀미하시는 분.
1: 뭐 직접 운전하면 멀미 안 하잖아요. 근데
0: 네.
1: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미니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은
0: 네.
1: 멀미 많이 할수
0: 멀미도
1: 있나요?
0: 많이 하고 그다음 중간중간 쉬는데 아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좀 열악했었거든요. 그때라고 해도
1: 그때
0: 한
1: 여기서 그때는 몇 년도쯤?
0: 10년 전입니다.
1: 2016년 정도.
0: 네. 제가 거기서도 3개월, 2개월 있었거든요.
1: 거기가 그렇다면서요. 뭐
0: 네.
1: 배낭 여행자들이 한번 배낭 풀면
0: 네.
1: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쭉 있게 되는 그런
0: 근데
1: 곳이라면서요.
0: 예전에는 더 길게 많이 있었는데 비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 비자 클리어라는
1: 네.
0: 서비스도 있었어요.
1: 오.
0: 그러니까 거기서 신청을 하면 우리나라는 비자가 3달까지 나오거든요.
1: 예.
0: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비자가 다른 나라는 한달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비자 클리어를 신청하면 미니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갔다가 다시
1: 라오스인가요? 위로 가는?
0: 예, 라오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아, 진짜 장난 아닙니다, 빠이.
1: 뭐가 장난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보따리 풀어주시죠.
0: 네, 우선 빠이가 유명하게 된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이제 좀 유명했던 이유가
1: 예.
0: 파울로 코엘류
1: 파울로 코엘류.
0: 연금술사라는 책에 등장하는 도시가 배경이 이 빠이가 아니라는 빠이라는
1: 아니냐는.
0: 설이
1: 오,
0: 있었어요.
1: 그래요.
0: 근데 나중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미 왔잖아요.
1: 그렇죠. 빠이가 파울로 코엘료 독을 좀 봤네요.
0: 네,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 왜 왔어? 그러니까 다그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 보고서 아 여기서 코엘료가 이 소설을 썼다더라 하면서 다 오게 됐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물질적이지 않아요. 좀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1: 그 지역이요?
0: 네, 그러니까 뭐
1: 빠이가요?
0: 종교적인 게 그런 게
1: 그런 게
0: 아니고,
1: 아니라
0: 네,
1: 다 뭔가 인생에 있어서 내려놓음
0: 네.
1: 그런 거를 좀 실천하는 분들 분위기 뭐 그런 게 있다는
0: 그러니까 뭐
1: 건가요?
0: 히피 공동체들도 많고요. 그
1: 오.
0: 다음에 거기 숙소는 고급 리조트보다는 방갈로 있죠. 대나무로 만든 그런 것들.
1: 네.
0: 한 달에 12,000원?
1: 하루에 12,000원.
0: 한 달에.
1: 에이, 하루에.
0: 한 달에.
1: 한 달에?
0: 응.
1: 진짜요?
0: 내가 반말을
1: 잠깐만.
0: 해버렸네.
1: 한 달에 12,000원이면 하루에 400원?
0: 그러니까 400밧.
1: 그러니까 하루에 400원 꼴이네요.
0: 그러니까요.
1: 400원 곱하기 30하면 12,000원이니까요.
0: 예.
1: 우와, 진짜 싸다.
0: 그 대신 화장실은 따로 써야 되고
1: 예.
0: 말 그대로 방갈로예요.
1: 방갈로.
0: 예.
1: 우와.
0: 대나무로 지어져서 좀 동남아시아도 높죠.
1: 예.
0: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있지 않았고요.
1: 근데 전기세도 안 나오겠다. 전기세, 물세도 안 나오겠다.
0: 전기가 없으니까요.
1: 방갈로라서요?
0: 예. 방갈로도 전기가 있는 방갈로가 있는데 여기는
1: 예.
0: 말 그대로 거기는 전기가 있어도 전등을 못 켜놔요.
1: 왜요?
0: 벌레들이 들어와요.
1: 방갈로는 이게 틈새가 많으니까
0: 네.
1: 외벽에.
0: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많이 이런 것들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 여행을 많이 한좀 숙명자들이 많이 유럽 그런 히피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0만 원대에 있었습니다.
1: 와, 그래도 싸네요.
0: 예, 에어컨 대신 선풍기 돌아가고.
1: 돌아가고.
0: 예.
1: 막 그래도 막 수영장도 그런 데는 수영장은 없겠다. 작은 마을이면.
0: 자꾸 왜 이거 너무 곱게 여행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럭셔리한 여행.
1: 아니
0: 수영장이
1: 왜
0: 어딨어요?
1: 치앙마이까지는 많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나라 원룸처럼 돼 있고
0: 예.
1: 막 안에 짐도 있고 수영장 야외 수영장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한 30만 원, 35만 원 이러잖아요.
0: 빠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빠이는
1: 알겠습니다.
0: 그렇게 물질적인 곳이 아닙니다, 선생님.
1: 너무 체근하지 마세요.
0: 네.
1: 네. 자, 그러면 빠이는 그렇게 물가도 싸고 뭔가 사람들이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지역인데
0: 네.
1: 너무 또 평화로우면 뭐할 일도 없고 그저께가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0: 네.
1: 어때요?
0: 뭐 정확하게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0: 아침에는 물안개 때문에 일어나면 몸에 물방울이 맺혀 있어요.
1: 와,
0: 밤에는
1: 지난주에 그 얘기, 콧잔등에 서리가,
0: 서리.
1: 이슬이 맺혔다.
0: 그 다음에 밤에는 풀벌레 소리 딱 들으면서. 그리고 빠이는 왜 그렇게 달이 큰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달이 너무 커요. 그리고 낮게
1: 우와,
0: 떠요.
1: 그래요?
0: 예. 네. 아, 이게 제 느낌일 수도 있어요.
1: 근데 공기가 좋고 막 그러면 좀 더 다리 더 선명해 보이고
0: 네.
1: 그 선명해 보이니까 커 보이는 거겠죠.
0: 그리고 그냥 도시를 걸어 다녀요.
1: 아,
0: 그러면
1: 아니, 그 정확하게 도시예요, 마을이에요?
0: 그 브락?
1: 브락?
0: 마을보다 좀 작은 브락 정도 되는.
1: 아, 마을보다도 더 작아요?
0: 네, 왜냐면 길 하나고 편의점이 있어요 하나. 네.
1: 세븐 그런 거 많잖아요. 네, 한국에는.
0: 어. 네. 그 아, 정확하게 그거 그 브랜드
1: 세븐 일레
0: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알 수 없는 가게들이 있는데 낮에는 음식을 팔고 밤에는 술을 팔고
1: 네.
0: 어떨 때는 마사지도 해주고 어떨 때는 뭐 물도 팔기도 하고
1: 우와.
0: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는 거예요.
1: 오 그렇군요. 아 네. 진짜 작은 마을 부락.
0: 아 근데 많이 커졌어요.
1: 그리고 뭐 관광객들이 이제 막 네. 모이고 이러니까
0: 그리고
1: 상업시설들도 생기고
0: 좀 북쪽 고산 쪽에 있거든요.
1: 예.
0: 거기에 어. 유일하게 태국이 따뜻한 나라잖아요.
1: 예.
0: 딸기가 안 난대요.
1: 시원하다는 얘기네요.
0: 예. 네.
1: 우와.
0: 딸기가 자라요.
1: 와.
0: 그래서 태국 사람들한테는 딸기를 먹으러 오는 여행을 많이도 하고요. 그다음 빠이가 이제 태국에서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태국 영화가 또 유명한데 로맨스 영화 중에
1: 예.
0: 러브 인 빠이라는 영화가 있었대요.
1: 러브 인 빠이.
0: 예. 네. 거기서 그 영화 때문에 이제 태국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빠이라는 도시가 유명해졌어요.
1: 어, 곡성 영화 보고 곡성 가는
0: 너무 장산범 장산범
1: 너무 다른가? 러브랑 곡성은
0: 여러분 곡성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아니, 남원 옆에 곡성이
1: 안 했습니다.
0: 저 곡성에 집도 알아봤어요.
1: 왜요?
0: 고양이 마을 만들려고.
1: 아 고양이 마을.
0: 네, 아 이건 다른 게 아무튼 빠이
1: 뭐 일본에도 있는데 고양이 마을.
0: 저 이번에 가잖아요.
1: 아~
0: 이 방송 때문에 갑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취재 여행인가요?
0: 좀 떨어져가지고
1: 아.
0: 여러분 근데 빠이는 또 그게 유명합니다.
1: 뭐요?
0: 마사지.
1: 마사지.
0: 네, 태국 전통 마사지가 유명해요.
1: 아파요.
0: 아파요. 세게 뭐 이런 거 하는데요.
1: 까오 낙낙.
0: 네. 원래 치앙마이가 마사지가 유명한데
1: 예.
0: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치앙마이 옆에 있는 빠이라는 도시에도 마사지 학교가 있어요.
1: 오, 제대로네요.
0: 그 선생님이 있어요.
1: 그 중요해요.
0: 네.
1: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신 분하고 그냥 막 하는 거 되게 다르잖아요.
0: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학교 아니신 거 아시죠?
1: 아, 예.
0: 그냥 학교
1: 말이 학교고
0: 가르쳐 주니까 학교라고 부르는 거지.
1: 아 그래요? 교습소인가요 그러면?
0: 학원?
1: 학원?
0: 사설 학원 정도?
1: 근데
0: 저는 거기서 일주일짜리 코스 배웠거든요.
1: 어 배웠어요?
0: 네.
1: 오늘 끝나고 저 좀
0: 저 장난 아니에요.
1: 어
0: 진짜
1: 또 자랑 또 네. 자랑 효자에다가 잘생겼다가 네. 또 마사지도 잘하고
0: 네. 그래도 마사지를 배우는데 태국 마사지는 중국 마사지하고 스포츠 마사지하고는 좀 달라요.
1: 다르죠.
0: 네. 되게 부드럽게 하면서 근육의 결을 풀어주는 건데
1: 맞아요.
0: 중국 마사지는 그 지압 같은 거잖아요.
1: 그 힘으로 막 누르죠. 예.
0: 통증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1: 어,
0: 신경을
1: 통점을
0: 딱 누르는 건데 태국 마사지는 부드럽게 약간 그런 스웨디시 마사지랑 비슷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막 꺾기 막 들어오잖아.
0: 아, 그렇죠.
1: 힘 빼라고 이렇게 막 두드리고.
0: 근데 여러분들 태국에서 마사지 많이 하시는데 전통 마사지를 기대하시고 가시면 좀 무리가 있는 게.
1: 예.
0: 고기 마사지 시스템이 좀 되게 특이해요.
1: 아 그래요?
0: 맨 처음에 그분들도 배우잖아요.
1: 어, 어.
0: 예. 그 제대로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뭐 배우는데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동네는 동네에서 내려오는 기술들이 따로 있대요.
1: 아.
0: 그래서 어느 동네는 발을 잘하고 근데
1: 아 빠이는 동네마다 내려오는 예. 그 마사지의 노하우가 있다. 예.
0: 빠이는 진짜 발을 잘해요.
1: 발.
0: 네.
1: 발 마사지만 해도 되겠네요.
0: 네.
1: 와.
0: 아 근데 마사지는 원래 좀 이렇게
1: 전신 마사지?
0: 전신 마사지죠.
1: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뭐 타이 마사라고 하는 타이 마사지가 있고 오일 마사지가 있고.
0: 아 저는 또... 오일은 싫고요. 네. 저는 그 약간 스포츠 마사지 있죠.
1: 네.
0: 아픈 거.
1: 아픈 거.
0: 네. 아픈 거 좋아합니다.
1: 그러시군요.
0: 네.
1: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오늘은 태국의 북부의 작은 마을 빠이 여행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음악 들을까요?
0: 예, 쿠루왕빈이라고 해가지고요.
1: 예,
0: 이게 태국어로 비행기래요.
1: 오, 태국어군요.
0: 아, 그렇지만 밴드는 텍사스 밴드입니다.
1: 아이 뭐야?
0: 예, 미국 텍사스 밴드인데요. 노래를 들어보시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사이키한 것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게 부는 바람 같아요.
1: 멜로디가. 기분 좋게 부르는 태국 북부의 작은 마을 빠이.

0: 크루앙빈의 So We Won't Forget 함께 들어봤습니다. 진짜 시원한 바람이 부는 듯한 그런 기타 소리네요. 네. 약간 서프 기타 느낌 나는데요.
1: 약간 좀 그런 사람 홀리는 음악 같아요.
0: 맞아요.
1: 이제 우리나라에도 곧 오잖아요.
0: 7월 말 8월 초에 열리는 그 인천 펜타포트 페스티벌 네. 거기에 또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생산작가 픽 오늘의 공간 코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태국 북부의 작은 마을 빠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빠이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좋았던 공간은 어딘가요?
1: 저는 빠이 도시 외곽에 있는 물고기 양식장을 좋아했어요.
0: 물고기 양식장요?
1: 네.
0: 물고기? 어떤 물고기? 아, 생선 작가라서 그런 건가요?
1: 아니요. 거기가 사람이 되게 드물고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해서 굉장히 큰 양식장이 아니고 그냥 네. 논 같은데 물고기를 가둬놓고
0: 맞아요.
1: 키워요.
0: 새우도 그런 데 키우잖아요. 네. 태국산 새우가 그렇게 네. 바글바글한 밀도 높은 그런 그 곳에서 크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저는 그 바이에 있으면서 작은 스쿠터를 빌려서 타고 다녔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맨날 그 오토바이를 타고선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있었는데 누군가 알려줬었어요. 같이 오랫동안 머물던 여행 동료가 거기 가면 걔가 그랬어요. 베이비 PC가 있다고 했거든요. 베이비 PC는 못 봤어요. 수치만 해서 논이라. 근데 거기에 발 담그고선 딱 있으면 네. 뭔가 바람 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려요.
0: 우와,
1: 그거 아세요?
0: 그거 좋더라.
1: 너무 진짜 조용한 데 가면 심장 박동 소리나 소리 들리는 거?
0: 저 지난 가을에 진짜 네. 조용한 숲을 네. 거닐었던 적이 있는데 네. 낙엽이 떨어지면서 바스락바스락 떨어지는 네. 소리가 그 모닥불 피어났을 때 타닥타닥한 소리죠. 그거랑 닮았더라고요. 그런 또 야 유유자적한 시간을 누리셨군요.
1: 네, 저는 특히 빠이를 권해드리는 건요. 진짜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맨날 여행 가서 아 여기서는 뭐 봐야 되고
0: 뭐 먹어야 되고
1: 아 뭐 사야 되고 여기서는 진짜 할 게 없습니다.
0: 우와.
1: 그냥 더우면 그늘로 가고 그늘에서 졸리면 자고.
0: 우와. 그리고 철학자 같아요.
1: 네. 그리고 거기 또 유명한 게 러시아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만든 예. 그런 채식주의자 카페가 있거든요.
0: 오.
1: 바로 빠이 중심에.
0: 예.
1: 거기서 그런 과일 주스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갈아서 딱 마시고
0: 먹고
1: 그리고 여행자들이 두고 간 책들 있잖아요.
0: 네.
1: 요즘은 다 전자책 이북 정없잖아요. 옛날에는 책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그 책 무거우니까 두고 왔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이 가득한 이야, 서점이 아니고 카페가 있어요.
0: 자들의 손때가 묻은 네. 책을 또 한번 책장을 넘겨보고
1: 보고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 듣고
0: 와. 그렇게 세 달을 보내셨네. 네. 다들 이제 그 일상의 패턴에 빠지게 되면 취하게 되면 진짜 막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고 거기에 계속 머무른다는 거잖아요.
1: 네. 그리고 요즘에 막 OTT 봐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거 요즘은 인터넷이 좀 빨라졌다고 하거든요.
0: 예.
1: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인터넷 되는 데만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구역에만
0: 몰려요.
1: 몰려서 다 그걸 하고 있어요.
0: 무슨 영화에 그런 장면 본 것 같은데.
1: 네. 그게 제가 기억나는 게 되게 조그만 하천이 있는데 거기 나무로 다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옆에 가면 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그 레스토랑 앞에서 다 인터넷을 하고 있었어요.
0: 아이고.
1: 아, 여러분 진짜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한 세대입니다. 진짜.
0: 그러니까요. 네. 거기 막 파티 문화 이런 것도 있나요?
1: 예, 왜냐면 또 그런 좀 정신적이고 조용한 데는 파티 없을 것 같잖아요.
0: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가게가 마사지샵도 됐다가 식당도 됐다가 술도 팔았다가라는 얘기를 듣고 좀 늦은 밤이 되면 예. 뭔가 이렇게 파티 음악도 좀 시원하게 틀고 예.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1: 태국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클럽 문화가 유명한데요. 특히 그 풀문 파티라고 해서 예. 코사무이나 뭐 코팡앙
0: 있죠.
1: 지역에 되게 유명한 파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떴을 때 해변에서 2km 해변에서 파티를 열거든요.
0: 예.
1: 근데 그 파티에 대적하는 다크문 파티가 있습니다.
0: 다크문 파티.
1: 달이 뜨지 않는 밤 정글에서.
0: 우와.

0: 그런 거 우리 영화 뭐 그 디카프리오 나오는 영화 더 위치 같은 거 보면 네. 바닷가에서도 파티하지만 막 불 같은 거 막 그걸로 저글링하고 그러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게 거기서 온 겁니다.
1: 그거 태국 바닷가 가면 꼭 있어요.
0: 네. 그래서 이 여기는 장기간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문화들 하는 히피 분들이나 그 여행객들이 와서 자기네 문화를 소개하는 코너를 가지고 있어요.
1: 오. 그러니까
0: 전자음악도 틀지만 중간중간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오픈마이크라고 해서 와가지고 네. 노래도 부르고.
1: 우와. 아, 국악인 가면 너무 좋겠다.
0: 그냥 씹어 먹는 거죠.
1: 와. 아. 이산, 저산.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되는데.
0: 제비몰로 나간다. 이런 것도 하고요. 그런 거 하는 거죠, 뭐. 요즘엔 안 합니까? 제비 안 뭡니까?
1: 제비 몰죠?
0: 아, 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파티 같은 경우는 뭔가 문화적이고 좀 원시적인 느낌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뭐 입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마을 붙어요. 공고가.
1: 어, 그래. 아, 공고가 붙어요.
0: 근데 마을 사람 누가 붙이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여행객들이 그 삐뚤빼뚤해서 그 컴퓨터 방에 가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뭐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네. 어디 뭐 주차장 뭐 이런 거 어디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여기에는 제가 느낀 건 아 만약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있었으면 바이에 살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 평화로운.
0: 네. 평화롭고 아무도 해를 끼치지 않아요.
1: 이야. 네.
0: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서 물론 여행지는 지극히 주관적인 거니까
1: 저 핸드폰 도난당했어요 바이에서 이런 네. 분이 있을 수도
0: 그래도
1: 있죠.
0: 그래도 괜찮다.
1: 아 그래도 나는 괜찮다.
0: 어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던 내가 잘못이다.
1: 그럼 어차피 터지지도 않는.
0: 내가 왜 이렇게 비싼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이 바이에서. 예. 네. 어차피 전화 올 때도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좋습니다. 봄꽃 향기 나네님이. 아유 나이트 근무를 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생선 작가님 여행 이야기가 재밌어서 못 자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 아 뭐 어차피 많이 잘 건데
1: 오늘 뭐 다 해탈하신 분 같아요.
0: 네, 몽롱한 오전을 보내는 것도 굉장한 행복이거든요.
1: 오, 네. 멋진 말입니다. 네. 오, 오늘 생선 작가의 말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시간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다는 거.
0: 네.
1: 자, 두 번째 가지고 오신 음악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예, 영국 출신의 트립합 뮤지션이고요. 트리키입니다.
1: 아, 트리키. 예. 트립합. 트립합 이게 이제 힙합이긴 한데 몽롱한.
0: 네.
1: 예, 그러니까 나이트 근무하고 와서 예. 창호에 들은 햇살을 듣는 기분.
0: 아, 맞아요. 근데 노래 제목은 헬 이즈 어라운드 더 코너.
1: 아우.
0: 근데 여기서 헬을 헤븐으로 바꿉시다.
1: 아, 좋습니다. 네. 자, 트리키의 헬 이즈 어라운드 코너. 오늘은 Heaven is around the corner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선 작가님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보내드리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Around the corner where I shelter is something a schism. But living out of style that if you believe or deceive, common sense says shouldn't receive. Let me take you down the corridors of my life.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그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 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1: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2: 하지.
3: 연보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0: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2: 하지.
3: 연보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연보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5: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한번 들으면 가슴까지 울리는 장단, 사물놀이의 진짜 매력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사물놀이 2서의 음반 발매 기념 공연 사물놀이 완판이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집니다. 사물놀이 2서는요, 위연승, 문도연, 박현기, 그리고 진승훈 이렇게 4명의 연희자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전통예술이 오늘의 감각 속에서도 살아 숨쉬는 예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를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오랜 시간 세계 여러 무대에서 연주되어 온 사물놀이 대표 레퍼토리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연은 문극과 비나리로 시작해서 삼도 설장구 가락과 삼도 농악 가락 그리고 신명나는 판구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사물놀이 특유의 힘있는 장단과 호흡 현장에서 더욱 생생하게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 장단의 흥과 생동감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 사물놀이 2서의 사물놀이 완판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6월 5일 국악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특별한 축제 국악위크가 올해도 서울 남산국악당과 서울 도남원국악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국악위크는요, 전통예술 공연은 물론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까지 함께 마련돼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국악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지는데요. 특히 올해는 전통의 소리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공연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6월 5일과 6일 서울 도남원 국악당에선 사이, 소리, 숨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공연은 소리와 소리 사이의 여백, 그리고 사라져가는 소리를 바라보는 시간에 집중한 무대인데요. 연주자들이 서로의 호흡과 작은 변화에 반응하며 흐름을 만들어가고 관객 역시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경험을 함께하게 됩니다. 예술감독은 원일이 맡았고요. 노래 김보라, 검은고 황진아, 생황의 한지수, 그리고 명진 스님의 싱잉볼 명상이 더해져 즉흥성과 명상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6월 7일 일요일엔 2016 도남은 전통생활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종로문화재단 생활문화동아리 종로랑과 함께하는 행사인데요. 전통예술을 조금 더 가깝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공연과 체험, 아트마켓까지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오후 1시부터 7시까지는 마당에서 전통생활 아트마켓이 진행되고요. 또 오후 5시부터는 여러 팀이 출연해 무용과 창작, 국악, 연극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악의 날을 맞아 마련된 특별한 프로그램들 주말 나들이처럼 편하게 즐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내용은 서울

0: 남산 도남문구각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2016 시즌 공연 국악 앙상블 불세출의 밤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동해안 5곳의 장단과 정서를 기악 중심의 무대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인데요. 대전시립 연정국악원과 국악 앙상블 불세출이 국악의 날을 기념해 함께 마련한 공연이기도 합니다. 2006년 결성된 국악 앙상블 불세출은 전통의 어법 안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밤전은 동해안 세습무들이 오국굿을 부르던 향토 은어로 이번 공연에선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어루만지는 구세 정서를 음악으로 담아냅니다. 또 공연은 정화하다, 넋이로다, 밝혀주다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 이어지고요. 국악기의 깊은 선율과 배우들의 움직임이 어우러져 구세 흐름을 보다 자연스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국악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한 무대, 밤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와 함께 우리 전통이 가진 깊은 울림을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행이란 집을 떠나 저 밖으로 향하는 여정이지만 실은 우리 내면으로의 떠남이기도 합니다. 내면의 여행으로 떠나다 보면 좁았던 우리 마음의 방은 갈수록 넓어지고요. 방 안 가득 무언가 늘어놓았던 것은 어느새 말끔하게 치워집니다. 바로 그때 바라보는 바깥 풍경은 내면과 만나 더욱 넓고 푸르게 보이는데요. 여행이란 바깥 세상과 우리 내면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더없는 환희를 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우리 음악을 향한 노정도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은데요. 밖으로 향한 여정으로 시작했다 해도 그 귀걸점은 내면으로의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하나하나 듣다 보면 마음의 방은 한없이 넓어지는데요. 이제 여행 떠나기 좋은 주말 즈음에 우리 음악 여행 떠나봅니다. 수령음 들려드립니다. 손범주의 생황, 김상준의 단소, 정계종의 아쟁 연주입니다.